0: 9월 1일 드디어 9월이 시작되는 화요일입니다. 첫 곡은요 JP Cooper September Song 띄워드렸어요. 저는 슬래시오 김영은 은빛 수녀입니다. 드디어 긴 여름의 끝에서 9월이 시작되는 오늘 돌이켜보면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7월이랑 8월을 통째로 건너뛰고 9월이 왔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 해보셨나요?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9월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쩌면 그 숫자도 그렇게 생겼을까요? 8월은 딱 덥잖아요. 8자 글자를 보면요. 숨쉴 구멍이 없어요. 근데 9자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시원한 문이 열렸잖아요. 역시 8월은 8월을 8을 닮았고 9월은 9를 닮았습니다. 아, 또 9월에는 또 추석 연휴도 있어요. 추석 준비 다 못해서 9월도 또 훅 지나갈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반갑긴 해요. 그런데 또 지구 저편 네팔과 티베트에서 들려오는 대홍수로 많은 분들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하루빨리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박지연님 빗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차분한 9월입니다. 우리 수녀님과 가족 모든 분들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쌓이는 9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안부 인사 주셨네요. 우리 모두 9월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가는 그런 9월 시작하면 좋겠죠.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창가. 인생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승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기분이다라는 말도 요즘 트렌드가 되었나요? 사실 같은 상황이라도 내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 기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기라는 글자 참 많은 곳에 쓰이죠. 기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 감기가 듭니다. 감기라는 게 결국 기운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기운이 씽씽 난다고 할 때도 기가 들어갑니다. 여름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숨만 쉬어도 힘들다 하던 그 순간에도 활기왕성, 혈기왕성이라는 말에도 분기탱천이라는 말에도 어김없이 기가 들어갑니다. 힘찬 기적을 울리며 앞으로 돌진하는 증기기관차에도 마찬가지고요. 감기처럼 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그 우렁찬 기운을 한껏 끌어올려서 그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결국 내 기분이라는 것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인 셈이죠. 그래서 요즘 결국은 기분이다 라는 말이 유행한다라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기분이 좋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컨디션, 왠지 모르게 활기가 도는 긍정적인 기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무더운 여름날엔 그저 내 한몸 이끌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버거웠는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삽상한 바람결이 불어오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살랑이는 바람 하나가 만사형통,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슬며시 건네주는 것 같지요. 어쩌면 그게 바로 가을을 데리고 오는 9월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럭키 박스가 아닐까 합니다.

비 내리는 9월처럼 차분하고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전해주는 노래였죠. September Rain, 클레오 레인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9월 첫날, 기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흔히 기빨린다 말 그러면 하죠. 기빨린다. 내향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유독 기운이 빠진다고 합니다. 외향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길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향과 외향의 차이라고 하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라는 말, 기운이 채워지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기운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9월을 맞는 우리의 이 좋은 기운을 우리만 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네팔에서 대홍수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의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곳에도 하루빨리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7278님, 공원의 비를 맞이하러 황토길 맨발로 걷고 있어요. 촉감이 너무 좋아요. 어우, 그냥 생각만 해도 저도 이렇게 걷는 느낌, 그 촉감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니까 촉촉할 거 아니에요. 또 날씨도 덥지도 않고 참 좋은 시간에 맨발로 걷고 계시네요. 3234님은 오랜만에 참석했어요. 어서 오세요. 매일 출근 준비하며 크게 틀어놓고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하고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또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있다면 그 생각들도 함께 나눠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100원입니다.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323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브루클린 어마저 풍둥.

브루클린 어마저 풍둥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책 선물이죠.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여정을 담은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향기 시집 행복 너의 웃는 얼굴. 특별히 국내 2호 향기 작가인 한서영이 만든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하시는 분은요 책 가시고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화 선물 뮤지컬입니다.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봄소리의 프랭키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입니다. 프랭키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나보세요. 날짜는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는데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뮤지컬 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박혜영님이 듣고 싶어하는 정수라 보슬비 오는 거리, 0552님이 신청하신 뱃따라기 가을 이야기 두 곡 듣고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제가 그녀에 관한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햇살같이 가벼운 웃음으로 옅은 눈가엔 장난기만 가득했던 연인은 이른 가을날 언덕에 피어난 갸날픈 코스모스처럼 해맑은 그 모습은 먼 발치에서라도 아련한 슬픔을 저에게 보냈죠. 쓸쓸한 그림자를 보면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것은 빨간 단풍잎이 쓸쓸한 공원가에 하나 둘씩 쌓여가던 그의 가을이었죠. 진한 커피의 쓸쓸한 향기처럼 외로운 둘이는 짧고 긴 그 가을 속을 동행했답니다.

어렴풋한 꿈속 같은 가을날 애처럼 낙엽 속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녀와 제가 짧은 가을잠에서 깨어난 것이 언제였을까요? 또다시 숨막힐 듯한 외로움과 쌩쌩이는 추위가 더해가는 그의 겨울이었답니다. 거리는 꽁꽁 얼어 허무한 그 가을의 추억마저 하얀 눈 속에 덮어버렸답니다. 이제 단 한 번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차갑고 메마른 겨울 하늘 위로 흩어진 낯설은 얼굴의 타인이 되었지만 어두운 내 마음속 가득히 무지개처럼 다가왔던 연인이었기에 나의 두 볼에 흩어진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이채 시인의 시 9월의 꿈꾸는 사랑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생각들, 9월을 맞이한 여러분의 생각들도 나눠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날개는 지쳐도 하늘을 보면 다시 날고 싶습니다. 생각을 품으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지면 용기가 생기지요.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길.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끝까지 걷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느 들녘에서 지금쯤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알알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 2037님이 신청하셨어요. 오늘 책한 줄의 행보, 오늘은 이채 시인의 시 9월의 꿈꾸는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19절 기억나시나요? 첫 시작이 이랬죠. 날개는 지쳐도 하늘을 보면 다시 날고 싶습니다. 이 첫 구절 어떠셨어요?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힘든 일이나 아니면 여름 더운 날 정말 나의 날개가 축 처질 만큼 지쳐 있을 때, 이럴 때는 날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 날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 하늘을 올려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어땠나요? 생각을 품으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지면 용기가 생긴다. 와, 이거 말은 쉽지만 막상 마음이 힘들 때는 이런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이라도 이 문장을 하나 붙잡고 그것만으로도 아마 마음을 다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은가.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길,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끝까지 걷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 우리 쉽게 하지만 끝까지 걸어야죠.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왠지 뜨끔하는 것 같았어요, 이 글이. 올해 시작만 하고 혹시 마무리하지 못한 것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벌써 이 3분의 2가 지났어요, 9월이니까.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벌써 채 아홉 달째잖아요. 올해 아홉 달째. 아우, 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꿈이 지금 어디에서 익어가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올해 초에 품었던 그 결심, 그 꿈,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런 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9월을 어떤 감회로 맞이하셨는지, 9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355님, 그런데요, DJ분이 은비 수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성운 줄 알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신뢰할 뻔했네요. 아니요, 고맙죠. 지금 보호관찰 멘토링 하던 소년이 얼마 전에 소년원에 갔다고요. 아이고,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 그러게요. 우리가 이 간간히 들려드리는 노래 중에서 희망찬 노래들이 꽤 많긴 합니다. 저희가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고 어느 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808님은 연일 비가 내리니까 학창시절 친구들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노래, 이 노래 들려주세요 했는데, 아,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노고지리의 찻잔.

노고지리 찻잔 김정민님이 신청하신 최양숙 가을 편지 오구구님이 듣고 싶어하는 조영남 모란 동백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구구님은 이 노래를 신청하면서 요즘에 또 서울 교구 신부님들이 인사이동 시즌인데요. 신부님이 떠나셨나 봐요. 이동하시면서 이 모란 동백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소리 죽여서 우셨다고 이도엽 신부님이 이 노래 부르시면서 떠나셨나 봅니다. 울지요 울지요. 저는 이도엽 신부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 노래 부르고 떠나셨다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오늘 하루도 조금은 겸허하게 그러나 조금은 단단하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뿌려둔 그 한 송이의 꿈, 2026년 1월에 뿌려둔 그 꿈, 분명히 12월에 알알이 탐스러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1573님이 듣고 싶다고 해서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박혜경의 Rain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0: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나 매달 첫날 혹은 월요일이 되면 막연한 희망이 생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잡게 되고 약간의 변화까지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하루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걸 깨진 약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9월도 어제 8월과 다를 것 없지만 계절도 우리도 더 멋진 추억을 만들 거라는 걸 믿어보고 싶습니다. 샬르트레네의 샹송 더 똠, 가을의 노래,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피아노의 제롬 듀크로, 콰투어 에벤, 에벤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샬 트레네의 샹송 더 돔, 가을의 노래. 이 샬 트레네 정말 그 멋진 곡 샹송을 많이 썼죠. 뭐 라메르 비롯해서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그리고 피아노의 제롬 듀크로, 에벤 콰르텟, 또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장일봉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나눌 텐데요. 먼저 9월 1일 오늘은 또 피아니스트 그 프랑스의 매츠 오케스트라하고 전국 순회 공연을 갖는 신창용 씨가 등장해서 2부에 우리 장일봉 유쾌한 클래식 초대석을 또 빛내줄 예정입니다.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봉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Las Cuatro Estaciones Porteñas,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가운데서 두 번째 곡 Otoño Porteño, 가을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을, 장마리 자이토니, 그리고 Le Violon du Roi, 이 왕 임금의 바이올리니스트들, 이 재밌는 이름의 오케스트라죠. 함께 연주 듣겠습니다.

Astor Piazzolla의 Las Cuatro Estaciones Porteñas, Buenos Aires의 사계 가운데서 두 번째 곡 Otoño Porteño, Buenos Aires의 가을 들으셨습니다. Jean-Marie Zaitouni 그리고 Le Violon du Roi 그가 지휘한 장마리 제이토니가 지휘한 레비올롱드로와 임금님의 바이올리니스트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더책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의 산문집이 되겠는데요. 본문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절대적인 행복이나 불행인 경우는 드물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믿었던 일이 시간이 흐른 뒤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재해석되기도 하고, 지금 누리는 달콤한 행운이 훗날 나를 정체시키는 족쇄였음을 깨닫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즉 마음의 조성이다. 오늘 하루가 유독 고단하게 느껴진다면 마음의 조성을 살짝 바꿔보자. 당신의 오늘이 전혀 다른 음악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윤석 씨가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이윤석의 산문집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디장조 작품 6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바이올린의 클로에 추와 그리고 마리오 벤사고가 지휘한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이올린 스트 글로에 추와 그리고 마리오 벤자하고가 지휘한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신 곡 니콜로 바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디장조 작품 6 그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조 함께 또 만나봤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그 아주 이 두리안 모양으로 생긴 또 이 공연장이 있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클래식을 즐기는데 이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도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디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바흐가 수요일마다 콜레기움 무지쿰 학생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었던 그리고 그 커피를 아주 즐겨 마셨던 카페 짐메르만 그 이름을 딴 오케스트라 카페 짐메르만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카페 짐머만의 연주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정말 좋아했던 그 커피하우스 카페 바로 짐머만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음악도 연주하고 또 커피도 즐겼던 바로 그곳의 이름을 딴 바흐 전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는 1969년 싱글 음반을 발표한 데 이어 1970년 첫 번째 대형 히트작 Jesus Christ Superstar를 내놓습니다. 당시 웨버의 나이는 불과 22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일을 유다의 시선으로 그려낸 록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는 처음부터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두 장짜리 컨셉 앨범으로 먼저 발표됐는데요. 이 앨범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에서만 150만 장 이상 팔렸고 제작자 로버트 스틱우드의 손을 거쳐 본격적인 무대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1971년 브로드웨이에 오른 작품은 토니상 후보에도 오르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웨버와 라이스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그리고 1972년 24살이 된 웨버는 옥스퍼드 재학 시절 만난 사라 허길과 결혼합니다. 20대 초반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웨버와 라이스는 Jesus Christ Superstar 이후 한동안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웨버는 희극 작가 앨런 에이크번과 손잡고 1975년 새로운 뮤지컬 Jeeves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작품의 성공과 달리 Jeeves는 흥행에 실패했고 런던에서 불과 30회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Jesus Christ Superstar 가운데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막달라 마리아의 곡이죠. 보컬의 조안나 앰필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다시 팀 라이스와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주인공은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에바 페로니였는데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작품 에비타를 만든 두 작품은 무대에 올리기 전에 먼저 음반으로 음악을 공개하죠. 특히 대표곡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가 큰 인기를 끌면서 뮤지컬이 막을 올리기 전부터 에비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1978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해럴드 프린스의 연출로 초연한 에비타는 락과 탱고,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한 작품 안에 담아낸 송 스루 뮤지컬이었습니다. 대사보다 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에바 페론 에비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와 욕망을 강렬한 음악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이듬해 브로드웨이로 건너갔고요.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과 작곡상, 작사상, 연출상 등을 포함해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음반 역시 큰 인기를 얻었고 웨버는 이 작품으로 그래미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에비타의 성공은 이후에도 이어져 1996년에는 마돈나가 에바 페론을 연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에비타, 이 오페라, 또 이 영화, 이 뮤지컬이죠. 뮤지컬 영화 가운데서 Don't Cry For Me Argentina 함께 듣겠습니다. 보컬의 마돈나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던 에비타 그 중에서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러면서 이제 마더나가 이제 노래를 했었죠. 아주 그 이 광장에 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그런 곡이었고요. 여기 그때 영화에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체게바라 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해설자 역할을 했던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 로이드 웨버의 Jesus Christ Superstar 이 명작 가운데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마리아 막달레나의 노래였고요. 보컬의 조안나 엠필 곡으로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에드워드 엘가의 Serenade for String 이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들으실 텐데요.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그가 이끄는 쥐리히 캄모 오케스터 쥐리히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2부에 또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피아니스트 신창용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0: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도 이제 6주년을 맞았고 또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도 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초대석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분이 우리 첫 번째 초대석에 나왔던 분입니다. 아, 정말 너무나 반갑게 6년 만에 우리 초대석을 찾아준 훌륭한 우리 피아니스트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대중을 사로잡으면서 K클래식의 흐름을 주도하는 클래식 스타 피아니스트 신창용 씨입니다. 자, 2018년 지나 바카워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국제음악 콩쿠르 1위, 또 2016년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고요. 2022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그의 베토벤은 더 팽팽해지고 성숙해졌다. 라흐마니노프 소나타는 올해 클라이번의 다른 어떤 공연들보다 호로비츠와 와이젠베르크에 어울렸다는 평을 남기며 레이먼드 E. 버크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기도 한 2022년 우리 시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롯데 콘서트홀 상주 아티스트로 선정되면서 직접 기획한 무대로 협연과 실내악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요. 정말 많은 또 공연과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창용신 신창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0: 야, 이렇게 6년 만에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그 첫 번째 나왔던 출연자가 다시
1: 6번째예요.
0: 네, 첫 번째였어요.
1: 영광입니다.
0: 와, 정말 다시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고
1: 아닙니다.
0: 더 어려진 것 같아요.
1: 되게 멋있어요.
0: 약간 여드름이 난 게 더 어려진 것 같아요.
1: 더워서
0: 네.
1: 요즘.
0: 네. 아, 더워서.
1: 네. 네.
0: 그렇군요. 근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또 갖고 오셨어요. 이 프랑스의 국립 메트.
1: 네.
0: 이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또 훌륭한 오케스트라인데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4년 만에 한국을 찾는데 제가 볼 때는 140주년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예, 이번 공연은 이제 수원에서 시작해서 서울, 안동, 대구, 부산까지 이어진 아주 거대한 그랜드 네. 투어가 되겠는데 메스 그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1976년에 창단된 프랑스의 12개 국립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북동부의 도시 메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연간 90회 공연을 펼친 오케스트라인데 지나 바카워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현재 음악 예술 감독인 또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네네. 다비드 라일란트하고 또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이번에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1: 네.
0: 연주하는 거죠?
1: 네, 이번에 협연 투어를 하게 되고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0: 그 굉장히 잘 치는 레퍼토리 아니에요?
1: 피아니스트가 사실 네. 가장 좋아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음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네네. 어렵긴 하지만
0: 네.
1: 그 안에서 주는 감동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다비드 라일란트하고 같이 하신 적이
1: 처음이에요. 이번에.
0: 없어요?
1: 네.
0: 군스 심포니 할 때 안 했었군요.
1: 네, 다른 분이 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재밌을 것 같아요.
0: 더 잘 됐네요.
1: 네.
0: 야. 근데 요즘에 그 어떻게 지냈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1: 이번 여름에 제가 그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 갔다 왔어요.
0: 그 유명한.
1: 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초대받아서
0: 옛날에 파블로 카잘스 막 하던
1: 네. 네, 그런 유명한 네네. 곳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챔버 뮤직을 정말 산속에서 몇 주 동안 아예 이렇게 약간 고립된 상태에서 네. 계속 리허설과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0: 거의 산 사람이 다 됐겠네요.
1: 살짝 돌을 좀 닦다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음악 감독님 미츠코 치다 선생님이랑 조나탄 비스 이렇게 두 분이 디렉터셔가지고 그분들의 연주도 그냥 언제든지 감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0: 네,
1: 영감도
0: 네,
1: 많이
0: 네.
1: 받았고
0: 네. 네. 뭐 직접 이렇게 좀 뭐 한 수 또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1: 그 피아노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네. 그분들이 한 번씩 세션이 있어서 레슨 같이 이렇게 한번 받을 수 있는 게 다 기회가 주어져서
0: 이야.
1: 앞에서 치기도 하고 또 성악곡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0: 미츠코 우치다 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는 좀 이제 무대 위에서
1: 네.
0: 굉장히 그 절도 있게 요가를 하시는지 거의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네. 거의 180도?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연사해서 나중에 유자왕이 따라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건강하신 것 같고 아주 개성이 넘치고
1: 엄청 개성이 넘치고
0: 일본인이라기보다는 세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어떤 좀 영감을 받으셨어요?
1: 우선 그분은 이 현실 세계를 잘 모르세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현실 세계를 잘 모르시고
0: 저랑 비슷하구나.
1: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잘 모르시고 네네네. 정말 모든 그녀의 인생은 음악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받아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왜 그 문장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느껴지는지 네네네네. 한마디를 해도 되게 이렇게 그냥 그 말이 되게 더 전달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네. 어, 네. 또 신창엽 씨가 또 올 여름에 이렇게 또 많은 영감을 받고 오셨는데 가을에 펼칠 이 라흐마니노프 이 3번 협주곡의 세계가 얼마나 멋지고 또 광대할지 기대가 큽니다. 저 그 예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네. 공연 네. 독주회하실 때 가서 아주 감동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이제 인사를 여러분께 정말 6년 만에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께 들려주시게 됐는데요. 처음에 에드바르 그리크 곡으로 네. 골라주셨습니다.
1: 네.
0: 요 리릭 피시스 너무 유명한 서정적 네. 소품이잖아요. 네. 또 이 피아니스트들이 사랑하는 레퍼토리이기도 네. 하고 그 중에서 어떤 곡들을 골라주셨나요?
1: 제가 거기서 이제 1, 2번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곡들 뭐 제가 당연히 좋아하는 곡들이기도 하고 사실 피아니스트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곡들도 칠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예 전체 세트를 하거나 그쵸. 독주회를 하지 않는 이상
0: 아니면 뭐 레코딩을
1: 하지
0: 한다던가.
1: 않는 이상 이렇게 네. 들려드릴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너무 또 이렇게 오늘 9월의 첫날 오프닝으로 이런 좀 서정적이면서도 네. 그리그의 북유럽 감성과 좀 소박함 이런 것들을 오늘 딱 들으시면 오늘 날씨도 너무 비도 오고
0: 비가 올 때 진짜 네. 좋은 손님이 온다고 하더니만 우리 신창용 씨가 네. 최고의 손님으로 지금 오셔서 네. 비를 뚫고 오신 거잖아요.
1: 네.
0: 비를 뚫고 오셨는데 또 이 북구의 정서를 들려준다고 하니까 네. 가을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1: 네.
0: 멋진 연주 한번 기대해볼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리릭 피시스 서정적 소품 서정서곡집 1권의 작품 12 그 중에 1번 아리에타 작은 노래 그리고 2번 월츠 월츠까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0: 에드바드 그리크의 리릭 피시스 서정 소곡집 1권 작품 12 가운데 1번 아리에타와 2번 왈츠. 아, 어저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세계가 있을까? 그 그리그 자신이 참 그 키도 자그마하시고 너무나 그 이 살던 곳에 가보면 베르겐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집이 있었잖아요. 여기 가보니까 정말 예쁘게 이렇게 인형의 집처럼 네. 호빗 집처럼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정말 그런 그 아 요런 피아노로 요런 곡이 나왔겠다 한 생각이 들던데 네. 그런 모습을 또 아주 아유, 섬세하게
1: 감사합니다.
0: 우리 신창용 씨가 쳐주셨습니다. 야, 그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네. 네. 예비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언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1: 제가 거기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했었는데 그 끝나면서 네. 이제 바로 사실 예비 학교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한 2, 3년 정도 됐는데 네. 가르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0: 네.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재밌지 않아요?
1: 재미는 있어요. 재밌는데. 되게 재밌고 또 학생들이 발전하는 거 보면 또 되게 다르게 뿌듯하더라고요.

0: 그런데 이제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는 이게 그냥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예비학교는 좀 어린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보통 거기 이제 예고를 다닌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좀 중요한
1: 맞아요.
0: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잘 치게가 아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좀 성인이 이제 돼야 되는지
1: 그렇지.
0: 그런 거를 좀 저는 음악을 통해서 배워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고.
0: 그렇죠. 네.
1: 그렇죠. 다 근데 또다될 수는 없고 또
0: 그럼요.
1: 그런 게또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또 어렵겠다. 근데
0: 어렵습니다.
1: 그 보스턴에 살면서 그 음악적인 그 영향들 뭐
0: 네.
1: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당연히 이제 있고
0: 네.
1: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있고
0: 네.
1: 뭐 어떻습니까? 좀그 거기 보스턴의 뮤직 씬은?
0: 보스턴이 되게 좋아요. 저는 좋은데 우선 제가 뉴욕에서도 살았고 이제
1: 그렇죠.
0: 필라델피아에서도
1: 예,
0: 살았고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보스턴이 저희 지금 마지막 도시인데 확실히 좀 나이가 들어서 가서 그런지 이게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렸을 때 필라델피아 이제 커티스 다닐 때는 그냥 학교에만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연습하고 그냥 카페테리아 가서 먹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석사 줄리어드 때도 그냥 아직은 이제 그때는 20대
1: 그렇죠.
0: 초반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이런 거에 이제 좀더 무게를 뒀다면 이제 지금은 진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연주 준비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좀 달라지고 예를 들어 그냥 길을 걸어도 옛날엔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갔다면 이젠 조금 풍경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1: 그냥 길을 갈 때도 그냥 내가 해야 될거 목적 지향으로 이렇게
0: 옛날에는 더
1: 갔었군요.
0: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특히 뭐 뉴욕에 살아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1: 그렇죠.
0: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꼭 무조건 잘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은 옛날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1: 그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 그 백혜선 선생님 계시잖아요.
0: 네.
1: 자주 뵈세요?
0: 아, 그럼요. 학교 가면 항상
1: 너무 예뻐해 주실
0: 계시고
1: 것 같아요.
0: 항상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러 선생님이 이렇게 레슨
1: 괴롭히세요.
0: 하시는데 제가 그냥 방해해서 들어가요. 그냥
1: 아.
0: 놀려고 이렇게.
1: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또
0: 네.
1: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보고.
0: 네, 그냥 가끔 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학교에서 너무 자주 뵈니까 이제는 거의 거기서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1: 아, 그 원래 그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나 커티스나 이렇게 선생님들 어떤 분들한테 배웠어요?
0: 제가 커티스랑 줄리어드 때는 로버트 맥도날드 선생님한테 두 학교를 똑같이 배워서 선생님과 9년 공부를 했고요.
1: 와, 엄청난 영향이다.
0: 네, 그래서 가장 사실 영향을 많이
1: 그럼 어떤 선생님, 그 로버트 맥도날드 선생님은 어떤 가르침을 좀 주신 거예요?
0: 사실 제가 10대 때 처음 커티스를 들어갔을 16, 17이었는데 그때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외국인한테 배우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결국 이제 돌이켜 보니 그냥 이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사실 굉장히 차분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니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그래서 저에게 뭐 진짜 뭐 피아노의 테크닉적인 기본, 아니면 음악을 대하는 거, 아니면 무슨 음악을 보는 시각, 아니면 음악을 어떻게 좀 들어야 되는지. 그 거기 안에서 내 음악을 어떻게 좀 끄집어내야 되는지, 이렇게 꺼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9년 내내 저를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저희가 그런 걸 깨닫고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1: 그렇죠.
0: 매주 레슨이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1: 네.
0: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지나서 보니 아,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잘화안 내시고
1: 화안 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0: 잘 알려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학생들에게 안 되네요. 네.
1: 그렇군요. 제가 오늘 신창용 씨가 이렇게 정말 6년 만에 우리 첫 번째 게스트가 다시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신창용은 분명히 용이 그 용용자일 거야. 드래곤의 용자일 거야. 해가지고 D를 이렇게 쓰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용자래요. 그래서 제가 와와와 하는데 그 얼굴을 또 용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임금님의 얼굴 용안은 최고의 얼굴입니다. 그 무슨 그게 네. 조선 세자 뭐 역할로 아, 나오셔도 아닙니다. 사극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들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이야기 나누고 네. 야, 또 이 잔 시벨리우스 제가 이 잔 시벨리우스 소품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뭐 취향 저격인가요 지금 저한테?
0: 예,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 아, 너무 훌륭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프랑스 국립 그 매트 그랑테스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있는데 이 서울 공연 서울 공연이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9월 16일 수요일에 있어요. 근데 지금 신창용 씨가 갖고 있는 티켓이 단 두 장밖에 없답니다. 이거 그 초청 그러니까 신창용 씨가 받은 티켓이 두 장밖에 없는데 지금 매니저가 유럽에 계셔가지고 연락이 지금 안 돼서 이 두 장을 내놓으시겠대요. 와, 여러분이 샵 1053으로 나는 왜 신창용의 이번 프랑스 매츠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쓰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보겠습니다. 단 한 분께 두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매니저 나중에 연락되면 더 이제 받도록 하고.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두 장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놓겠다니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네. 신창용 씨의 이 마음이
0: 아닙니다.
1: 정말 그 빌리어네어 같달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창용처럼.
0: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시벨리우스 이제 13곡의 소품 이 작품을 들어볼 텐데 이 중에서 10번째 엘레지아코 비가하고 13번 알레키네이드 어릿광대 네. 이 두 개를 골라주셨어요. 네. 이거 어떤 뜻으로 골랐어요?
0: 우선은 이제 저는 대조를 항상 좋아해가지고 두 곡의 대조를 들려주고 싶었고 특히 네. 이 첫 번째 곡은 그 애가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이 좀 시벨리우스의 좀 어둡고 네. 그런 고독한 그런 정서가 좀 들리고 이 곡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또 좋아하실 거라고
1: 창우 씨도 그 좀 이렇게 고독한 적이 있나요?
0: 음악가는 다 그런 면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맞아, 맞아. 잘 보이진 않지만 맞아, 맞아, 저는 맞아. 다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특히 피아니스트는
0: 그렇죠.
1: 외롭잖아요.
0: 너무 외롭습니다.
1: 피아노와 벽과 나.
0: 네,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약간 어떤 그 광대 극의 한 장면 같은.
1: 그렇죠. 네. 꽃메이드 델라르테 네. 알레킨
0: 그런 곡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시벨리우스의 13개의 피스 포 피아노 작품 76 10번 엘레지아코 비가 13번 알레키네이드 어릿광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두 곡이 정말 진짜 컨트라스트가 되네요. 한 곡은 굉장히 또 어두운적인 어두운 네. 그런 북구 핀란드의 마치 그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는 그 시간 같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 코메디 델라르테 알레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컨트라스트를 좋아하는 우리 신창용 씨, 여기 유경랑 씨, 신창용님 반갑습니다. 이재진 씨도 그리고 SRJ9660 와 창영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세븐소네츠 신창영 피아니스트님 반갑습니다. 일상 와 창영님이 첫 게스트였군요. 그렇습니다. OST 반가워요. 와 좋으셨겠어요. 페스티벌 말보로 페스티벌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말보로는 어느 주에 있습니까?
1: 버몬트주.
0: 버몬트? 네. 진짜 그 산골이네요?
1: 완전 산골.
0: 그 옛날에 솔제니친 솔제니친 아시죠? 네. 그 수용소 군도 그분이 거기 저 러시아에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0: 버몬트. 네, 거기 버몬트 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거기 말보로 캠퍼스가 있어. 거기 원래 옛날 학교였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네, 거기를 이제 이 페스티벌에서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Moonlight in Vermont. 재즈곡도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연주자 에어가 모두가 사랑하는 곡이죠.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런 프로그램에 독주하신 적도 있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베리우스나 그리그 이런 곡들로 독주하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없죠? 한 번도 없어서 이야. 나중에 언젠가는 하면 좋지 않을까.
0: 이 레어 아이템. 네. 이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창용 씨의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듣고 싶어지네요. 고맙습니다. 백장님, 신피아니스트님 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보이나요? 올려주셨고 박수 보냅니다. 우리 창용이 반가워요. 취죽당. 조카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1: 그런가요?
0: 신순자 선생님.
1: 아, 네네네. 아, 네네네.
0: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신씨시라고. 나도 보스턴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역시 아름다운 곡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 아이들 속도에 맞춰 표현에 익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해야 할 듯요. 6년 전에 비해 참 성숙함 느껴지는데 와 멋진 모습 풍경을 보는 여유까지. 그리고 SRJ 그렇죠. 창영님 잘생겼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왜 이렇게 좋은 연주들이 겹치느냐고 또 올려주셨고 수요일 아쉽지만 다녀올 수 있는 분들께 패스할게요 올려주셨고 네 잘 들었어요. 역시 반가운 마음 연주 페스티벌 소식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이 멋진 잔 시벨리우스의 사실 그 공연을 통해서는 잘 듣기 힘든 네. 그런 소품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요즘에 좀 이렇게 물론 라흐마니노프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또 좀 많이 치고 있는 어떤 그 레퍼토리 좀 생각하고 좀 공부하고 있는 레퍼토리가 있을까요?
1: 그 항상 이 피아니스트는 곡이 너무 많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사실 제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계획형이에요. J여가지고
0: J 무슨 무슨 J입니까?
1: 저
0: 혹시 I
1: 아니요
0: E
1: 네
0: STJ
1: 아 T처럼 보이나요?
0: 아니요 아, 그래요
1: 아, T를 그냥, 뭐라고 한 건 아니고
0: 네, 그냥 아무렇게나 한
1: 네 ENFJ예요.
0: ENFJ 네 저는 ENFP 나 저는 ENFP인데
1: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0: 비슷한 약간 마지막만
1: 네 그래서 제가 그 성격 때문에 네. 곡을 고를 때도 너무 오래 걸리고
0: 걸려요.
1: 네. 왜냐면 너무 많은

0: 경우의 수를 혼자 막 그리기도 하고 그렇구나. 또 N이다 보니까 상상을 또 많이 해가지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다가 곡을 정말 늦게 고를 때도 있고 좀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코피에프 전쟁 소나타 전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 거를 사실 이제 계획을 또 해야 되는데 아직도 머릿속에만 이렇게 나무처럼
1: 이걸 할까 저걸 할까
0: 네. 그 옵션만 계속 지금 갖고 있고 아직 이렇게를 못 해가지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계속 제 성격을 너무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또 그렇게까지 해서 딱 나오는 작품이면 또 그만큼 애정이 있는 느낌도 있고 해서 아직 지금 못 골랐어요.
1: 아 좋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이 그 막판에 또 골라졌을 때 그 쾌감이
0: 그
1: 또
0: 쾌감 희열이 있죠. 또.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욕 콘서트 리뷰에서 신창흥의 연주를 두고 불같은 열정과 녹아내리는 섬세함에 대비와 조화다 이렇게 이제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신창흥 씨는 또 본인의 연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좀 다양한 소리도 있고 다양한 얼굴이 좀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어쨌든 이게 가끔은 연주자를 먼저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길게 가면 정말 그 음악이 더 먼저 들릴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이 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1: 좋습니다.
0: 갈 길이 멉니다.
1: 갈 길이 먼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협연했던 오케스트라나 이 뭐 지휘자 가운데서 야, 이분은 정말 내가 한번 또 가고 싶다. 어떤 그 감동을 많이 받은 그런 게 있을까요?
0: 너무 또 한 분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주자들을 그러니까 협연할 때 지휘자분들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때그때 사실 모든 게 거의 다 기억에 굉장히 세게 남아 있어요.
1: 네,
0: 왜냐면 독주에는 이제 어쨌든 혼자 하는 그런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협연은 이제 그날 그날 무대에서 또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곡을 해도 느낌이 다 너무 다르고 재해석도 그 순간 달라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그 시너지 역할 그 모멘트는 그 순간에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 맞아요.
0: 그게 한 번 딱 와닿으면 그거는 평생 못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연주마다 다 있었어가지고 네
1: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0: 네.
1: 이런 그 멋진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창혁 씨도 그렇게 살고 있죠?
0: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프란스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 사랑의 꿈 3번 A플랫 장조 절번호 541 우리 피아니스트 신창혁의 연주로 멋진 연주로 우리 감상할게요.

0: 네, 아주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흐마니노프의 그 리스트의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 3번 A플랫 장조 설번호 541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 연주할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갖나요?
1: 매번 너무 다르고요.
0: 그렇죠.
1: 네. 매번 떨리고 너무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0: 네네.
1: 그렇지만 또 이만큼 또 유명한 곡은 이유가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항상 즐겨서 듣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이야, 아주 많은 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신 그런 레퍼토리였고요. 자,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와, 사랑의 그 느낌, 부드러움으로 터치의 여유로움으로 그대로 느꼈어요.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하면서 또 응원해 볼게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오늘의 티켓의 주인공 누구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약한 연주가 있어서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불러주셨고. 아, 조카가 화가인데 이름이 신창용이라고 이렇게 아까 신장님 시죽당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게 되는데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상당히 큰 스케일이잖아요. 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긴 곡이라서 뭐 코끼리 협주곡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네. 이 라흐마니노프의 또 가곡은 또 아름답고 또 작은 세계를 또 갖고 그렇죠. 있어서 네.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그 릴리아, 라일락하고 또 이 데이지스, 러시아 말로 라마슈가라고 하는데 혹시 그 러시아어도 하시나요?
1: 아니요.
0: 그 언어는 어떤 거 하세요?
1: 그냥 영어.

0: 영어를
1: 제가 위주. 미국에서 계속 네, 그쵸, 살았어가지고 주로. 네, 네.
0: 영어를 위주로.
1: 영어를 위주로.
0: 하긴 뭐 영어면 다 되긴 하지만.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요 이제 가사 없이 또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곡을 들었을 때 라크마니노프가 직접 이렇게 또 편곡을 하잖아요.
1: 네.
0: 오늘 피아니스트니까 가수 없이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라크마니노프의 재능이 워낙에 뛰어나서 정말 편곡을 잘한 것 같고 그 저 크라이슬러의 곡들도 라크마니노프가 네. 정말 편곡을 잘해서
1: 너무
0: 원곡 이상
1: 세련되고
0: 그쵸?
1: 네. 그 화성을 이용하는 게 네. 정말 대단한 것
0: 네,
1: 같아요.
0: 저도 뭐 동의하고 네. 아, 정말 라크마니노프의 재능은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는 곡을 그렇게 아주 그쵸? 멋있게 만들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크마니노프의 릴리아, 이 라일락 작품 21하고 21의 5하고 데이지스, 라마시카 작품 38의 3 이 곡도 우리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연주로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0: 브라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릴리아 이 라일락 작품 21의 5하고요. 데이지스 라마슈카 작품 38의 3번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또 이런 거를 오늘 잘
1: 아, 그럼
0: 들려준 것
1: 감사합니다.
0: 같습니다. 자, 여기 세븐 소네츠 얼마 전 유첸 첸과의 듀오 연주회 때 레퍼토리 기막혔습니다. 그날 가셨나 봐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날의 앙코르인 타이스와 폰세의 작은 별까지 에세이
1: 네.
0: 있다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또
1: 아,
0: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첸 첸하고도 친하세요?
1: 같이 커티스를
0: 그랬어요?
1: 다녀가지고 저희 또 동갑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 예술전당 국제음악제
0: 예, 네, 맞아요,
1: 연주를
0: 맞아요.
1: 했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제 커티스 같이 다니기도 했고 코비드 전에 미국에서 연주도 같이 했었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0: 네.
1: 같이 또 연주를 했습니다.
0: 유첸 첸은 제가 그 차이콥스키 콩쿨 때 처음
1: 아,
0: 봤어요.
1: 네네.
0: 수상자 연주했던.
1: 네.
0: 어찌나 순수하던지
1: 네.
0: 정말 착했던
1: 네.
0: 기억이 와 납니다. 그리고 일상 혹시 라흐마니노프 곡 말보로 페스티벌에서 연주하셨을까요? 수피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창용님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된것 같아 너무
1: 아,
0: 흥미로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올려주셨고 창용 씨 꽃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꽃.
1: 꽃이요?
0: 네.
1: 꽃은 다 좋아하지 않을.
0: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0: 저는 공연 끝나고
1: 네.
0: 저만 꽃이 없으면 굉장히 뭐 풀이 죽어요.
1: 꽃은 당연히 받는
0: 그렇죠.
1: 사람의 기분을
0: 좋게
1: 좋게
0: 만들죠.
1: 만들기
0: 네, 뭐
1: 때문에
0: 남자건 여자건.
1: 네, 다 좋아할 거라고
0: 그렇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꽃은 정말 이 지구의 보배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그 아까 또 친구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성진 씨하고도 되게 친하잖아요.
1: 네, 저희
0: 동갑이고.
1: 동갑이고. 네.
0: 아니 그 저녁 먹고 늦은 시간인데도 두 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1: 그래. 아, 옛날에.
0: 예. 우리
1: 아, 그때.
0: 같이 저녁 먹고 있을 때.
1: 네.
0: 그 무슨 얘기를 주로 서로 음악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1: 어디냐고. 네.
0: 어디냐?
1: 네, 서로 같은 도시에 있을 때가 그 흔치 않으니까 있으면 이제
0: 만나서
1: 네.
0: 또한 잔도 하고
1: 뭐 이런저런 얘기.
0: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1: 네.
0: 재밌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또 좋은 음악적 영향을 서로 또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뒤를 잇는 세르게이 또 브라코피에프
1: 네.
0: 예, 그 피아노를 위한 10개의 소품 작품 12 가운데 7번 곡 프렐루드 이 곡도 지금 이제 시간상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그럼.
0: 야, 라흐마니노프의 뒤를 잇는 러시안 피아니즘의 계보를 오늘 또 멋지게 우리 신창용 씨가 들려줍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 근데 페달이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전자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0: 브라보. 자, 신창용의 연주로 세르기 프라코피에프의 이 피아노를 위한 10개의 소품 작품 12 7번 곡 프렐루드 함께 네. 감상하셨습니다. 어우 정말 이 가벼운 터치가 네. 정말 소중한 거 같아요.
1: 이게 하프 프렐루드라고 해 가지고 오른손이 좀
0: 야, 네. 하프를 연상케 하는 네. 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SRJ 저는 바흐 양들은 한가로의 풀을 듣고는 꼭 창용님 연주로 들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최죽당님 그 제가 꽃 많이 드렸다고 그 아, 너무
1: 네.
0: 예쁜
1: 그럼요 항상
0: 정말 너무 최고의 꽃 감사드립니다. 자 조성진 군과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모의 마음이랄까 뭐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바쁘지만 두 천재 피아니스트 듀오 연주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좋습니다. 자 제가 그 이제 매츠 그랑테스 국립 오케스트라 그 매츠에는 그 정말 유명한 국립 미술관도 있잖아요. 네. 저, 그 문화적인 도시인데 9월 15일 화요일 수원에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9월 16일 수요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9월 17일 목요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9월 18일 금요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20일 일요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우리 신창용의 멋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클로드 비시의 목시네우의 전주곡 또 라메 바다 드뷔시의 바다와 라벨의 라발스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 아마 우리 신창용 씨가 또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에 못 이겨 앙코르 해주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네,
1: 준비해야죠.
0: 여러분 오늘 그 신창용 씨가 멋진 연주와 또 티켓도 준비해 줬는데 많이 신청하시고요. 자 또 신창용 씨 멋진 연주에 꼭 가서 네. 제가 어디가 됐든지. 서울을 못 가더라도 딴 데 가서 꼭 보도록 오시지. 하겠습니다.
1: 네, 네. 꼭 와주세요.
0: 오늘 너무 멋진 연주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한 곡 더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 해요. 가지 마시고 아직. 네. 프레드릭 쇼팡의 그랑 발스 브리앙트 화려한 대활지 이플렛 장투 작품 18. 너무 멋진 곡인데 네. 오늘 시청 씨 나오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 정말 화려한 그 대투어를 잘 마치시고 네. 또 보스턴에 가셔서 즐거운 또 가르침과 즐거운 또 배움을 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살베. 감사합니다. 이제 연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신창용 씨의 연주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사퇴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에 대해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6.25 전쟁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재개하자고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전 사퇴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단행한 증폭 개각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 라인은 유지했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에 대해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 이찬진 금융위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한다더니 감감무소식이고 검찰을 없애니 제대로 수사할 기관도 없다. 이러려고 검찰 없애는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SNS에 당 소속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개 숙여 양해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국회법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왔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에서 출마해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바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에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외 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하지 않는 거라는 글이 올라온다며 이 점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 실력과 경험,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며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해인 내정자에 대해 실력이 입증된 인재라며 청문회 해명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내정자를 둘러싼 당내외 지적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용 내정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위성 정당을 통한 연속 비례대표 당선에 대해 최 최고위원은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 여부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6.25 전쟁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재개하자고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현지 시각 어제 켈리 맥키그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 국국장이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국장이 북한에 남은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중단된 북한의 공동 발굴을 재개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이날 전미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백악관에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고 이 기간 신원이 밝혀진 미군만 153명에 이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SNS에서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등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주택 구입에 쓴 돈이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구입에 활용된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은 8조 334억 원에 이릅니다. 집을 사는 데 쓰인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2023년에는 1조 원대였지만 2024년 3조 원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조 8,2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구 파티마병원 10대 병원장에 박정혜 비안내 수녀가 취임했습니다. 박정혜 신임 병원장은 2004년부터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부장을 지냈고 2012년부터 창원 파티마 병원장,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투징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남철 고령 군수가 오늘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군수는 식도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 병가를 내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병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향년 65세인 이 군수는 1979년부터 고령군청에서 41년간 근무하며 기획조정실장과 총무과장, 대가의 읍장 등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에 당선된 뒤 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해외 참가자들이 경기장을 넘어 관광 쇼핑, 외식을 즐기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해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무료 교통카드의 누적 이용 건수는 어제 기준으로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료 관광 프로그램에도 600여 명이 참가했고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 자유관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7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선수단은 46개 직종에 130명이 참가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등 모두 79개의 입상 성적을 거뒀습니다. 종합점수는 301점으로 2위 경기도를 99점 차이로 앞섰으며 특히 로봇과 드론, 디지털 전자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후 도청에서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외화, 환전, 송금 우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 반도체 등 경북 10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120 달구벌 콜센터에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해 더 편리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게 됩니다. 현재는 차량 등록과 노후 자동차, 여권 분야에서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안전과 교통, 보건복지 등 7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군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혼부부 목표 달성 적금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같은 금액인 240만 원을 더해 총 480만 원과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1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력의 차에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21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미국 맨해튼 대학가의 어느 식당. 한 단골 여학생이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 내려갑니다. 창밖의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신문을 넘기는 손. 특별할 것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함이 전부였는데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 노래로 탄생이 되죠. 그 흔한 피아노 반주도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부른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았고요.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수잔 베가가 부른 톰스 디노가 그 곡인데요. 식당에서 써내려간 그 메모 한 장 덕분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일상의 한 장면이 뉴욕 포크신이 낳은 가장 미니멀한 명곡이 된 거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요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수잔 베가의 Tom's Dinner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 Tom's Dinner라는 노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곡의 배경이 된 곳이 실제 미국 맨해튼 컬럼비아 대학 근처의 실제 식당이라고 하네요. 이 메가가 대학 시절에 단골처럼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1987년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의 첫 트랙으로 실린 이 곡. 이 어떠한 장치도 없이 목소리 하나만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후에 여러 아티스트들의 이 영감이 되기도 하고 또 샘플링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베가처럼 메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한편의 시나 또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한 권의 책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순간에 이렇게 메모를 해보면요. 이 제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우리 PD님, 우리 감독님, 그리고 빵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이 스튜디오 안, 이 분위기와 공기,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메모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맛있게 만들어드리는 라디오 빵집. 오늘도 오픈 시간에 맞춰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5998님 오셨는데요. Tom's Dinner 이 노래에 이런 탄생 비화가 있었네요.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귀에 착 달라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목은 정확하게 몰랐고요. 이 노래 괜찮은데? 뭐 좀 이렇게 귀에 익는데? 라고 생각했던 노래였거든요. 우리 5998님께서는 노래 제목까지도 이렇게 알고 계셨네요. 이 뭔가 계속 듣고 싶어지고 이 마음을 쓰게 만드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646님께서 저는 늘 특별한 날만 기억했는데 지나고 보면 흘러보면

0: 이번에는 평범한 날들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아니면 축하할 날,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 날, 이런 날들을 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죠. 우리에게 평범하게 그냥 지나간 하루하루. 그런 하루하루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빵집에 오셔서 그냥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4692님께서요. 저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거기 냅킨에다가 낙서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걸 모아놓고 가끔 꺼내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재생이 되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4692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 한 계정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티슈에다가 그날의 일상, 그날의 장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또 계정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그냥 펜 하나로 휴지 위에, 티슈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와, 정말 이 정말 찰나의 순간, 그냥 스쳐 지나갈 장면이지만 저렇게 그려놓고 나니 작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륙구인님 말씀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순간들을 잘 기록해놓고 모아본다면 그게 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그런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저에게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기록이 될 텐데요. 여러분의 그런 기록과 같은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2: 강육이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많은 우리 빵집 손님분들께서 빵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6486님께서요. 신부님, 저는 신신우신에 한번 신청곡과 사연이 소개된 날이 있어요. 그날 너무 좋아서 신나는 다쿠 타임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날 예쁜 스티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또 신신우신의 사연 읽힌 날이 또 소중한 날이 되셨네요. 너무나도 감동인데요. 저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잘 안 하게 된 것 같은데, 아우 귀찮아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에만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다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5739님께서요. 신부님, 이건 어떨까요? 빵집 진작 용디도 영업일지를 쓰시고 빵집 단골 손님인 저도 매일 라빵일지를 써봐요. 이거 모으면 이제껏 없던 베스트셀러 탄생 예감이 드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괜찮은데요? 이 혼자 쓰는 책이 아니라 함께 쓰는 책.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공유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기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쓰고 그 다음날은 네가 쓰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다시 내 차례가 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일기를 썼었는지 막 열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 우리 라디오 빵집의 영업일지도 같이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신신우신에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매일 요일별로 아주 특별한 빵을 굽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맛있게 해주는 그런 배경음악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오늘은 돌아온 우리 신신우신의 크루,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빵집 또 빵집 콘서트에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듣고 싶은 음악

가족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같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또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수문의 라디오를 켜봐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여러분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가득 빵빵하게 채워드릴게요.

8635님께서요. 9월 1일. 아니, 날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왠지 계절도 바뀐 느낌이에요. 가을 느낌 나는 노래 듣고 싶어서 용디 맞춤 선곡 주문해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뭐 온도도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냥 내 옷차림도 그대로인데 느낌은 이 9월이 됐다고 하니까 가을이 오는 것 같은 이 느낌과 기분이 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8635님 가을 느낌 나는 노래 하나 전해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가을 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아이유의 가을 아침,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두곡 이어 듣고 왔는데요. 저는 이 노래 듣다 보니까 왜 가을에는 이 하모니카 또는 멜로디언 소리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네요. 이두 악기는 좀 쓸쓸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공명도 큰것 같고 이 잔음도 쭉 이어지는 것 같고 이넌 감동이었어 노래 들으면서 아,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 맞나 보다. 이 악기가 또 어울리는 걸 보니 이 가을 노래가 맞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우리 4845님께서 저는 메모를 마트 갈때 사야 할 품목 적을 때만 해요. 그런데 마트에 도착하면 큰 깨달음이 오죠. 아, 메모한 거 놓고 왔다. 결국 살건안 사고 엉뚱한 것만 사고 이 폰에다가 메모해도 되는데 굳이 왜 메모지에다가 자꾸 적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메모하는 습관 중요하죠. 저도 이 책상 주변에 메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모지를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네, 저도 우리 4835님과 똑같거든요. 메모지를 안 갖고 가요. 그래서 이 메모지를 손으로 쓰고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가지고 다니는데요. 아니 신부님 그럴 거면 그냥 핸드폰에다가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 그게 또 손으로 메모하는 맛이 다르죠. 우리 일상에 있었던 일들 뭔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메모하는 습관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 뭐 기억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내가 아 그거 뭐였지? 라고 할때 메모를 딱 끄집어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손글씨, 내 그때의 시간들,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노래 함께 듣고 싶네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러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경소예지와 전건우가 함께 부른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청취자분들과 또 아주 기쁘게 채워갔는데요. 우리 6644님께서 저는 라빵하며 듣게 되는 좋은 노래들 제목이 놓쳤을 때 신신우 신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고 메모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신신우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 우리 대체불가 K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합니다. 우리 1부 끝곡으로 태양의 라이브 페스트 다이 슬로우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리쌍의 눈물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 본당도 이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우리 4년 반 동안 행복하게 사셨던 주임 신부님께서 떠나시고 이제 10시에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시는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울먹울먹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부 듣고 계신 건 아니겠지? 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도 울고 신부님도 우시고 아 정말 이 하늘에서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또 신부님을 떠나는 마음이 그 눈물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신부님을 보냈는데 아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울면 이제 다음 신부님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네, 우리 눈물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아마 오늘 서울교구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인사 발령 받으시고 새롭게 부임하시고 이동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많은 신부님들 새로운 임지에서 행복하게 또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우리 주임 신부님께 이제 성별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렸어요. 이제 당신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노래를 약간 개사해가지고 살짝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원, 투, 원, 투, 쓰리, 포.

더 불러야 되나? 와, 네. 약간, 네. 요런 노래를 이제 신부님께 불러드렸었는데, 네. 또 갑자기 막, 오이, 신부님 생각나니까 막 눈물이 막 날려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우리 오늘 인사 이동 하시는 모든 신부님들, 새로운 임지에서 또 행복하시기를,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 네. 리쌍의 눈물 함께 들어봤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 황배드로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빵집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심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6651님께서 원 베로니카 빵순이 입장합니다. 한 달 동안 아들 집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미사에 참례하는데 4개국 신부님이 집전을 하셨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아 침묵 표정 왔다 싶었답니다. 홍보물 게시판에 세계 청년대 포스터가 또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리 봉담성당 본당 조윤호, 윤호 요셉 신부님 그리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아들 집이 약간 외국에 계셔서 이렇게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또 미사를 하셔서 약간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또 떠나보고 잠시 헤어져 봐야 더 소중한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산 해피맘님께서 경산은 너무 더워요. 이제 에어컨 끈다 하고 출근했는데 휴게 시간에 밖에 나오니 덥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소아님과 류채칠리아님께서 짝짝짝짝짝 박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저의 노래보다 더 감동적인 노래가 또 2부에 기다리고 있죠. 우리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봐야 더 반가우려고 일부러 잠깐 어디 갔다 오신 빵콘의 원조 열일곱이다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우리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함께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신에서 준비한 갓꾼 맛있는 라이브 K가톨릭 찬양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생명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0: 와우. 신신우 신 빵집 콘서트 돌아온 우리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합니다. 와, 오랜만에 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을 위해 또 달려와 주신 우리 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컴백한 17이다입니다.
2: 돌아왔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정말 화요일에 빵집 콘서트는 17이다와 늘 함께해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약간 잠깐 자리를 비우고 더 약간 예뻐져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약간 앞머리가 생기셨어요.
1: 오, 예. 네. 맞아요. 네. 앞머리 변신을 좀 했습니다.
0: 우리 별빛사랑 안젤라님께서 17이다 노래도 잘하고 사랑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1: 사랑스러워요.
0: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혜님께서 사랑하는 노래가 듣고 싶어서 빵집으로 왔습니다.
1: 아, 그럼요. 저희가 사랑 많이 많이 할게요, 오늘.
0: 네. 우리 루시아님께서는 신부님 안녕하세요. 매일 맛점하고 방송 들으며 쉴 수 있는 여유가 참 감사하네요. 지금 차에서 편하게 누워 있어요.
1: 진짜 좋겠다.
0: 저도 눕고 싶네요. 갑자기.
1: 진짜 다 같이 눕고 싶다. 네.
2: 눕방, 눕방.
0: 이 첫 곡 이렇게 들려주실 때 약간 나도 누워서 즐겨야겠다. 약간 네.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2: 겸손한 자세.
1: 아, 많이 겸손했네. 네,
0: 듣고 싶었는데 이 가을이 같이 왔나요? 가을아 어딨니?
1: 가을아.
0: 가을아 어딨어?
1: 가을아. 네. 우리 장가을은 제 아들 장가을은 여기 못 왔고요. 네. 지금 진짜 우리 계절. 가을이 물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 첫 곡 그래서 가을이 오면 이라는 노래 불러주셨어요. 네. 이상하다. 분명 열리곱이다 할 때 첫 곡은 매일 미사책을 펼친 다음에 그날 복음에 맞는 성가가 나왔었는데
1: 그렇죠.
2: 그랬지만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1: 네. 조금 오늘 조금 그래도 약간 뭔가 나른하면서도 상큼한 노래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따가 매일 미사 또 나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우리 17이다 대표님, 이렇게 김진영 바울라 대표님과 네. 함께 이 17이다에서 베이시를 늘 담당하지만 이 빵집 콘서트에서는 기타를 담당하고 계시는 네, 제노 형제님 함께 오셨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2: 아, 보름 만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고 진짜. 싶으셨죠? 근데 저희 말고도 근데 저희 자리를 대신해서 또 많은 이제 찬양사도 분들도 오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오시니까 그분들도 함께 사랑해 주시면서 물론 저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이 네. 그동안 이제 여름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 약간 여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시간이었다?
1: 여름은 저희에게는 그냥 캠프밖에 생각이 안 나요. 7월 3주 연속 캠프, 8월 3주 연속 캠프.
0: 와.
1: 쉴 때는 골골대면서
0: 네.
1: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캠프 계속 평일에도 캠프밖에 생각 안 하고 주말엔 캠프 올인하고 이렇게 지냈죠.
0: 저희 빵콘에서도 캠프 한번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저는 아직 여름에 가장 신났던 시간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저도 그 방송이 가장 좀 약간 좀 되게 다시 보고 싶은 방송이랄까요?
0: 맞아요. 우리 동동 쌤이랑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1: 아니, 매우 네. 잘 있습니다. 매우.
0: 우리 제노 형제님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와, 정말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번 여름도 땀을 그냥 화들화들 흘리면서 지내는데 제가 올 여름에 속초를 갔다 왔습니다.
0: 오.
1: 에.
2: 속초를 갔다 왔어요.
1: 언제 근데 갔을 때?
2: 그 한창 이제 막 바람 불어서 동해에서 해수욕 하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 해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해변에 발 담그는 정도는 허용을 해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거기에 해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파도가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파도 심할 때 바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제가 파도가 심할 때
2: 제 그 초입에 앉아만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1: 네.
2: 몸을 이렇게 팍 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돼요.
1: 진짜 시원했겠다 그래도.
2: 그 시원하다기보다는 공포가 그 엄습하는 그 시원보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1: 맞아요. 그럼 여름에 그 기억이 파도의 기억밖에 없네요.
2: 네, 그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1: 진짜?
2: 자연이 진짜 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0: 이게
2: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살짝 너울거리면서 나에게 온다 했는데 얘가 팍 치는
1: 나를 삼키는 느낌.
2: 그냥 바로 벌러덩.
0: 맞아요. 이게 사실 여름에 이제 자연이 무섭 덥기도 해요. 뭐 올해 여름은 그래도 태풍은 안 왔지만
1: 태풍이 안 왔어요.
0: 네, 이중 열돔이라는 이 자연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저희가 맛봤지 않습니까?
1: 그것도 저희 늦은 장마가 와가지고 여름까지 이제 막 좀 막 폭염에 장마에 막 난리 났었죠.
0: 네, 이중 열돔에 갇혀 있었을 때 와 이 자연에 정말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또 최근에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어요. 네팔에서 대홍수가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떠셨어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서
1: 아 그냥 솔직히 저는요 그런 뉴스들을 잘 못 봐요.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그냥 그 뉴스를 딱 그러니까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진짜 약간 서두 정도만 딱 보고 그거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하느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0: 아니 사실 뭐 비가 갑자기 막 와장창 내려서 발생한 홍수가 아니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아니 이게 그렇게 날씨가 맑은데 홍수가 왜 나지?
1: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보고.
0: 빙하가 이렇게 맞아요. 녹아가지고
2: 쌓여있던 게
0: 한 번에 내려오는데 와 정말 인간이 뭘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뭘 대비를 해도 저건 어쩔 맞아요. 수가 없겠다. 이 너무 많은 희생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그 앞으로의 도움의 손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좀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우리의 어떤 그렇죠. 생명을 주제로 이렇게 좀 잡아주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런 또 이제 매일 미사를 피면 나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뭔가 이상진 제노에게 딱 맞춤 주제를 네, 가져온 것 같은데
2: 좋은 주제인데
1: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조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이제 가을이 오면 이렇게 들려주셨고 네. 이제 다음 곡 어떤 곡도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음악을 처음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가 이어질까요?
1: 네 다음 곡은요 열일곱이다의 해달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대한 창조물이 이제 해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밤에는 달로 또 인도를 해주시고 달 옆에는 아름다운 별로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이제 주님께서 그 피조물을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지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직접 피조물이 되어서 찾아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해달별이라는 노래를 저희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간 황수정 율리아나가 또 불렀거든요. 진짜 흙으로 돌아간 황수정 율리아나가 진짜 자연 속에서 노래하는 느낌을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받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열일곱이다 이상진 제노 형제님의 기타 연주와 또 김진영 파올라 대표님의 목소리로 이제 해달별 청해 드릴 텐데 무대로 이렇게 모신 다음에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빵집 콘서트 돌아온 열일곱이다가 준비해주는 무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 콘서트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저희 열일곱이다의 목소리로 해달별 함께 청해 드릴게요.

0: 와, 이 해달별이라는 노래 함께 듣고 있으니까 아, 뭔가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과 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미칼라님께서도 감동적이네요. 이 해달별 성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라고
1: 네.
0: 보내주셨는데 우리 17이다 채널에 또 이렇게
1: 있죠.
0: 올라와 있죠.
1: 뮤직비디오가
0: 네,
1: 있고요.
0: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1: 네.
0: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우리 또 다음 곡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곡
2: 네,
1: 소개해 주시죠.
2: 다음 곡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오늘은 매일 미사 책에는 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미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CBCK 들어가셔서 보시면 오늘 9월 1일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기로 결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선곡한 곡은 가톨릭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를 선곡해 왔습니다. 저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는 우리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봉헌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하고 이 곡을 선곡해 왔고요. 또이곡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이제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곡을 이렇게 연달아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주님께서 빚어낸 우리를 이제 주님에게 어차피 우리는 다 봉헌하기 위해 태어난 피조물들이니까 그런 자세를 한번 일깨워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
1: 네.
2: 자체가 피조물의 날에 우리 스스로가 피조물이란 걸 잊지 말고 겸손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1: 나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2: 그렇죠. 자신을 봉헌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이렇게 다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곡해온 나의 생명 드리니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나는 천주교인이요. 네, 꼭 알겠네요. 천주교인이신 거 알겠네요. 네,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두 곡 이어서 나의 생명 드리니와 나는 천주교인이요 두 곡 이어서 또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와, 우리 실비아님께서 가을이 어머니 목소리에 성령이 가득한 위로의 시간이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줬고
1: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네. 성령이 가득하다뇨.
2: 네. 성공을 잘했다.
0: 성공을 잘했나? 네, 김두선님께서 박수 다섯 번.
1: 아멘.
0: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채칠리아님께서 순교자 성월에 듣는 나는 천주교인이요. 이 들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보내주셨는데 또 언제 순교자 성월이 됐어요?
1: 그러니까요. 저 순교자 성월 딱 듣고 듣자마자 네. 이제 생각하자마자 천주교인을 선곡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피조물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인으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별빛사랑 안젤라님께서 신부님 바로 옆에서 라이브로 들으니 귀호강 하시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주 네, 매주 호강합니다 저는. 네.
1: 진짜 좋겠다.
0: 예, 우리 사실 청취자분들 위해서 언제 그러니까 공개 미니 콘서트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피디님 언제?
0: 피디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도대체?
1: 언제 하실지. 눈을 질끔 감으시는데. 질끔 감으시는데 지금.
0: 우리 김지혜님께서 제노 오빠에게 부탁이 있는데 우리 제노 오빠 목소리로 맞나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불러주시라고.
2: 제가 아는 동생이 있나요? 그래서
0: 나는 천주교인이요
2: 갑자기 에코를 하시네요.
0: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아,
2: 살아야겠죠?
1: 어떻게 네네네. 제노 동생 지혜님 어떻게 네. 만족이 되셨나요?
0: 우리 제노 오빠의 목소리로 천하는 네. 네, 천주교인이 함께 들었는데
2: 제가 부족하지만 해달라는 네. 거 다 해드립니다.
0: 저는 사실 이제 순교자 성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명곡 있잖아요 또.
1: 어떤 곡이?
0: 귀천이 있잖아요. 귀천.
1: 아, 귀천. 네. 아무도 못 부르는.
0: 그래서 아무도 못 불러가지고.
1: 요즘에 신정한 요나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너무 잘해요.
2: 네. 너무 잘하죠.
0: 제가 이제 귀천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쵸? 마음을 가졌다가 네. 네. 내년 순교자 성월에 노리기로. 네.
1: 아니, 왜 그래도 아, 제가 진행하는 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불러보시겠다고 약간 포부를.
0: 아, 포부만 있었는데, 네. 안 될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네요.
1: 아, 네. 아쉽네.
0: 그 올리다가, 네. 제가 먼저 순교할 것 같아서.
1: 아,
0: 네.
1: 그러면 내년 순교자 성월에 신신우 신에서.
0: 아, 좋습니다. 내년 순교자 성월에. 신신우신 이 빵집 라이브 때 네 제가 귀천을
1: 표정이
0: 한번
1: 표정이 막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0: 별로 기대 안 한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네, 피디님이 쳐다보시는데 한 번에 해볼게요. 네. 7278님께서 신부님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는 모습 감동이에요. 또 노래 들을 때마다 통통 튀기는 그 모습 17이다 짱입니다.
1: 짱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0: 보내주셨어요.
1: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데도 통통 튀겨지는 그런 모습이 숨겨지지 않죠?
0: 그게 또 약간 끼와 재능이 있어서 우리 또 아, 아까 실비아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도 맞지만 또 주님의 그 성령을 입고 부르는 노래지 않을까. 아우,
2: 성령을 네. 오늘 충만하시니까
1: 많이 많이 입었죠. 여러 겹 입었습니다.
0: 네. 우리 열리고비다 두 분께서 오늘 피조물 네.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맞춰서 이렇게 선곡들을 네. 좀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날인지 좀 아시나요?
1: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아, 그냥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딱 그 단어만 듣고 그냥 열심히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뭐 모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0: 우리 제노 형제님께서 매일미사 열심히 보셨으니까
1: 네가 해줘, 네가.
0: 잘 아실 것 같은데.
2: 제가요?
0: 네네. 네. 어떤 날인가요?
1: 핸드폰 어디 갔어?
2: 자 여기 보시면 네. 네. 어디 보자. 그렇군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그들을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폭력과 전쟁, 환경훼손이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이런 악순환을 지적하셨다.
0: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모두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네. 인간의 어떤 이기심, 욕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폭력, 뭐 전쟁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의 뭐 어떤 환경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인간 사회와 공동체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창조의 원이 이 하느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걸 좀 되새겨보는 날이라고

0: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우리가 하느님의 이제 창조 질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네.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네. 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예전에는 그냥 생태적인 측면만 좀 바라보곤 했었죠. 네. 이제 우리가 뭐 환경을 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텀블러 쓰자.
1: 맞아요.
0: 뭐 온도 좀 맞아요. 이렇게
1: 거의 그쪽으로 낮추자.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녹색 순교가 되게 중요시 되던 시기가 있었고 해가지고. 네.
0: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이제 인간의 기술과 그런 방향들이 이제 점차 그저 환경을 지키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뭐 AI 시대 요새는 뭐 정보화 시대 많은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인간성을 얼마나 해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막 바라보게 되고
1: 그렇네.
0: 여러 가지의 측면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특별히 기술. 이제 또 그 안에서 환경과 기후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1: 네. 그렇죠.
2: 항상 그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 오만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1: 그래서
2: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하면서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더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함께 이렇게 원활하게 그 뭐라죠 창조 질서를 이렇게 딱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좀 무서운데
0: 어떤 점이 무서워요?
1: 먹히는 거 AI한테 먹히는 거 아닌가 무서우면서도 네. 그런 또 그런 자신감은 있죠. 그래도 인간인데 하느님이 우리 왔다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먹힐까? 그러면서 이제 쓰면서 와 얘가 이것까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중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 그래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막 그 양가적인 감정이 들면서 좀 네 그런 무서움과 뭔가 그래도 자신 있어라는 감정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2: 네. 마치 그런 엄청 그런 AI 같은 기술 같은 거에 결국은 우리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우리를 학습하니까 더더욱 우리가 그거에 발맞춰서 더 나은 모습을 AI한테 학습시켜야 된다.
1: 그런가?
2: 그렇죠.
0: 사실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네. 그럼 인간을 학습한 AI도 하느님의 모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뭐 그런 주제들 이렇게 또 많이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네. AI는 무슨 소리야?
2: 갑자기 고품격 토론회가
1: 그러니까,
2: 갑자기.
1: 뭐야, 팟캐스트 아니야 이거?
2: 그러니까 갑자기 진지해지는데요.
0: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약간 찬미하고 찬양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그 하느님의 원의를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을 좀 골라주신 것 같아요.
1: 네. 다음 네. 곡 뭐죠? 다음 곡은 저희의 이제 시작이 됐던 곡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제17회 CPPC 창작 생활 성가제에서 만난 경연 팀들이 만나서 한 팀이 된 팀이잖아요.
0: 네.
1: 그때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찬미바드 소서 하나로 팀이 수상을 했고요. 그 당시 멤버가 추준호 예레미야와 정다운 리노. 지금 현재 정다운 리노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17이다 활동을 이제 맺고 싱어송라이터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로 돌아가서 약간 초심을 잃지 않기로 해요라는 마음으로 이제 선곡을 했고 또 찬미바타 소서가 이제 교황님의 해치기였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좀 이렇게 딱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왔습니다.
2: 결심하는 마음으로. 네. 네.
0: 그러면 두 분 무대로 모시고 우리 열리고비다의 찬미 받으소서 이 노래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이렇게 생명 콘서트 함께하면서 이 교황님의 그러한 마음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려주세요.

0: 브라보.
1: 브라보.
0: 우리 17이다의 목소리로 찬미 받으셔서 함께 들었는데요. 신나네요. 이 갑자기 노래를 듣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1: 어떤
0: 17이다가 지금까지 부르고 만든 노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약간 큰 의미가 있는 곡, 약간 나는 이 노래가 정말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 하는 그 곡이 어떤 곡일까 궁금해졌어요.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제 대표성을 띠니까 제노 형제님이 먼저.
2: 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정말.
1: 우리 솔직히 저희 한 70곡 되거든요.
2: 곡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꼽으라면 가장 연주를 많이 한 소사기를 뽑겠습니다.
1: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0: 아.
2: 그게 항상 그 저희를 이제 초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가서도 그렇고 많이 저희가 많이 자체적으로 부르기도 했고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들도 되게 듣고 싶 많이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음원 사이트 보면요 가톨릭 음악 중에서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노래예요. 2위부터 막 7위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또 그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저희가 질리게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손에도 있고 몸에도 있고 목에도 다 그렇게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제노 형제님한테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1: 네.
0: 우리 대표님은 어떤 곡이?
1: 저는 사실 그 통틀어서 가장 저의 최애곡은 사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의 다음면인데요. 엄마의 존재는 그냥 거의 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저에게는 약간 간절함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 곡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라는 곡이 사실 그거를 지을 때 지을 때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울면서 지어가지고 제가 그때 피정 갔을 때 2박 3일 침묵 제가 대침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2: 저 말이 안 되죠.
1: 근데 이제 하루 왼종일 말이 없다가 이제 이틀째 되는 날 새벽에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눈이 막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한순간에 모든 자연의 소리가 저한테 다 들어오는 그리고 막 태양의 뜨거운 햇살이 지금 되게 추운데도 저한테 다 온몸으로 다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느낌을 정말 한 번에 받으면서 그때 갑자기 막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가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사실 이제 피조물에 관련된 노래긴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제가 한번 불렀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곡을 가져왔는데 가장 제가 애정하는 제가 만든 곡입니다.
0: 그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그 노래 참 좋죠.
1: 네.
0: 그 한 부분만 딱 이렇게 해볼까요?
1: 당

0: 요 노래 이렇게 또 듣다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피조물 그 안에 있는 나. 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명곡인 것 같습니다. 네.
1: 사실 나는 천주교, 이걸 직역하면 나는 천주교인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잘 이어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3055님께서 출장 가는 길에 라디오 틀었는데 너무 좋아라는 우리 17이다가 나와서 지금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1: 저희 매주 나오니까요.
0: 한 2주셨죠?
1: 다음 네. 주로 안 나와요. 2주셨는데요. 네. 그 피디님 말씀으로는 17이다 안 나온다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0: 아, 맞아요. 그 중에 이제 한 통은 제가 한 전화라고. 우리 네. 틸다님께서 네. 방금 음악 들으면서 8월 달력을 떼어냈어요. 네. 이제 순교자 성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17이다 이렇게 함께 오늘 이 피조물을 위한 이 기도의 날, 보호와 기도의 날 함께 보냈는데 함께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1: 오랜만에 나오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상진이랑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야? 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2: 무슨 말 해야 되지? 이거
1: 우리 집 안방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막 이랬거든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또 좋고요. 또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사실 안 오긴 하는데요. 네.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0: 기대 두근.
1: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진이와 저와 둘이 이제 거의 듀엣으로 나올 뻔했는데 또 새로운 분들을 새로운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저희도 함께 하고요. 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또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진짜 얼마나 그 새들이 지저귀는 뭐 치치치치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그것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순교자 성월이자 이제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저희가 하나의 피조물이자 사실 그 적색 순교만 순교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순교도 순교잖아요. 하느님을 증거하는 구월이 되겠다는 다짐을 네.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열일곱이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 주에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 프리 콘서트 만나고 우리 열일곱이다와는 그 이후에 또 원뿔원 콘서트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소감을 못했네.
3: 아니, 괜찮아요.

네, 다음 주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이 빵집 콘서트에서 프리 콘서트를 함께 맞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줄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수요일에는 아찔한 19금 질문까지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의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도나 노비스 파첨 저희에게 평화를 주셔서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 계속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숙명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왠지 더 이상의 폭염도 없을 것 같고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선선해서 기분도 좋을 것만 같은 그런 9월의 첫날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 기분 좋은 9월에 뭐부터 해볼까 두리번거렸더니 오픈런을 재촉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떡지순례. 성지순례 아니고 떡지순례. 뭐야? 했더니 두쫑쿠를 잇는 새로운 디저트계의 황제로 떡이 등극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기며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도 아니고 떡지순례라니, 그것도 오픈런을 해야만 맛볼 수 있는 떡이라니, 디저트까지 이렇게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던데요. 세상은 이렇게 자꾸 빨리 가라고 우리 등을 떠밀지만 우리는 쫀득하게 무르익은 믿음을 찾아 가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이문세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맛있는 거 하나 먹기 위해서 기꺼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을 하시나요? 좋아하는 걸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그곳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열정이라면 열정일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에도 그런 열정이 있죠. 네, 바로 성지순례에 대한 열정인데요. 다만 성지순례와 떡지순례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적지가 다르고 걸음의 속도도 다르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떡지순례가 쫀득한 떡을 먹기 위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관건이라면 성지순례는 쫀득한 믿음을 찾기 위해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는 12일 삼대리구 소속 본당 신자들이 한티 순교 성지 도보순례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한티로 향하는 길엔 아마 누구도 오픈런을 하진 않겠죠.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도 느껴보고 또 나뭇잎 사이로 전해오는 선선한 바람도 만나고 그렇게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 위에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텐데요. 빨리 달려가서 얻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며 마음에 새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행복찻집에선 퀴즈도 속도보단 센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9월 1일인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는 창조 시기를 살게 됩니다. 9월 1일 땡땡땡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 시작해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창조 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9월 1일은 과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의 날일까요? 1번 피조물 보호, 2번 내 마음 보호, 3번 우리 가정 보호.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5단 만들어주신 분께는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그리고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2장을 드립니다. 먼저 투란도트가 어린이 오페라로 제작됐는데요.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이고요. 만 5세부터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마술피리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공연이고요. 초등학생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1인당 티켓 2장 드리고요. 선착순으로 두 분만 받습니다. 원하시는 공연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9월 1일은 땡땡땡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힌트송입니다. 토끼양 봄은 오고 꽃은 피죠.

토끼양 봄은 오고 꽃은 피죠 들으셨고요.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바드 소서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기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답은 잘 맞춰주셨어요. 엘리사벳님 1번이요. 대건안드레아님 피조물 하셨고 2057님 피조물 또 3526님도 1번 피조물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보기에도 예쁜 수제 간식 받아가실 분 찾아 오답 문자 살펴볼게요. 대건안드레아님 통장 잔고 보호를 위한 날이요. 이런 날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토요일 축구팀 유니폼을 두 개나 샀더니 텅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 더 사고 싶은데 통장 잔고는 어떻게 보호가 안 될까요? 저도요 이 방법도 너무 궁금하고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텅장이 되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2957님 루꼴라 피자 하셨어요. 주말에 새로운 카페에서 루꼴라 피자 먹었는데 아유 어찌나 맛있던지요. 루꼴라 피자 저도 좋아합니다. 이 루꼴라가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또 이렇게 위에 간 스시미를 좀 뿌리면은 너무 맛있잖아요. 잘 드시고 오셨네요. 루꼴라 피자 모호의 날. 3400님 피대기 오징어. 다들 어떻게든 피로 이 라임을 맞춰주시긴 하네요. 오징어가 씨가 말랐어요. 아 근데 이 오답도 아주 날카로운 오답이라고 생각해요. 오징어 대표적인 한류성 어족인데 수온이 높아지니까 요즘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진짜 씨가 말랐다 그러잖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저희 한국 지리 선생님이 난류성 어족, 한류성 어족 이런 수업하시면서 오징어가 씨가 말랐어, 명태가 씨가 말랐어 이거를 하도 하셔가지고 난류성, 한류성 어족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으면서도 날카롭게 짚어주신 3400님께 오답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이 피조물 보호의 날인 만큼 오늘 차담을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중함을 좀 나눠봐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캣 스티븐스 Morning Has Broken

이 곡이 가사가 참 예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Cat Stevens,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밝았네 였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수다 떨어요.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우리 엘리사벳님,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인 나 자신 사랑해야겠어요. 아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요. 나 자신도 소중한 피조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도 좀 가꾸고 예쁘다 해주고 한 번씩은 후하게 선물도 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8175님, 방 창문으로 보이는 오리들이요. 여름엔 잘 안 보이긴 한데 겨울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서 수영도 하고 먹이도 먹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아유, 오리 귀엽죠. 이름도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오리죠? 오리 뭔가 귀여워. 그 포동포동한 궁뎅이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 모습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아, 2050님도 제 자신이요 하셨어요. 생각보다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9216님, 집 앞 감나무요. 어릴 때는 잎이 못생겨서 안 좋아했는데 같이 자라니까 감이 열리는 모습도 예쁘고 까치가 쉬었다 갈 때는 숨죽이고 베란다 가서 구경해요. 아, 이렇게 베란다 바로 앞에 감나무가 있나 보네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많은 뭐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 참 좋긴 한데 감나무

그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모습을 정말 정겹지 않아요? 아주 좋은 곳에 사시네요. 까치도 오고. 아유, 뭐 나 자신부터 오리, 나무,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환경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의 모습, 그 모습들을 떠올릴 때 아, 이걸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행복가족들의 이야기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차담 나눠주신 분들 중에 9216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DJ 탈자 신부입니다.
1: 다이하.
0: 오하.
1: 아, 너무 이 굳건한 한 말씀에 놀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못 들었네요.
0: 저 오랜만에 와서 다 바뀐 줄 알았어요.
1: 세상에. 로고송도 바뀌긴 했죠.
0: 네, 로고송도 너무 뭔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듯한
1: 어머나.
0: 그런 목소리라서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내 할 몫은 해야 되니까
1: 나는 천주교인이요
0: 굳건한 목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오프닝 음악이 또 바뀐 거예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0: 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구나.
1: 아,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0: 나도 모르게 다 바꿔놓고.
1: 아니,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뵙긴 하네요, 지모님.
0: 거의 한 달, 8월에 거의 첫 주 말고는.
1: 맞아요.
0: 알지, 8월에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제가.
1: 그죠. 거의 한 3주 만에 지금 오시는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셨죠?
0: 아, 티가 나요?
1: 되게 굉장히 까매지셨네요. 많이 타셨어요.
0: 더 이상 까매질 곳이 없을 정도로 까매진 우리 제주의 햇빛 대단하더라고요.
1: 네. 오늘 약간 갈색과 회색이 섞인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색깔이 비슷합니다.
0: 감사합니다. 거의 옷 옆에 있으면 제가 라방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옷 옆에 있으면 흑백 거의 이제 바둑을 둬도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꺼립니다.
1: 아, 그런 거였군요.
0: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초청하는 손님도 저와 비슷하게 까만 신부님으로 초청했었고.
1: 그러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가능한 거군요.
0: 네네네. 자, 오랜만이시고 또 이렇게 제가 2주 동안 네. 또 제주도에서 연수해요. 교육. 네, 놀러 간 게 아니고 네.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1: 그래요?
0: 갔다 왔는데 가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성지도 이렇게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성지도 보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특히 또 9월이니까
1: 네.
0: 9월은 무슨 성월이죠?
1: 순교자 성월.
0: 그렇죠. 순교자 성월이니까 우리 순교자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노래들을 선곡해봤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주보를 딱 봤는데
0: 네.
1: 아, 센터에 우리 달자 신부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0: 또 하트 또 이제 이 주보를 통해 저를 보시는 분들이
1: 하트 모양도 예뻐요.
0: 사랑한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1: 너무 예쁜데요, 왜요?
0: 네. 이 사진을 이제 저는 좀 장난스럽게 찍으려 했는데
1: 네.
0: 찍으시는 분이 이거 주보에 올라간다 해가지고 아 조금 아 그래요? 하면서 하트로 원래 주교님 뒤에서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1: 큰일 날 뻔했네.
0: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사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0: 네, 저도 안 그래도 반가워서
1: 네.
0: 이번 주일 미사 때 주보 일면 꼭 보시라고
1: 홍보까지
0: 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이니까
1: 네. 네,
0: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1: 혹시라도 라디오만 방송을 들으셔서 우리 달자 신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지난 주일 주보 센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안 그래도 또 지난주에 제가 또 강론 녹음해놓고 이제
1: 맞다.
0: 네. 강론도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1: 맞아요.
0: 교우분들이 만나는 교우분들이 강론 말씀 잘 들었어요 라고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1: 네.
0: 아, 생각보다 많이 들으시는구나. 아, 좀 더 신경 쓸 걸.
1: 좋았어요. 신부님들도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0: 예. 아, 그래요?
1: 네. 오늘 방 강론을 하시는 강동엽 신부님인가요? 뭐 들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면서.
0: 아, 진짜요? 아, 감사드립니다.
1: 우리 아키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0: 아우, 희사시부리네.
1: 네. 고니치와.
0: 아, 고니치와. 네. 아키상.
1: 달자 신부님 방송하시는 날이군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0: 네, 반갑습니다. 저의 또 일본어 선생님이셨기
1: 어머나,
0: 때문에.
1: 어머나. 센세.
0: 네. 센세는 선생님. 네. 이제 교수님은 뭐였더라? 죄송합니다, 기쌤.
1: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0: 네, 제가 네. 많이 부족합니다. 스미마셍.
1: 아, 너무 웃겨.
0: 아이 왜 라디오에 평화방송 라디오에 자꾸 일본어가
1: 남시진 신부님도 그렇고
0: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네. 참 네, 조화롭고 좋네요.
1: 네, 우리 다시 우리 한국 가톨릭으로 이제 돌아가서
0: 네, 네. 아무튼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네. 오랜만에 오니까 서두가 좀 길어집니다.
1: 재밌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카테고리를 하늘을 지켜낸 이들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1: 멋있는데요, 표현이.
0: 네, 하늘 하느님을 지켜낸 이들. 과연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1: 네.
0: 또 그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노래를 선곡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내 피땀 눈물.

0: 네, 피땀 눈물 듣고 왔습니다.
1: 네. 2057님이 피땀 눈물 크크크크 하시고 네. 아 웃음을 주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0: 네, 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광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피땀 눈물. 아, 이런 세계적인 노래를 두고 네. 순교자를 떠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0: 제가 역시. 항상 노래를 직관적으로 듣는 걸 좋아한다고 네. 말했었.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와, 피땀 눈물 이 세 가지가 정말 열정 이꼬르 열정과 관련된 내 한몸 다 바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 우리 순교자분들 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1: 그러네요.
0: 피의 순교자, 땀의 순교자,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 눈물을 참고 순교를 하셨던 그 영광의 순간들.
1: 네.
0: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딱 순교자니까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1: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네,
0: 그래요. 저 잘 어울리죠. 잘했죠.
1: 엄마 잘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흘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흘릴, 모든 걸 내놓은 그런 순교자들이셨죠.
0: 맞습니다. 우리 피해 순교자는 워낙 많으시고 땀의 순교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 또 땀의 순교자 열정을 담아 교우들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과로로 쓰러지셨던 네. 그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이들을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네.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1: 하늘을 지켜낸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순교자라는 표현보다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0: 맞죠. 잘 지었죠.
1: 멋진 표현. 아, 역시 연수의 효과인가요?
0: 2주 동안 제주에서 네. 교육받고 온 보람이 아, 네,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0: 평소에 잘 드러나야 되는데 꼭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저라는 사실. 또 이제 우리 아키 센세가 또 이렇게 저의 부끄러움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답글을 네. 달아주셨는데
1: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교수가 일본어로 뭘까에 꽂혀 계실 것 같아요.
0: 찾아봤어요.
1: 네.
0: 교주.
1: 아, 교주.
0: 근데 이제 아키 센세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소리 듣기 부끄러워서 선생님 센세라 불러달라 했었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 미안해하지 말라 라고 하시네요.
1: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0: 네, 센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1: 아, 너무 재밌네요.
0: 네.
1: 네, 우리 센세의 눈물도 어려 있고요.
0: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우리 순교자분들. 우리 그들의 피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들의 땀에는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에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0: 네, 피, 땀, 눈물.
1: 믿음, 희생, 사랑.
0: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순교자 성화를 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니까요.
1: 네. 네
0: 필기하시고
1: 아, 그 정도로.
0: 네, 메모장에 적어놓으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묵상하셔서 한 달 뒤에 네. 우리 또 뵙고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네, 피땀 눈물 오늘의 키워드예요.
0: 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이번에 또 제가 제주도 연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라는 아, 네. 인물이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1: 네.
0: 프롬과 카더가든이 부릅니다. 영원처럼 안아줘.

0: 네, 프롬과 카더가든의 영원처럼 안아줘 듣고 왔습니다.
1: 영원처럼 안아줘. 이
0: 네.
1: 곡이 복자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0: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 하면은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요. 제주도의 사도, 제주도의 첫 번째 신자,
1: 네?
0: 제주도의 첫 번째 순교자.
1: 첫 번째.
0: 네, 이런 키워드가 붙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
1: 그쵸.
0: 제주도라는 섬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사도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던 그런 위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자품까지 받으셨고,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정말 우연히 신앙을 접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거,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런 분이신데, 이말 때문에 또 교수형을 당하시다가 하도 이제 포졸들이 이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또 되살아날 거다 라고 믿어가지고 그 돌아가신 몸에 못을 박는 그러한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1: 이미 숨을 거뒀는데 또 못을 박은 거예요?
0: 네. 마치 좀비가 되살아나지 말라고 몸에 못을 박듯이 이분의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1: 박해 하면서도 무섭긴 했나 봐요.
0: 네.
1: 진짜.
0: 그래서 이 영원처럼 안아줘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영원한 삶,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바라셨으니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복된 사람으로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하느님이 영원히 그를 안아주실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어서 이
1: 네.
0: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1: 아, 딱이네요, 정말.
0: 네.
1: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에 맞춰서.
0: 네.
1: 안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제주 행복 가족이시잖아요. 대건 안드레아님.
0: 네, 맞아요.
1: 네.
0: 안 그래도 김기량 성당에 이렇게 다니신다고
1: 네, 마침
0: 들었고,
1: 또.
0: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 김기량 순교 기념관 성전 사진하고 이 외관에 있는 글귀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네요.
1: 역시 제주도민 다르시네요. 오늘 도움을 주셨습니다.
0: 네,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0: 사진 첨부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제주도에 우리 보통 여행만 가잖아요,
1: 그쵸.
0: 사람들이. 여행 간 김에 그래도 좀 성지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거기 가면 김대건 신부님 표착 기념관도, 기념 성당도 있고 하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은 저는 무조건 정했어요, 목적지를.
0: 어디로요?
1: 일단은 김기량 순교 기념관.
0: 네, 또.
1: 김대건 신부님 표착 기념관.
0: 그리고 저녁에 흑돼지 먹고.
1: 아, 맞아요. 완벽한 코스입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예, 그잘 먹는 것도 여행의 묘미니까. 예,
1: 그럼요.
0: 잘 먹어야 또 다음 날 성지도 가고
1: 네.
0: 이렇게 하니까요.
1: 흑돼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네.
1: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0: 네? 라디오에서 이래도 돼요?
1: 오늘 상당히 닮으셔가지고.
0: 아, 제가요?
1: 네, 이렇게 까맣게.
0: 아, 제가 흑돼지 같다고?
1: 아니, 흑만.
0: 제가 평화방송과 요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 사진을 이상한 걸 쓰질 않나.
1: 아, 또 강릉, 오늘의 강릉 홍보 사진이 굉장히
0: 예,
1: 인상적이더라고요.
0: 앞으로 이제 컨펌 받고, 공공 게시물에 올리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1: 네,
0: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 잘 참고하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우리 순교자 얘기 중이라는 거 잊지 말고,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모든 순교자들이 끝까지 외쳤던 이 한마디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신부님이 부릅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오!

0: 나는 천주교인이요.
1: 어, 멋있어요.
2: 듣고 왔습니다.
1: 어, 굳건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0: 그렇죠.
1: 네.
0: 보니까 우리 그 김종강 심원 대주교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1: 어,
0: 인터뷰에서
1: 맞아요.
0: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1: 어머, 우리 대구 CPBC 특집 방송 들으셨어요?
0: 예, 네, 그 이렇게 빨리 감기 이렇게 하면서 네. 노트북으로
1: 어쨌든 들어주셨군요.
0: 네,
1: 아,
0: 봤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 이 노래를 좀 좋아하신다고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1: 맞아요.
0: 보면서 이 그거를 가슴속에 이렇게 놔두고 있었는데 마침 순교자 특집을 하다 보니
1: 아, 아,
0: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1: 모든 게 연결되네요.
0: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1: 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이라는 걸 네.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죠.
0: 아, 그래요? 네, 저는 김대훈 신부님 한 줄 알았는데
1: 물론 많은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겠죠.
0: 네, 김대훈 신부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에 들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특정 인물이 했던 말이다 그분의 명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순교자분들이 이 말을 가슴속에 지키고 순교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 네.
0: 나는 천주교인이라는 것 당신 이제 천주교 버리세요. 천주교 믿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1: 맞아요.
0: 그렇게 하늘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이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이 말씀 덕분에 평화 방송도 있는 거예요.
1: 맞네요. 맞네요. 네. 지금 방송 막 검열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0: 이분들이 지켜내주지 못했다면 만약에 지금 박해시대라면 우리는 지금 끌려 나갑니다.
1: 1호 처형 대상이에요 지금.
0: 네, 지금 뭐 함부로 하느님 얘기 못 하고
1: 네.
0: 예수님 얘기 못 하고.
1: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렇네요. 네,
0: 미사도 막 건물 성당 건물도 없고.
1: 지하에 숨어서. 네,
0: 막. 동굴 같은데 숨어가지고
1: 네.
0: 미사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순교자들이 지켜준 이 성당이라는 터전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지켜낼 건가. 그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다.
1: 아. 네.
0: 우리들이 그 사실을 좀 더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한테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이제 우리의 몫이다. 아, 참 이 뭔가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0: 네, 정말요?
1: 그럼요. 난 천주교인이요.
0: 어, 다시 한번.
1: 나는 천주교인이요.
0: 네.
1: 우리는 천주교인이요.
0: 어, 약간 좀 옛날 사극에서 이렇게 붙잡힌 약간 그 뭐 공주의 외침 같은
1: 공주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1: 네, 네, 우리는 천주교인이요.
0: 저는 이제 노비인데 가서 노비 출신으로 붙잡혀서 예수님 믿다고 붙잡혀서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올랐다면
1: 네.
0: 우리 오디는 약간 좀 깔끔하게 한복 차려입고
1: 천주교인이요.
0: 아우 넘어갈게요.
1: 네 이제 그만.
0: 네. 아무튼 이 9월 한 달 동안 이 한마디를 우리 가슴속에 좀 새기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나는 천주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1: 네.
0: 대표적으로 우리 식당 가면
1: 성호경 그을 때
0: 성호경을 얼마나 많이 긋고 있는가.
1: 네. 소심하게 조금만 긋진 않는가. 네,
0: 손 이 식탁 밑에 손 넣어가지고 배꼽에 십자 성호 긋고. 네,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1: 배꼽에요?
0: 네, 부끄러우니까.
1: 네.
0: 딴 애들은 뭐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몰래 배꼽에 십자가 긋고.
1: 아 배꼽 되게 귀엽네요.
0: 네, 그렇게라도 네, 기도를 했다.
1: 뭐 그런 순간들이 있죠.
0: 네, 아무튼 그렇게 내가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앞으로 계속 하느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신으로서 하느님으로서 머물러 계실 겁니다.
1: 네,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오늘 끝인사는 정해졌네요. 오늘도 내일도 우린 천주교인이요.
0: 어, 좀 어려운데요? 오늘도 내일도
1: 우린 천주교인이요.
0: 아, 우린 빼고.
1: 네.
0: 오늘도 내일도
1: 천주교인이요.
0: 천주교인이요. 알겠습니다.
1: 이 괜찮지 않나요?
0: 좋네요. 그러면 어디가 오늘도 하고 제가 내일도 하고
1: 같이
0: 천주교인이요.
1: 천주교인이요.
0: 아, 좋습니다.
1: 네. 네, 물론 다시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1: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대 플레이리스트 달자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더 깊어진 말씀과 노래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내일도
0: 아 제가 다시 NG
1: 다시
0: 네,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1: 오늘도
0: 내일도
1: 천주교인이요.

성광으로 딸 수도회 꽃 들으면서 자세히 플레이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2057님 그리고 제주도민의 특권으로 사진까지 도와주신 대건 안드레아님께 오늘 참여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미사의 제1독서 사도바오로의 코린토 1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세상의 욕심에 가려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고 살 때도 많지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그대로 느끼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레인보우 브릿지, 그리스도의 마음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이 부분 열었어요. 로맨틱 펀치의 이 밤이 지나면 들으면서요. 9006님, 아들 내미들 활어 맞아요? 아기 때는 광어 정도였다면 10대가 넘어가면 1m 넘는 방어 수준이라 접근도 못해요. 사춘기 들어가면은 방어가 뭐예요? 세상에. 에,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 꽉 닫아놔요. 박만수님, 아, 사마귀도 길러봤던 기억. 어, 나 이거 정말 읽고 싶지 않아. 작은 사마귀가 수컷이라 해서 넣어줬더니 잡아먹고 알까지 났는데 새끼는 안 나와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사마귀 왜 키우는 거예요, 진짜. 어, 전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돋아요. 임유리님, 고양이 털이 어마어마하죠. 코트가 털옷이 돼요. 그러니까. 새가 알도 많이 까서 새끼도 많이 낳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물고기하고 거북이도 키웠었네요. 온갖 동물 다 키워봤네요. 아, 저 생각해보니까 애기 어릴 때, 저희 첫째, 둘째 어릴 때 새우 좋아해가지고 네, 새우 키웠었어요. 물고기랑 새도 키웠어요. 보니까 베란다, 저희가 이제 뻥 뚫린 베란다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네, 테라스 이런 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새도, 애기가 새 좋아한다고. 세상에 웬일이야, 다 키웠네 나도.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웬일이에요. 에이. 저희 남편이 너무 막 애기가 좋아한다 그러면 다 해줘가지고 막 새우 막 사와가지고 뭐 새우를 사왔어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고기 그 어항 청소하느라 진짜 아우. 3594님, 십자매 키웠던 기억나요. 앵무새 키워보고 싶은데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아직 도전 못 해봤어요. 저 앵무새 카페 가봤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근데 좀 무서워요.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에서 가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말하는 거 와 너무 신기했었어요. 내 말 따라하는 거. 황상현님 구피 키웠던 기억나요? 맞아 맞아. 구피 키웠었어요. 강금성님 타란툴라 올빼미 키우고 싶어요. 진짜 특이한 분들 많으시다니까. 타란툴라의 뱀 아니에요, 뱀? 그러니까 저는 파충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진짜 와 좀 다르다 생각해요. 올빼미를 어떻게 키워요? 올빼미는 요거는 보호해야 되는 예, 보호해야 되는 종이잖아요. 진짜. 예. 근데 또 요런 파충류 애들이 또 이렇게 만지면 또 기분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아예 만지지 못하고 거북이도 잘 못 만져요. 예. 거북이도 잠깐 키웠었나?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 토끼를 잠깐 키웠는데 방에서만 키운다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그 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끼를 다른 집에 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그 소라개는 너무 이제 아끼면서 키웠는데 걔가 죽었는데 이렇게 나 갔다 왔어 이러면서 딱 들었는데 거기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뭐랄까 가슴도 아픈데 너무 막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 키웠어요. 황상현이 햄스터요. 햄스터도 많이 키우죠. 아 타란툴라 거미예요. 아 그렇네요. 거미를 키운다. 643 하나님 반려동물 무지개 다리 건너가면 정말 슬퍼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한참 걸려요. 가족이어서. 자, 2부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게요.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그 코너 큐시트 지금 싹 비워놨습니다.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B2B의 Higher.

BT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2부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9월에 꼭 듣고 싶은 노래예요. 9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좋고요. 세프템버도 좋고요. 가을 느낌 나는 곡도 좋고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9월에 꼭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저도 오늘 딱 이 노래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 노래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윤종신 9월

1573님, 빗띠 바람 불어오는 계절이 돌아오니까 아웃사이더와 일락에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9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0: 기억이 내 맘에 가득히 눈물로 자리 잡아.
1: 4499님, 가을과 딱 어울리는 노래.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거겠죠?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1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너무 좋다. 네버엔딩 스토리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박만수님이 와, 이 노래 좋아하는데 아이유가 부른 건 처음 들어요. 네버엔딩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게 있어요. 2037님 많이 신청하셨네요. 비티 봄 연금송은 벚꽃 엔딩, 여름 연금송은 여름아 부탁해, 가을 연금송은 가을 우체국 앞에서, 겨울 연금송은 하얀 겨울. 9월 하면 가을이 떠오르는데 가을 대표송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해요 하셨고, 0912님은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명곡이죠. 9941님 9월 하면 규현 밀리언 조각, 가을의 퍼즐 같은 노래예요 하셨고요. 8766님은 빗띠 9월이면 프리스타일 수취인 불명 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가을은 참 예쁘다. 네. 그리고 가을 흔적 이승환 형의 가을빛 추억 또 많이 신청하셨네요. 가을 되면 왜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가 많아지죠? 9월 이소라 바람이 분다. 하, 좋다.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도 좋아요. 썸은 언제 타도 좋은 거니까. 자, 이 중에서 가을 노래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0912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강금성님, 이문세 조조 할인도 너무 좋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나 노래 진짜 잘하면 이 노래는 꼭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런 노래들 있죠. 진짜 고음 장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래는 진짜 내가 한번 잘 불러보고 싶은 그런 노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 보내주세요.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 빵톡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쭉쭉쭉 보내주시면 돼요. 와, 이분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이 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7495님이 이하이의 한숨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키가 높아요 하셨어요. 나 노래 잘하면 이 노래는 꼭 부르고 싶다 하는 곡 있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에코벤 세제 선물로 드릴게요.

2007님이 임재범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남자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2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아우 시원하네요. 임재범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듣고 왔습니다. 하선혜님은 한숨 가사와 멜로디 너무 좋아요 하셨고, 김유림님이 노래 잘하면 무조건 부르고 싶은 노래는 당연히 She's Gone 아닌가요? 스틸하트의 She's Gone. 이게 올라갈까요? 올라가다가 네, 멈출 것 같긴 한데 진짜 높긴 하죠. 하종철 님이 박완규 천년의 사랑 너무 높아요. 세월이 가도 이거죠. 네. 박완규 씨의 그 찰랑이는 머릿결 생각나고요. 1573 님, 제가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 최호섭 세월이 가면이에요. 예전에 CPBC 라디오 공개 방송할 때 방송국 가서 끝나고 식당에서 부른 적이 있네요. 그때가 언젠지. 그런 적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6379님, 저에게 뛰어난 노래 실력이 생긴다면 진주의 난 괜찮아 불러보고 싶어요. 진주 씨 노래도 진짜 이 파워 있어서 예, 한번 이제 잘 부르면은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쵸? 8766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요. 프로포즈 고백송이요. 나중에 여친 생기면 불러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6431님, 에일리의 저녁 하늘. 0912님,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 중에서 임재범의 노래 신청해주신 2007님께 에코백 시트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뒤늦게 지금 임재범의 고해, 예, 서른도의 누이 뭐 많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이 부르면 반하는 노래. 이성이 이 노래 부르면 진짜 반한다. 이런 노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도 반하고, 아니면은 진짜 이 노래 들으면은 뭔가 이 애잔한 마음이 있는 그런 노래들 신청해주세요. 선물 비누 드립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릴게요. 저는 이 노래 골랐어요. 이제 가자 그러면 갈 수도 있는데, 가자고 말을 안 해가지고. 2PM이에요. 우리 집으로 가자. 갈수 있는데.

555님, 예전에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너무 환상적으로 부르는 썸녀에게 반했던 기억나요. 잘 안 돼서 전 아직도 솔로네요. 박지윤의 환상 신청합니다. 이성이 이 노래 부르면 반한다. 노래 바로 보내주세요. 비누 선물 드릴게요.

5085님 쿨 아로아 신청해요. 조정석도 아로아 커버해서 불렀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이성이 이 노래 부르면 나 진짜 반한다. 그런 노래 보내주세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 열어놨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쿨의 아로하까지 듣고 왔어요. 7495님은 이성이 부르면 반하는 노래에 BTS 봄날, 세븐틴의 청춘창가,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하셨고, 4827님 김영중의 좋은 사람 추천합니다. 6431님 이문세 해바라기 멋진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하셨고, 4952님은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녀 이 노래 하셨고, 7429님 김경호 아름다운 구속 잘 부르는 사람 못 봤는데요. 김종서 아닌가요? 8766님 밤하늘의 별을 양정승 가사 너무 좋네요.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쿨 노래 신청해 주신 5085님 그리고 우리 쭝디 노래 신청해 주신 4827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네, 끝곡은 쭝디의 좋은 사람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 건데요. 이번 한 주만 수요일 목요일 코너 바꿔서 해보려고요. 목요일이 방송의 날이라서 방송의 날에 특별히 우리 방송을 빛내주시는 게스트 이대화님과 함께 할게요. 내일은 팝콘서트 팝콘으로 함께 만날게요. 가끔 쭝디 방송 들으면 이 노래 불러주시던데. 김영중의 좋은 사람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며 우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달을 맞이합니다. 바로 순교자 성월이죠.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름난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은 아니지만 가만히 찾아가 보면 보물처럼 숨겨진 성지들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오래된 성당, 이름 없는 돌 하나에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목숨을 바친 신앙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지요. 아마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훗날 이렇게 기억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자신의 삶

마음보다 더 소중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뿐이겠죠. 그래서 9월에는 우리도 보물을 찾아 나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성지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뭐 가능하겠죠. 9월의 첫날 순교자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작지만 단단한 믿음의 보물 하나를 발견하는 시간, 9월 첫날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강훈이 부른 꽃의 노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따른 건 뭐 어떤 걸까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누군가의 실수에 조금 덜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해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저마다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사랑으로 견디고 그 길에서 만나는 상황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게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네요. 여러분들의 9월의 시작은 어떤 마음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문자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가 예 부지런하신 분들이 벌써 올려주셨네요. 2037님, 네. 오늘은 9월의 첫날인데 오전에 가을비가 내린 흐린 화요일이네요. 그달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기도 요솔길은 그 누군가가 기도 신청해 주신 분 아닐까 생각되네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힐링 공간 기도의 요솔길. 와, 박수를 제가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말 누군가가 기도를 신청해 주신 분이 정말 행복해진다. 오늘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음성기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면서 문자 올려주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함께 나누는 어려움은 정말 다 조금씩 덜어진다고 하죠. 아우 너무 좋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첫 번 문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큰 용기와 또 기도가 되는 좋은 글이었어요. 고맙습니다. 8966님 햇빛이 뜨겁긴 해도 8월에 햇빛같이 뜨겁진 않네요. 와 거기는 어딘데 햇빛이 뜨거운가요? 남쪽인가요? 이 북쪽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그 북쪽으로는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서울은 또 잠시 멈췄어요. 비가 넘어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남쪽에서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쩍쩍 갈라진다고 해서 모두 다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와서 물날리는 뭐 많이 안 난 것 같지만 그만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 주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엄청난 비로 정말 다른 나라 정말 너무 고생하고 너무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지진도 그렇고요. 근데 참 우리나라 보호하사 하느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정말 유채칠리아님 네 순교자 성월 9월의 첫날 오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입니다.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이 제게도 싹트길 청합니다. 아유 너무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굳건한 믿음. 자, 우리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려면 뭐 아주 멀었죠. 정말 그 신으셨던 그 집세기 끈만큼이나 뭐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우리가 힘내고 또 한번 열심히 따라가 봐야죠.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노래는요 김동숙 모란님이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이재석 신부님의 너는 나의 사랑이다 함께 들어요.

모란과 이재석 신부님이 부른 너는 나의 사랑이다. 김동숙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아이고, 지니 클라라님, 어서 오세요. 예, 요즘 그래도 기도의 오솔길에 이렇게 발길을 해주시니 너무 반갑고 좋으네요. 예. 너는 나의 사랑이다. 와, 안드레아 신부님 음성. 아이고, 하트 날려주셨네.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아우, 저도 들을 때마다 아우, 너무 편안하고 포근포근한 뭐라 그럴까요? 구름이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신부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네. 하하대사님, 네, 9월의 첫날 기도의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크크, 당진은 오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오해 웬일로, 아우, 그 정도로요. 근데 지금은 비도 그치고 하늘도 조금 맑아지고 있네요. 내 마음속에 성스러운 보물이 무엇일까? 점점점. 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나다, 나.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예, 그분 꼭 보자고 가셨잖아요. 또 앞으로도 걸어가실 거고요. 네. 예, 그분께 좀 잘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 황님. 9월 순교자 성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유,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달 여러분들 청취를 해주시는 그 덕분에 정말 문자도 꼬박꼬박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기도의 오솔길은 풍요로워지고 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아름다운 네,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순교자 성월의 시작이자 9월의 시작인 오늘 이렇게 오솔길을 천천히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마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가끔은 많은 부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또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와,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가끔 많은 부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와, 이 말은 뭐 어디 뭐 잘 예쁘게 써가지고요. 어디 저 벽에다 붙여놓고 싶은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부를 쫓아가다 보면 정말 정말 행복할까요? 점점 더 갈증은 더 심해져서 점점 더 올라가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허무한 세상이긴 하지만 하느님은 그걸 통해서도 당신을 더 알아보라고 초대하는 순간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뭐 마음으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사무엘 형제님. 꼬박꼬박 정말 주어진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7278님. 수녀님,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오전에 비가 뿌리더니 오후에는 가을 날씨 같아요. 촉촉한 멜로디 분위기 너무 좋으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저도 그러네요. 날씨가 약간 흐리고 비 뿌리면 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차분해지지 않나요? 어떤 수녀님은 비가 확 쏟아지는 게 너무 멋있고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큰 우산을 들고 수녀원 마당을 일부러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날구지 않은 것도 가지가지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막 웃으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은 정말 뭔가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그 비 오는 그 가운데에 서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래요. 그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511님, 12님 네,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희 엄마는 올해 92살이세요. 엄마는 너무 오래 살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식사는 제가 챙겨드려도 되니까요. 막내딸 힘들다고 안쓰러워하시는데 그래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잼마 여사님, 같이 사시는 동안 함께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7512님 안녕하세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 정과 뭔가 모르게 마음에 맺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래 사셔서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님은 더 오래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그 마음이 어쩌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사랑, 큰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미안해하고 또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아유, 부모님이신 제마 어머님께서는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제마 어머님께서 오래 사셔서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 참, 곁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막 눈물이 날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마음도 아프셨겠지만 따님에게는 사실 뭐 결코 짐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뭐 아시겠죠.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애들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네.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함께 살아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선물일 거예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입니다. 7512님, 네, 그 마음 꼭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어머니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시간들이 예, 7512님에게 훗날 참 소중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예,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변제마 어머니 위해서 그리고 가족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 92회의 긴 세월을 살아오신 변제마 어머니를 기억해 주소서.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미안함 대신 평화를, 외로움 대신 따뜻한 위로를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오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당신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임을 어머니께서 느끼게 해주소서.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싶은 따님의 마음과 가족의 사랑도 축복해 주시고, 돌봄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힘을 더해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식사하시고, 햇볕을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매일을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축복해 주소서.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 노래입니다. 어머니.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언제나 들어주시죠. 그리고 은총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별빛 사랑 안젤라님. 예, 모녀의 사랑 너무 돈독합니다. 부럽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음성기도로 신청할 만큼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또 마음속은 진짜는 그렇지 않을 텐데 겉으로 표현하는 건 또 따님들 부담될까 봐 더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이 엄마들의 레퍼토리 같은데 그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네. 아, 하하대사님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천주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어 젬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주소서. 하하 하하하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이신가 보네요. 이 프로그램 전에 93세 되신 루시아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호호하하 하셨네요. 어머 그러셨군요. 또 어떻게 마침 장모 되시는 분 루시아 장모님 아이고 거기도 93이면 연세가 드셨는데 오래 살아서 미안하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어르신들은 다 비슷한 말씀을 정말 하는데 그게 진짜 아니죠. 오래오래 곁에서 따님과 아드님 또 손주들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 마음을 이제 잘 읽어드리는 게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재밌네요. 이렇게 어른들의 생각과 또 자녀들의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기도로 또 함께한다는 게 아름답군요. 네. 지니 글라라님, 네, 사연의 주인공 예쁜 자매님, 어머니와 딸들,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요. 사랑이 느껴지는 마음. 아멘 하셨어요. 아유, 또 이쁘게도 표현하셨네요.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와, 지니 글라라님, 뭐 오랜만에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오셔도 이렇게 멋진 글 남겨주시는 게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죠.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7855님, 네, A037님, 자매님 참 고운 분이시네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힘들까 항상 걱정을 하신답니다.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패기칠까 힘들까 그게 괜히 걱정을 하시죠.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정말 아름다운 문자들을 읽다 보니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런 말씀을 문득문득 하셔서 기억이 나네요. 네. 1417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워내셨는데 이제 자식들도 알아갑니다.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막내따님 마음 헤아려 주세요. 변젠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 너무나 고맙고 또 여기도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정말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애지중지 몸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뭐 정말 나중에는 정말 매미껍질 마냥 정말 그렇게 남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 바치고 가시잖아요. 네. 어머니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홀로 남은 곰님. 저는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 자국. 자매님의 어머니 사시는 동안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눈물 나죠. 뭐 눈물 나면 흘려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교회와 함께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도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네, 가자 갈릴레아로 권성일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727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연이 또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4340님, 젬마어머니 오래 살아서 미안해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막내 따님하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보다 고맙다 하세요. 8개월 전에 주님 나라 이민 가신 이은희 유한나 울엄니 보고 싶네요. 요요요 하셨어요. 아이고. 다른 분 어머니 얘기를 하면 8개월 전이니까.

1년도 안 됐으니 얼마나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이은이 유한나 울었니? 참 많이 보고 싶겠죠. 예, 그 마음을 알겠네요. 다 어머니들이 예, 그런 마음으로 따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게 마음에 오래오래 남죠. 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네, 6551님, 네, 봉담성당 교우 황성자 세레나 자매님, 췌장암 4기로 힘들어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서연 페르페뚜아 친정어머니, 아유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신청하셨나요? 예, 췌장 4기 정말 힘든 시기네요. 어렵죠. 저희 수녀님도 지금 많이 아프셔서 이젠 수녀원에서 떠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예, 김소영 우리 도메니카 수녀님, 네, 많이 기도 특별히 해주세요. 황성자 세레나 자매님도요, 그리고 우리 도메니카 수녀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599님, 오늘은 꼭 인사드리고 수녀님께 기도 부탁도 드릴 겸 해서 일선 멈추고 몇 자 올립니다. 우리 이도엽 토마스 신부님께서 인사 이동하셨어요. 아우, 가셨군요. 어디로 가셨나요? 네, 노래도 그렇게 멋지게 잘 부르고 뭐 사목에 열심이셨었을 텐데 그때 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뭐 좀 아프셨던 분 아닌가요? 그래서 건강이 이제 좋아지셔서 기쁘게 다들 좋아하셨었던 분 같은데 예, 아무튼 뭐 시부님하고 계실 땐 즐겁고 좋았고 또 인사이동 하시면 또 거기 가서 또 재미있게 잘 사목하시라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보고 싶으면 뭐 멀리 아니신 본당이면 찾아가 뵙기도 하면 좋겠네요. 네. 예. 9334님, 네. 친구 박정복, 원래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지난 봄에 교리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더니 지난 30일 주일에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와, 이분도 또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네요. 우리는 모두 화성시 출신인데 수원 친구 3명과 강화, 서울 친구 2명이 축하해 주려고 모여서 간만에 나들이 겸 처음 가보는 김포 통진성당에 간신히 미사식 전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정말 좋았고 만난 점심과 수다. 그렇죠. 수다 해야죠. 수다 떨어야죠.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한 친구 김복자, 가타리나도 1년 전 수원 고등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서 신났었는데 요즘 늦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 신앙생활 52년 차인 저는 정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저도 아멘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친구분들이 조금 반신반의 하면서 뭐 개신교 다니면서 조금 어렵겠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보겠다 생각하시고 교류반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셨군요. 정말 안나라는 이름으로 내 세례를 받으셔서 정말 축하 많이 받으시고 이 방송 낮에 못 들으셨으면 11시에 밤중에라도 예, 꼭 들으시라고 좀 전화라도 하시죠. 축하 많이 제가 해드린다고요. 그리고 예, 1년 전에 또 하신 김복자 카타리나님도 정말 축하 많이 드리고요. 다 같이 모이면 또 한번 수다 떨어보시죠. 또 다른 날 잡아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더 돈독해요. 또 대화하는 게 또 그 급이 달라져요. 영적인 얘기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시간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걷고 또 걷던 추억. 성지순례를 가면 마음은 참 거룩한데 발은 전혀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하고요. 몇 년 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또 걷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숙연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숙연한 건 마음이고 비명을 지르는 건 발바닥이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걷는 이 길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걸으셨겠구나. 그러니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마음이 조금씩 부끄러워졌습니다. 성지순례는 어쩌면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순례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은 아프고 다리는 무거워도 그 길에서 만난 순교자들의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비록 발걸음은 느려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길 자체가 이미 성지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잠시 걸어본 오솔길에서 순교자들의 믿음이 한 걸음씩 새겨지셨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삶의 성지가 있죠. 가족이 기다리는 집, 내가 지켜야 할 일터,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자국들이 주님께 다다르게 되는 신앙의 걸음말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지치지 않는 순례길이라는 거 아시죠? 예, 끝곡으로 김구환이 부르는 사랑 하리하여라, 네,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레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4: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의 모습을 살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더러운 영은 안식일에, 다시 말해 하느님을 기억하는 날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며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영의 말 속에 더러운 영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알고 있지만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하는 더러운 영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할 때 죄는 늘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하게 모르는 채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못 본 채 하고 눈을 감아 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채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의 특징과 같습니다. 더러운 영과는 반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무관심함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의 특징은, 하느님의 특성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위와 힘은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웃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무관심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어린이 주보를 보면요. 맨 뒷장에 똑같아 보이는 성경 말씀을 담은 그림 두 장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그림 같은데요. 유심히 보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새의 방향이 다르고 들고 계신 지팡이의 길이가 다르고 십자가의 끈 모양이 다르기도 했었죠. 이렇게 유심히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올해의 계절도 지난해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랭지에선 무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시원해야 자라는 무가 더워서 자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유럽은 폭염 때문에 감자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 판매자 협회에서 감자튀김을 만들 수 있는 크기의 감자 수확량이 줄어서요. 감자튀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프랑스의 동물원에선요. 나일 악어가 자연적으로 부화했습니다. 이 나일 악어는 따뜻한 모래에 알을 낳고 3개월 동안 28도에서 32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올해 유럽이 그렇게나 더웠으니까 자연 부화가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폭염이 우리의 일상을 또 자연의 삶을 바꾸고 있네요. 미래 우리가 만나게 될 계절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린 더 유심히 바라보고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것 같은

올해인 9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유심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인사할 때야 서늘한 바람이.
1: 화요일 첫 곡 아이유의 바이 썸머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고 습하긴 한데요. 그래도 달력 한 장 넘겨서 9월이라는 숫자를 보니까요. 가을로 들어가는 문을 살짝쿵 열고 들어온 그런 기분입니다. 아직 여름의 온도는 남아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먼저 가을로 가볼까요? 오늘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고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하나 돼 공동의 집인 지구와 또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창조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고 달라진 점, 더 깊어진 상처를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유심히 바라봐주세요. 저는 자연도 또 여러분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9월 시작해보겠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9월 1일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라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라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막 꼬였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정보도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니까요. 귀를 쫑긋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 화요일 이야기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아니면 CPBC 빵통에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귀동님, 이미대리사님 반갑습니다. 9월 첫째 날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빅뱅이 부르는 붉은 노을 듣고 올게요.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날 9월 1일이잖아요. 날씨는 뭐 여전히 덥고 습하긴 한데 저녁은 진짜 꽤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9월이라는 숫자를 탁 눈으로 보니까 여름은 이제 좀 보내줘야 할것 같아요. 여름이 가든 안 가든 그 여름이 버티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보내주는 거죠. 지난 여름 동안 혹시 여러분들 뜨겁게 고민했던 일이 있다면, 치열하게 붙잡고 있었던 뭔가가 있다면, 계절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조금은 흘려보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또 새로운 걸 채워봐야겠죠. 여러분은 다가오는 가을에 내 일상에 혹시 새롭게 채우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취미도 좋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봐도 좋겠죠? 뭐든지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에는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또 기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퀴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포항시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변이요, 가을 이것을 타기 위해 달려온 서퍼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에 가면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높은가 봅니다. 용한리 해변은 백사장 바로 옆에 그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서핑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서핑을 하는 서퍼들이 기다리는 그것, 이 때를 잘 타서 올라타야 되잖아요. 과연 무엇을 타는 걸까요? 1번, 리듬. 아, 리듬도 중요한데요. 제가 진짜 딱 한번 해봤거든요. 딱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해보자면 그 리듬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올 때 탁 리듬을 타면서 고개, 코어에 힘을 주면서 한 번에 착 하고 일어나야 돼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성공했었나 안 했었나 한 무려 십몇 년 전에 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서핑하고 나서 진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탁 멋지게 타고 아, 이렇게 모래사장까지 쫙 다다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1번은 리듬이고 2번은 파도입니다. 과연 서퍼들이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듬, 2번 파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힌트송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르는 서핑보이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 서핑 보이 듣고 왔습니다. 서핑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서핑을 할수 있어요. 너무 잔잔하기만 하면 서핑을 할수 없거든요. 해외 서퍼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서핑을 즐기더라고요. 해외 유명한 서핑 명소만큼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인 이것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하는 서핑도 매력이 있겠죠? 오늘의 정답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구절로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구약 성경 시편 10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분께서 명령하시어 사나운 바람을 일으키시자 그것이 이것들을 치솟게 하였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이것이 잔잔해졌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 지에서 14장 3절의 말씀에는요. 아버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당신의 섭리입니다. 당신께서 바다의 길을 이것 속에 안전한 항로를 놓아주셨습니다. 여기 다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정답입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보기를 드릴 거예요. 1번은 리듬이고요. 2번은 파도입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서핑하면은 이것을 타야 되는 서핑하면 당연히 한여름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9월 가을이요. 서핑하기 꽤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름보다 파도가 좋아지는 날도 많고 9월 초에는 수온도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편이라고 해요. 늦여름에서 가을에 그 파도가 좋아지는 날이 많아서 서퍼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타는 거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리듬, 2번은 파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송 한곡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폴킴이 부르는 오늘의 정답이 제목인 곡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폴킴 파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파도였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안리 해변으로 가을 파도를 타기 위한 서퍼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포항뿐 아니라 강원도 양양에서도 지난주에 서핑 페스티벌이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서핑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경북 거제에 폭우가 쏟아졌었잖아요. 부산에서는 그날 높은 파도 속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모래섬에 고립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영화 폭풍 속으로에서도 패트릭 스웨이지가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향해 서핑을 하기 막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수상 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기본입니다. 나는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변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정답인 파도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귀동님께서도 파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께서도 2번 파도 하고 보내주셨고요. 0439님이 정답 2번 파도. 저는 서핑 파도 타기는 못해보고 파도 타기 응원밖에 못해봤네요. 그럼 됐지 뭐. 그것도 파도고 이것도 파도인데요. 뭐 파도 타기 응원하면 되게 신나잖아요. 저도 파도 타기 응원 야구장 가서도 해봤고 최근에는. 그리고 그 운동회 할 때 이 파도 타기 응원을 꼭 해줘야 되잖아요. 저기 끝에서부터 막 파도 타기가 오면은 내가 만약에 100팀이면 청팀보다 더 막 잘하려고 그 파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는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파도를 타곤 했었죠. 그것도 파도네요. 어떤 파도를 타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도 서퍼인데요. 그러면 5293님께서도 파도 타기 하고 보내주셨고요. 2809님께서 살디님 2번 파도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정답 바로 파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탄산음료 이용권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 주시고요. 오늘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김종국이 부르는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올게요.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에 플러스, 정보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주목해야 할 만한 핫 키워드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정부 내년 예산안 국회 보고. 정부는 법정 기한인 9월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내년 총세출은 올해 예산 본 예산보다 100% 이상 증가한 8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00조 원이 넘는 큰 돈인 만큼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원화 강세 이어질 듯.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내려가는 등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9월 4일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한국 시간으로 4일 밤 9시 30분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실업률과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발표 결과에 세계 증시가 크게 움직일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직장인 감시 압박 스트레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회사의 CCTV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자노동 감시로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는 전자노동 감시로 인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거나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커졌다고 느꼈다고 답했고요.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만족감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35.1%, 퇴근 후에도 업무나 감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됐다는 응답이 31.7%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불편하긴 하잖아요. 이 관리와 감시의 경계, 어디까지가 적당한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제주 관광 비상.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싸고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제주 관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요. 제주에서 1년에 성인 1,000명이 실종된다. 제주가 10년째 범죄율 1위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불안감은 없던 걱정까지 만들어내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차분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2주의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한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키워드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가장 좀 관심이 갔던 거. 응답자의 42.8%가 전자노동 감시로 인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직장인 감시 압박 스트레스라는 키워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퇴근하는 순간 나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게 맞다. 아니면 퇴근을 해도 업무 연락은 오는 게 맞다. 퇴근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톡이 오는 거예요. 휴일인데 회사에서 톡이 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답변을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업무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제가 내일 업무가 시작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내일 다시 아침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코요테가 부르는 I Love Rock and Roll 듣고 올게요.

캐요테 I love rock and roll 듣고 왔습니다. 아, 퇴근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 휴일인데 회사에서 톡이 온다. 휴가 갔는데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막 연락이 온다. 하,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막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퇴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회사의 폐쇄로 또 CCTV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전자노동 감시를 느끼고 있고 압박감, 피로감까지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뜨끔할 직장 상사분들 혹은 동료들도 많으실까요? 회사 업무를 지금 해달라라기보다는 내가 있기 전에 보내놓는다 이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내일 오전에 말할 때 내가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중요한 이 업무 공유인데 내일 말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릴까봐 그냥 생각난 김에 보내는 건데 이제 받는 사람은 난 이미 퇴근해서 막 이제 자기 직전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배려와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 연락을 피할 수가 없다면 잠시 그냥 이제 오프를 해두는 거죠. 이럴 때는 스마트폰 말고 그냥 진짜 옛날 폰 이런 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어요. 2809님께서 연차 휴무를 앞두고 느닷없이 너 나와야겠다 문자 보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웬일이야. 연차 휴무 전날에 어쩔 수 없이 너 나와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신 거군요. 그 문자 받았을 때 얼마나 진짜 만감이 교차하셨을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꿈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2809님이 출근을 하셨겠죠? 이럴 때는 연차를 두 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연차 돌려내라 하면서 맛있는 거라도 좀 얻어먹는다 그런 걸로 근데 기분이 풀리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만큼 2809님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나 봐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던 거겠죠. 다음 연차만큼은 아무런 연락 없이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SNS에서 어떤 영상 봤는데요. 별스타그램에 그 영업사원의 여름휴가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그 휴가를 간 거예요. 한 영업사원분이 근데 워터파크에 파도풀을 타고 있었거든요. 둥둥 떠다니면서 튜브 안에서 근데 거기서도 전화를 받으면서 거래처에 전화도 받고 고객 응대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슬픈 그야말로 웃픈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모두 힘내야겠죠? 6193님은 저는 퇴근 후 업무톡이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답장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메시지가 오는 순간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아까 말한 방금 말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내일 말하면 잊어버릴까봐 지금 보내는 건데 김대리 하면서 그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내가 확인한 순간 신경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좀 그냥 확인을 해버려야 되니까 집에 오면 폰을 끄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058님 저는 괜히 신경 쓰여서 모니터에 사생활 보호 필름 붙였어요. 딴짓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 쓰여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모니터에 그 보호필름 붙이면은 양쪽이나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런 보호필름도 많이 붙이고 그리고 그 톡 화면이나 뭐 이런 메신저 화면이 이렇게 엑셀 이런 것처럼 보이게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배경화면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많이 설정을 해두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호필름 붙인 모니터 가끔 이렇게 뭐 업무 공유해야 될 때 이거 좀 보실래요? 하면서 모니터를 같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휴대전화에도 그 사생활 보호 필름 붙여서 막 이거 좀 봐 하면서 영상 같은 거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액정이 새까매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붙인 분들은 다 잘
보이시는 걸까요? 보이는 걸까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폰에는 붙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도 옆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게 좀 민망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또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약간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퇴근했을 때 연락 이런 것들은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드렸던 키워드 중에 제주 관광 비상 키워드 있었잖아요. 제주의 안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저는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 제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주가 여행하기 좋고 또 안전한 곳이라는 거. 그럼에도 현재 공식 통계 기준으로 보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는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에 주민등록 인구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제주처럼 관광객이 매우 많은 지역은 실제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관광객이 범죄 발생 건수에 영향을 주는데 통계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제주엔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불안함도 많겠지만 확대 해석을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이 모두 안전한 지역, 범죄 청정 지역이 되도록, 범죄 없는 지역이 되도록 조금 서로를 더 살피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해보면서 플러스 핫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과자를 사려고 구경하는데요. 프레첼이라고 이름 붙인 과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과자인데 하트가 3등분으로 나뉜 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프레첼이 무슨 뜻일까? 라틴어 유래를 찾아가면 팔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유래에 따르면 프레첼의 모양은 하트가 3등분 된 게 아니라 사람이 팔을 꼰, 팔짱을 낀 모양이래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어린이들이 기도를 잘 외우면 보상으로 밀가루 반죽을 아이들이 기도할 때 팔 모양처럼 꽈서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지만 중세 유럽에선 자신의 몸을 감싸듯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자 하나에 기도가 가득 담겨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먹는 과자에도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두 팔을 모으듯 마음을 모으고 9월을 기도하며 보내보아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SS Just a Feeling 듣고 왔습니다. 과자 모양의 기도가 담겨 있기도 했네요. 기도로 9월을 보내면요. 과자처럼 달콤 짭조름한 한 달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의 첫날 잘 마무리하시고요. 끝곡으로 윤정신의 9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내일 돌아올 거고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하고

0: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0: 학의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의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8개월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14명,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정당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습니다. 합수부는 또 통일교가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 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수부는 한학자 총재의 침실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발견하고 압수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눈에 띈 건 기소된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합수본의 출범 계기가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현 부산시장의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은 지난 4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을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권성동,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은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희자 회장이 2024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만나 사진을 찍은 경위도 조사했는데 이 회장은 우연히 만나 사진만 찍었을 뿐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정치 자금과 조직표를 받고 종교는 정치권의 비호와 민원 해결을 받으며 성사되는 것이 정교 유착입니다. 그런데 돈과 표를 준 종교인들은 처벌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정치인은 기소 무풍지대인가요? 유전 무죄가 아니라 유권 무죄인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 10월 이후엔 사정이 좀 나아질까 궁금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에 국제가이드 국경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더 거세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압박과 각국의 대응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하세요.
0: 예, 미국 중간선거가 딱 두 달, 11월 3일이니까 거의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캐나다에는 50% 관세, 한국에는 대미 투자 압박, 중국과도 지금 관세 제재를 놓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님. 최근에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한국이 바로 그 예시다. 그리고 딱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삐쳤나?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2: 그 말씀해 준 것처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이란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걸 대체할 성과가 물론 중간선거의 표심에 대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라도 더 하고 싶겠죠. 그런데 대외정책에서 이런 전쟁이 출구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EU가 예. 주요 교역국들이거든요.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화하면서 얘기했던 게 조선협력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이 제조 역량을 가지고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큰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좀 그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좀 삐친 거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신중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는 높은데 우리의 신중한 대응 이런 부분에서 좀 괴리가 생기니까
0: 예.
2: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리를 보다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
0: 예.
2: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도전과 파워가 오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좀 더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0: 예, 문희정 평론가님. 네. 그 베네수엘라의 17개 유전의 100년 개발권을 최근에 확보했다 미국이.
1: 네.
0: 이게 거의 불평등 조약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팔 거의 뭐 비틀어 놓고 거의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가져왔다 성과를 보여주려는 거고
1: 네.
0: 뒤에 얘기하겠지만 캐나다하고의 갈등. 한국하고의 좀 긴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물론 예측 시장에서도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상하원 다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본인 이제 일단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뺏기게 되면 나 바로 탄핵당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8월 한 달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 기름값하고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크게 와닿지. 게다가 전쟁 안 한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지금 전쟁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북한한테 계속 매달려봤더니 북한이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때려봤다가 캐나다도 때려봤다가 이제는 베네수엘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올 초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면서 바로 얘기했어요. 나 이거 석유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이제 채울 거고 그리고 유가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시장이 풀리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거든요. 최대 7년까지 걸릴 거다.
0: 예.
1: 그리고 일단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감당할 기업들이 있겠느냐. 왜? 베네수엘라가 일단 지금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잖아요.
0: 예.
1: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게다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따지지 않고 지금 다 이 미국에 석유 넘겨준 거 아니야? 라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0: 예.
1: 이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들은 치안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데 우리가 과연 여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미국 국방부가 전략자본국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보증해줄게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당 꽝꽝 외교적 성과야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일단 캐나다. 저는 캐나다하고 미국이 이 정도까지 전면전으로 붙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굉장히 서로 상호 의존적인 경제를 구축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50% 관세 때리니까 우리도 50%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타리오호 이름을 놓고 이거 미국호도 레이크 아메리카 원래는 이제 레이크 온타리오로 불렸는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미국이 이 캐나다의 자존심을 긁는 거 아닌가 이게 감정 싸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대륙에서 거의 큰 세 나라가 있잖아요. 위쪽에 캐나다, 밑에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80% 이상의 그 제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 기지가 다 멕시코,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프로 하키 팀도 있고요, 캐나다에 야구 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미국과 캐나다는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동질감까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깬 거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생산기지 상호 의존하고 서로 윈윈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국인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많은 무역수지 적자를 얻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0: 네.
2: 트럼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도 다른 나라인데 우리를 등쳐먹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라. 그리고 나프타라고 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USMCA로 미국이 상당히 유리하게 해놨거든요.
0: 예.
2: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도 더 밀어붙이니까 캐나다도 이제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게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문화적 정치적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길들이기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 들어와서 51번째 주다 이러면서
0: 폭처럼 얘기하더라고요.
2: 트리도 그 인기 없던 트리도 총리를 갖다가 확 부상시켜준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그 유럽의 하나의 국가 나토 때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제 그 캐나다 총리가 그 영국 중앙은행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문화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유럽의 진보적인 국가가 되는 부분에서 뭔가 다른 정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나토 때리기처럼 유럽 길들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2: 그러한 그 측면에서 캐나다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트럼프 지지층들, 구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사이다 같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0: 근데 관세를 막 50% 때려버리면은 물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물가 올라서 난리인데 이게 현명한 전략인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충수인데요.
0: 예.
2: 그거에 대해 트럼프 지지층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출업자들이 그 관세를 내는 거지 수입업자들 그래서 수입 물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치적 주장으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반대하는데
0: 예.
2: 여전히 지지층들은 그거를 갖다가 지지를 해주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근데 네. 캐나다가 보복 방식이 상당히 전략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스콘신의 치즈, 메인주의 수산물 뭐 이런 것처럼 경합 지역에를 딱딱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또 뭔가 보복 관세 이렇게 매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거 한번 네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지금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그렇습니다. 사실 취임한 직후부터 캐나다부터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0: 예.
1: 당시에 트리도 전 총리는 굳이 플로리다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었거든요. 당선인 신분일 때 만나러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한테 너 51번째 주지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트뤼도 총리의 정당이 굉장히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선거하면 이제 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반미 감정으로 똘똘 뭉치면서 다시 이 정당이 힘을 얻으면서 카니가 총리가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지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카니 총리가 캐나다 중앙은행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사실은 카니가 대표하는 게 그 영국 중심의 유럽 중심의 이제 자본가들 자본 세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0: 예.
1: 그래서 카니가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반 트럼프 연대의 선봉장이 돼버렸어요. 본인도 공식적으로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우리 트럼프에 다 같이 맞서가지고 연대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관세 이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인터뷰를 한 내용이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 예. 사람들한테 자 관세가 부과되면은 누가 그걸 무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하고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수입업자가 내가 수입업자인데 그거 내가 물어요. 내가 물면서 여러분의 물건값을 올릴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0: 예.
1: 근데도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수사가 확실히 지지자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일단 대미 투자 지금 1호 협상이 되고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가스발전 이거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미국하고 협상을 맺기로는 1년에 200억 달러까지 소위 말해서 캡을 씌우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보다 한 250억 달러 25% 더 투자하라 뭐 이런 압박이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게?
2: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8월 말이면 1호 프로젝트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간의 조율이 될 것이다 했는데 8월 중순 넘어가면서 김정은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뭐.
0: 네.
2: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마침 2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 투자하는 캡을 초과해서 더 투자하는 걸 약속해달라. 뭐 이러한 요구가 미국 측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다 더 미국 측이 유리한 조항들 이런 부분을 넣으라는 그러한 압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 분야를 뭐 일각에 나오는 것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공장을 지어라 이런 부분을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워트닝 상무장관과 어떤 미국 정부 측에서 그 조율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6개 프로젝트 한다는데 일본은 그냥 거의 미국이 하자는 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선례를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0: 도움이 안 돼요. 진짜.
2: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고 또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게 반도체 공장을 더 지으라는 거죠.
1: 네.
0: 지금 삼성은 텍사스에 지금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지금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압박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용인에도 그렇고 뭐 서남권에도 지금 반도체 추가로 팹을 만든다라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난색인 상황이고 뭐 정부가 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냐 기업들의 자율성의 문제니까 굉장히 좀 압박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지금.
1: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메모리 반도체 40%를 미국이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 예.
1: 그건 지금 사실 세계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0: 마이크론.
1: 네. 요 세 개인데 그럼 마이크론한테 좀 더 많은 캐파를 주겠다는 거냐? 사실은 마이크론도 키우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을 미국에 더 지어서 미국 내에서 40%의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 미국은 처음에 우리랑 우리가 3,500억 달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0: 예.
1: 근데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근데 미국이 안 지키는 게 우리나라와의 이 약속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란과의 양해각서도 6월 14일날 떡허니 본인이 우리 체결했어라고 발표해놓고 그거 안 지키잖아요. 지금도 지킬 생각 없어 보이고.
0: 예.
1: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해 가지고 뭐 대규모의 최대 거래를 우리가 막 합의를 했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인은 거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탈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미국의 속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미국은 우리와 정당한 거래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다른 나라에 하듯이 거의 약탈 수준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정부가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교수님, 그 중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과잉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과잉 생산이란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G20 국가들에게 공동 대응도 요구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또 희토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기가 있으니까 미국이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적 공존, 그러니까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워낙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 있으니까. 근데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현상 유지할 부분은 현상 유지하자. 이게 기조라고 봐요. 그래서 경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것처럼 사활을 걸고 두 국가가 지금 경쟁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막 텅 빈까지 쫓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접근을 막아가지고 지연시키는 이런 작전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치열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 이외 부분은 덜 민감한 부분은 협력하자고 해요. 그리고 군사나 국방 안보 쪽은 미국이 여전히 그 우위가 있으니까 미래 군사기술 이런 데 투자하면서 또 우위만 유지하자. 그래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경제나 기술 부분이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중국이 뭐 첨단 분야 기술 분야를 빼놓고 그럼 G20 그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데 그럼 G20 그 주요국 국가들을 관통할 수 있는 대중국 견제정책의 기조는 뭘까? 보면 말씀하신 건 중국이 과잉 생산.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 등이 업어가지고 완전히 시장 생태계를 그 교란하고 그냥 무너뜨려버리잖아요.
1: 예.
2: 그래서 거의 덤핑에 가까운 걸로 그냥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G20 국가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던져가지고 이제 그 미국 편을 끌어들이고 그러나 이제 이번 달 말에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1: 예.
2: 그러면 그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을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뭔가 성과 뭐 미국 그 중국 시장 개방하는 이런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톤은 좀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예. 미묘하게 중국 견제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김정관 장관이 또 오늘 출국했어요. 지금 미국으로. 지금 협상이 막바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압박은 거세지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좀 미국하고 관계를 맺고 이 부분에 협상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 그리고 전망 좀 해주시죠. 네.
2: 어쨌든 한미동맹이 한미관계가 우리에 갖는 그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트럼프 행정부 특징이 경제 안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경제를 안보를 압박하는 데 쓰고 안보를 경제 압박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김정은 산업부 장관께서 가셨을 때 전반적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과 관계를 관리하면서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한테 굉장히 커요. 뭐 조선이나 원전이나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조의 역량, 중국 견제 기조에 봤을 때 그 유일한 대안이 한국이에요.
1: 예.
2: 그럼 좀 세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관계를 예. 관리하되 어차피 협상이니까 좀 더 세게 해서 작년에 그 상호관세 했던 것처럼 좀 더 세게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하면 일각에서는 얘기 좀 더 세게 해서 좀 우리도 니네가 우리를 갖다가 동맹인데 거래주의로 보면 우리도 거래주의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주면 니네도 이만큼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1: 예.
2: 쉽지는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어쨌든
2: 김정은 산업부 장관이나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세게 한번 우리 번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0: 저도 세게의 한 표.
1: 아,
0: 굉장히 세게.
1: 문희정 평론가님도 세게.
0: 네.
1: 예.
0: 우리 정부가 가진 게 훨씬 많습니다.
1: 아,
0: 미국이 더 아쉽습니다.
1: 아, 근데 뭐 지금 안보 협의도 지금 6월 달에 하다가 지금 다 중단돼 있고 뭐 그 사용 해결료 제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다 종합적으로 다 카드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예.
2: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미 투자 해주면 말씀해 주신 좀 지연되고 있는 안보 부분에서 협의도 그 내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만큼 줬으면 너네 뭐 줄 거냐

0: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로 거래적으로 동맹을 대하니까 우리도 거기를 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내놔. 그래서 버티면서 더 내놔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는 또 시간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더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의 대외 압박과 우리의 대응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여기까지 예, 뭐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문희정 평론가 이어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다시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뭐 전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죠. 사실 7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아유 나 그 주변 국가들이 좀 말려가지고 이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멈췄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미국이 다시 공격을 했어요. 아 우리가 기뢰를 다 제거해놨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다시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우리가 그걸 파괴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이란의 로켓 발사대 공격을 한 거죠 미국이.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몇 시간 후에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 사실 미국 측에서는 아 우리 이제 경제적 디데이, 경제적 고립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을 말려 죽일 거야라고 메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군사적인 충돌까지 또 가져가잖아요.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의 계획이 무엇이고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조차 아니 도대체 지금 하자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경제적 고립 작전으로 들어가서 이란을 말려 죽이겠다더니 다시 군사적 공격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확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왕좌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죠.
1: 그렇군요. 뭐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더 확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미국에서도 네. 지금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여기에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것도 다른 지역의 어떤 억제력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는 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실제로 그 국방장관 명령집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1: 예.
2: 이제 이게 이제 기밀 문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런 거 맡고 있는 사령관들의 의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중동에 이런 식으로 5만 명 이상 그리고 전략 자산들을 다른 곳에 있는 것까지 빌려와 가지고 이란과 대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1: 예.
2: 그러니까 빨리 이란 전쟁을 끝내야지 이걸 길게 끌고 가는 거에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은 수행한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놨거든요.
1: 예.
2: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현재 군인인 쪽에서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리더십 거의 붕괴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2: 네.
1: 여기에 참석한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약간 뭐 반미이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긴장관계에 있거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 모였네요. 무슨 얘기했나요?
2: 거기 그 나라들 외에 이집트, 파키스탄,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중재국의
1: 예.
2: 역할을 하는 나라들도 그 안에 지금 다 모였거든요. 이거 상하이 협력기구는 원래 지금 올해 25년이 됐어요. 창립.
1: 예.
2: 그냥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협력, 안보협력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나라들까지도 다 들어가게 된 건데 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핵심 국가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1: 예.
2: 심지어 러시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을 중심에 두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과 관련된 국가들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미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시진핑이 중심이 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반서방 연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1: 예.
2: 지금 이 그 국제정세 속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국가 정상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1: 근데 뭐 여기에서 그렇다고 뭐 뭔가 구체적인 뭔가 액션 플랜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2: 단 그렇진 않더라도 시 주석이 원론적인 얘기 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해줘도 사실은 면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항상 원론적인 얘기 했잖아요.
1: 예.
2: 아니 전쟁 안 되고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리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뭐 이런 얘기 너무나 정상적인 얘기들을 미국에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의 미국이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파괴를 하고 있는 거고 시 주석은 우리 이러면 안 돼. 다자주의를 인정해야 되고 서로 내정 간섭하면 안 되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해줘야 되고 너무나 정상적인 얘기를 시 주석이 원론적인 얘기만 해줘도 지금은 핵심 축은 중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1: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시라서 원래 네.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을 안 치르고 있고 뭐 못 치르는 건지 안 치르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은 나는 젤렌스키 협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그렇죠. 없어. 뭐 이렇게 지금 교착 상태잖아요.
2: 네,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1: 근데 최근에 해임된 페도로 전 국방장관이 선거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요.
2: 이거 자체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진짜로 떨어졌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페드로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이었잖아요. 물론 예. 이제 6개월 만에 본인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해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거든요.
1: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2: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디지털부 장관으로 들어왔다가 국방장관까지 하면서 드론전을 이끌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젊은 층에서는 말 그대로 전황을 좀 바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은 기존의 군부 세력과의 알력 다툼에서 이 페드로우가 패배를 한 거죠. 젤렌스키가 군부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1: 예.
2: 여기에 대해서도 젊은 층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부패한 자들과 커피를 마시는 걸 선택하지 않고 페드로우는 혁신을 선택했고 개혁을 선택했고 조국을 선택했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졸지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페드로 장관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을 또 경질을 합니다.
1: 예.
2: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페드로가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자기를 다시 국방장관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페드로를 내가 키웠는데 이제 나를 위협하는 인물이 돼버렸네. 그럼 싹을 잘라야지 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는데 그 의혹에 사실은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된 거죠. 여기서 페드로가 너무 자신감을 얻은 모양입니다.
1: 예.
2: 전쟁 중인데 대선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페드로를 다시 지지하던 그 시위대에서조차도 우리 시위 종료한다. 이건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 예.
2: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기는 페드로우보다 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한국전쟁 6.25 때 각종 선거를 다 치렀어요. 어떻게 해도 치르긴 치르더라고요.
2: 네.
1: 그게 뭐 그게 얼마나 이제 유권자가 다 명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그럼 대선을 치를 가능성은 높진 않은 거죠?
2: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본인의 임기 끝날 때쯤 그 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전쟁 중이지만 대선 치러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너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당시에 잘루준이 총사령관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대신 잘루준이를 총사령관에서 해임해버리죠.
1: 예.
2: 그리고 영국 대사로 보내버리죠.
1: 예. 이 전쟁이 5년이 넘을 줄은 그 누구도 처음엔 생각을 못했는데 참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빌 위더스의 Lean on Me.

0: 네. 네팔을 덮친 대홍수의 시작은 5000m 고지대였습니다. 산유에서 시작된 변화가 순식간에 수십 킬로미터 아래 사람들의 삶을 덮쳤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빠르게 사라지는 빙하, 이게 어떤 영향을 지구에 미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진호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일단 이름이 뭐 기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
1: 이름이 좀 길죠. 예. 예, 저희 서울대에 그 시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0: 예.
1: 거기 여러 개의 연구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빙권이라는 게 얼음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부분을 말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빙하가 될 수도 있고요.
0: 성층권 뭐 이런 무슨 권역을 네, 얘기할 때
1: 네, 생물권, 예. 뭐 암석권 하듯이
0: 예, 예.
1: 얼음으로 된 부분. 그러니까 아. 빙하가 될 수도 있고 동토가 될 수도 있고. 해빙이 될 수도 있고요.
0: 예.
1: 뭐 강이 얼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에 저희가 집중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지은 아, 이름입니다.
0: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뭐 외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0: 예.
1: 이 부분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예. 실제로 저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 중에 한 반 정도가
0: 예.
1: 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0: 아,
1: 사실
0: 그렇군요. 아, 저는 이게 빙권이라고 해서 빙하의 권리인가 처음에
1: 아, 예.
0: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요즘엔 특히 이제 우리 안진호 센터장님이 워낙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모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워낙 이게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어서
1: 네.
0: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설명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문가에 다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빙하가 녹아가지고 뭐 그 크기가 뭐 600m가 넘는 빙하가 쫙 미끄러져서 내려오는데 그게 마찰열로 인해서 다 녹으면서 그게 또 거기 내려오는 돌들하고 막 섞이면서 그게 밑에 있었던 호수를 막아버리고 그게 넘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제 토사가 이렇게 물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이런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 빙하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호수가 많은 거죠.
1: 자연적으로 히말라야에. 자연적으로 호수가 많이 생깁니다. 빙하가 예. 있는 지역에는 호수가 자연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빙하가 흐를 때 그 밑에 암석이나 돌 조각이나 그다음에 흙 같은 걸 같이 끌고 가다가 빙하 말단에서 녹게 되면 그렇게 쌓아놓게 돼요. 끌고 갔던 거를.
0: 예.
1: 그래서 빙하가 좀 더 후퇴하게 되면 그런 이제 돌무더기가 또 하나 생기고 이제 그걸 빙퇴석이라고 하는데
0: 예.
1: 그런 이제 돌무더기가 생기면 빙하가 녹은 물이 흐르다가 거기 막혀서 호수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그런 호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0: 몇 개나 있어요?
1: 뭐 크기에 따라서 이제 몇 개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조금 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14,000개 뭐 이 정도.
0: 14,000개요?
1: 네.
0: 그럼 히말라야에는
1: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좀 작은 사이즈까지 카운트를 하면 거기만 해도 뭐 4,000개, 7,00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0: 예.
1: 그건 이제 어떤 사이즈를 기준에 하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왔다 갔다
0: 뭐
1: 하는데
0: 저수지 사이즈 뭐 이런 것도 막 다 카운트 세면은 그런 거고.
1: 예, 예.
0: 좀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이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이런 거는 뭐
1: 좀 작죠.
0: 예. 47개? 뭐 이
1: 예,
0: 정도를
1: 예, 몇십 개 정도를
0: 예.
1: 좀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거가 어떨 때 붕괴해요?
1: 주로 뭐 산사태나 이런 식으로 어떤 충격이 있어서 그 댐이 무너지게 되면
0: 예.
1: 이제 물이 쓸어 내리죠. 근데 이제 그럼 처음에 애초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 뭐냐?
0: 예.
1: 이제 그게 중요한데 뭐 지진이 될 수도 있고요.
0: 예.
1: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그 빙하하고 그 밑에 암석하고 토양이 있는 얼어 있는 부분이 이제 녹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미끄럼틀 타듯이 이제 밀려 내린 거죠. 그러니까
0: 예.
1: 빙하가 있지만 빙하 말고도 얼음이나 토양으로 된 소위 말하는 영구동토. 예. 그런데 얼음이 굉장히 많은데 얼음이 녹게 되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그게 얼음이 일종의 본드예요. 이게 단단히 묶고 있던 건데 묶고 있던 본드가 갑자기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0: 아, 그러면은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게 만약에 빙하가 녹거나 미끄러져서 가면은 그 돌들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돼? 부서지기 쉬운 상황이

0: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뭐 균열도 있었을 텐데 이게 흐르면 내 떨어지면서 더 크게 이제 아마 예, 조각이 작은 조각이 많이 생겼을 거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게 뭐또 자연적으로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뒀다가 내보낸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많은 의견들이 떨어질 때부터 액체였다.
1: 예.
0: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1: 예.
0: 사실 얼음이 1200m에서 떨어뜨리면 고등학교 물리로 계산하면 녹지는 않아요.
1: 아,
0: 그 정도.
1: 그래요?
0: 예. 근데 거기 이제 암석이 들어 있게 되면
1: 예.
0: 그럼 녹을 수 있습니다.
1: 마찰이 엄청나게 커지는
0: 그
1: 거군요.
0: 에너지가 이제
1: 에너지가.
0: 다 이제 물을 녹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예, 얼음만이 아니라 돌이 같이 있을 때, 예, 흙이 같이 있을 때는 충분히 녹을 수 있는 걸로 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1: 그러면 이 지역의 네팔이나 이제 뭐 아니면은 이 히말라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히말라야 이 지역에서 비슷한 이런 대홍수가 좀 있었나요, 과거에도?
0: 작년에도 그 비강호가 하나 터져서
1: 예.
0: 예, 피해가 있었고요. 그럼 뭐 이런 거는 뭐 빈번히 있을 수 있죠. 다른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거고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요번에는 직접적으로 호수가 터진 게 아니라
1: 예.
0: 그 규모가 굉장히 크게 산사태처럼 되면서 강 쪽으로 그냥 강의 흐름 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1: 예.
0: 강에다 물을 더하고 그게 또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원래 강물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 시속 180km 뭐이 정도로 갑자기 이제 미르면서 아마 그 강물에 있는 물까지도 같이 밀었으니까
1: 그렇구나.
0: 순간적으로 엄청난 물의 양을 늘렸겠죠.
1: 그러니까 이제 그 네팔라고 이제 중국 정부도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관찰 시스템 같은 거를 갖췄는데 여기 이번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위에서 떨어진 거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0: 그러니까
1: 있더라고요.
0: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던 거죠.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데 뭐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1: 예.
0: 되어 있는지는. 근데 조금 그렇게 잘 되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1: 그렇군요. 빙하는 얼마나 빨리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0: 빙하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산악지대에 있는 우리가 이제 남극이나 북극의 그린랜드 빙하 말고
1: 예.
0: 이 고산지대 저위도라도 고산지대면 이제 빙하가 있는 이거를 이제 고산빙하라는데 고산빙하는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뭐 30년, 60년 동안 30%가 사라졌다, 50% 사라졌다. 이거는 흔하게 듣는 얘기거든요.
1: 예.
0: 그 앞으로 2100년까지는 뭐 지구 이제 온난화 정도가 1.5도에서 2도씨 될 경우에 30에서 50% 지금에 비해서 더 녹을 수 있다.
1: 예.
0: 또는 3도씨 상승할 경우에는 뭐 75%까지 녹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히 고산 빙하 지금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물론 남극 그린랜드 빙하도 녹고 있는데요.
1: 예.
0: 예, 그거보다 더 빠르게 지금 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1: 그러니까
0: 같습니다.
1: 남극에서도 맨날 뭐 빙하 갈라지고 뭐 이런 영상들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녹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그럼 빙하가 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0: 예, 그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제 재해 쪽으로는 이런 홍수라든지
1: 예.
0: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 관련해서 해안가에서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준 역할도 하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1: 예.
0: 빙하가 녹은 물에 의존해 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1: 아,
0: 예,
1: 그래요?
0: 간접적으로 이제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남서부 지역 우리 LA 많이 가시잖아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굉장히 가문 지역이거든요. 건조한 지역. 그런 데서는 빙하 녹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1: 거기는 어디 빙하가 내려오는
0: 저
1: 거예요?
0: 콜로라도 강통에서 저기 뭐그 캘리포니아주 그쪽 로키
1: 예.
0: 산맥에
1: 로키
0: 인접해 있죠.
1: 산맥에 있는
0: 그렇죠.
1: 빙하들이
0: 녹음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1: 그러니까 겨울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거기에 물로 이제 그쪽 강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물을 공급하는 거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빙하라는 게 어찌 보면 얼음덩 고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물을 오랫동안 가두는 역할을 해줘요. 그 가뒀다가 저장고로 있다가 조금 조금씩 내보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만약에 빙하가 없으면
1: 다 흘러버리는 거.
0: 예. 폭우가 내릴 땐 그냥 다 흘러버리고 그다음에 물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꾸준히 물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물 부족 사태가 대거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0: 근데 이제
1: 빙하가 다 녹으면.
0: 단기적으로는 이제 온난화돼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 물 공급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1: 예.
0: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빙하가 없어지면 또 가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지금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빙하가. 그래서 2009년에 네팔이 뭐 에베레스트 산에 해발 5,250m 지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기후 변화 회의를 열고 뭐 이런 거는 이거를 다이 위험성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0: 대응을 근데, 어떻게 해왔나요? 그러면?
1: 네, 이번 거는 좀 생각보다 컸던 거죠. 훨씬 규모가 컸고. 예. 아, 사실은 네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팔에서 이거를 대응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안 됐을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유럽 알프스 산지에서 일어났다면 훨씬 대응을 잘했을 텐데
0: 예.
1: 네팔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피해가 더 컸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쪽은 그 지금 두 개 큰 대륙판이 지각이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0: 예.
1: 그래갖고 1년에 5에서 한 5mm씩 상승하고 있어요.
0: 아, 땅이 예. 올라가고 있어요?
1: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0: 예.
1: 지난 5천만 년 동안.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도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인도판이 북쪽으로. 그러면서 산맥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사가 급한 데가 많아요.
0: 불안정하네요.
1: 예. 예. 뭐 지진도 물론 많이 나고요.
0: 예.
1: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보면 이제 빙하지대 가면 U자 협곡이, U자 그 계곡이 많은데 넓게.
0: 예.
1: 여기는 V자가 많잖아요.
0: 예. 아, 그렇죠.
1: 굉장히, 예. 예. 그쪽 굉장히 지금 지질학적으로는 굉장히 액티브한 게 뭔가 융기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더 위험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아까 전에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빙하가 이렇게 녹기 시작하면은 해수면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간다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얼음이 부피가 더 크잖아요. 얼면은 물이 얼음이 되면은
1: 네, 예.
0: 그러니까 이게 녹으면은 해수면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 이게 잘 몰라 가지고.
1: 아, 예, 예. 얼음하고 그 이제 물의 밀도 차이는 한 뭐 10%?
0: 예.
1: 그러니까 10% 정도 부피가 차이 나는 거고요. 그렇게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0: 예.
1: 그 눈이라는 거는 결국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것이 눈이 돼서 육지에 쌓여서 다져져서 만든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보면 빙하라는 존재로 있다가 이게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다시 바다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0: 물이 늘어나는 거구나. 물 예. 총량이. 예.
1: 총량이 일정한데.
0: 총량이 일정한데.
1: 예. 좀 빙하로 좀 어느 정도 늘어났던 게 또 녹게 되면 또 바닷물로 더 가게 되고
0: 예.
1: 결국은 이제 바닷물이 빙하가 된 건데
0: 예. 예.
1: 이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총량이 일정하면 결국 바닷물로 올라가야죠. 이게 줄어들게.
0: 얼마나 되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돼요? 해수면이.
1: 지금 2100년까지 뭐 50cm에서 1m 정도, 2300년까지 뭐 1m에서 7m 정도.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15m까지 올라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0: 잠깐만요. 잠깐. 2100년까지
1: 1m까지.
0: 1m가 지금보다 1m가
1: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대비인데 지금 20cm 올라갔고요.
0: 20cm 올라갔어요.
1: 80cm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0: 80cm 더 올라가면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은 다 잠기는 거 아닌가요?
1: 뭐 잠기는 것보다 이게 이제 해일이 일어날 때
0: 예.
1: 예전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점점 그 피해를 당할 규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바닷가도 잠기는 것도 있는데 잠기는 것보다 그런 해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훨씬 몇 배나 높아질 수 있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300년은 제가 어차피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뭐 2100년도 제가 살아있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는 예. 약간 제 후손들은 살아있을 것 같은 이거니까
1: 네,
0: 굉장히 뭐. 위협적으로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1: 네.
0: 그럼 이 이미 뭐 이 저기 뭐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1: 벌써 피해 보고 있죠.
0: 몰디브 뭐,
1: 네,
0: 뭐 이런 나라들도 예. 있고 뭐 이런 나라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1: 근데 지금 뭐 그 이제 뭐 50cm에서 1m 올라가고 2300년까지 뭐 1m에서 7m까지 올라가고
0: 근데 7m.
1: 그,
0: 예.
1: 그것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그게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는 정해진 미래예요. 줄일 수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벌써 배출된 게 너무 많아서
0: 지금부터라도 갑자기 아무도 안 쓰고 그래도 안 돼요?
1: 예. 아무도 탄소 중립 오늘 해도 몇백 년 동안 해수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0: 아.
1: 그런데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0: 예.
1: 1m 올라가냐 7m 올라가냐 그 피해는 그 이렇게 비례가 아니라 뭐 지수함수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엄청. 그래서 피해를 또 더 줄이기 위해서는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0: 이게 지구가 옛날에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배출한 이 온실가스 영향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간빙기라서 이게 더 이렇게 좀 이런 피해가 커지는 건가요?
1: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현재

0: 저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빙하를 이제 뚫어서 얼음 기둥을 뽑아서 옛날에 공기를 측정해 보면 그 안에 이제 공기방울이 옛날 공기를 보존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걸 보면 지난 8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범위가 이제 한 170에서 300ppm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1: 예.
0: 근데 지금은 420ppm을 넘고 있거든요.
1: 어.
0: 그리고 그 속도가
1: 예.
0: 자연적으로 제일 빠른 속도보다 10배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80만 년 거를 측정을 했는데 한 200년 동안
0: 150년 정도 동안
1: 150년
0: 최근
1: 동안.
0: 150년 동안 그 상승하는 속도가
1: 예.
0: 지난 80만 년 동안 제일 빠른 속도보다도 10배 더 빠르고요.
1: 10배 더 빠르다.
0: 그다음에 절대값이
1: 예.
0: 제일 높은 게 300이었는데 지금 420이 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게 매년 3ppm씩 증가합니다. 근데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1: 예.
0: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위험하죠.
1: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0: 당장 배출을 줄여야 되고요. 탄소 중립부터 어렵지만 해야 되고 근데 탄소 중립으로 사실 해결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는
1: 포집이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예. 그 정도로 가지 않으면 피해를 줄이는 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아마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미래는 있고요.
1: 예.
0: 예.
1: 근데 빙하가 또 이산화탄소를 또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메탄가스나 뭐 이런 거를.
0: 빙하 자체 공기방울에 갖고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예.
0: 근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동토층.
1: 아, 영구 동토라고
0: 예, 영구 동토.
1: 시베리아에 얼어 있는 땅들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거기에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식물이 죽어서 땅에 떨어졌는데 아직 들썩은 그런 유기물들이 많은데 그 미생물들이 얼어 있는 땅에서는 잘 활동을 안 하다가 녹게 되면 쉽게 말해 자다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이 많이 나와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죠.
1: 알겠습니다. 20초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0: 예, 많이 이제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예, 하여튼 이게 인류에 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빙하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예,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호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9월 1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1: 볼!
1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0: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따져보면 한 해 절반은 6월까지인데 학창시절 항상 9월에 2학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체감상 9월과 함께 새로운 2학기 열리는 기분이죠. 아, 물론 9월이라고 뭐 갑자기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뇌는 익숙한 하루에 새로운 경험 하나만 더해도 자극을 받아서 권태감은 줄고 활력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쁜 일상에 새로운 체험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럴 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만 살짝 바꿔서 옆 사람의 새로운 면도 한번 찾아내보고 계절의 변화 속 조금씩 달라지는 동네 변화도 발견하다 보면 좀 더 활기 가득한 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어떤 날의 출발 들려드렸습니다. 자, 9월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에는 오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조금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신 곳도 비 많이 왔죠? 보니까 충남 호남 쪽에는 비 피해 입은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접훈 가족들 계신 곳은 어떤지, 혹시 비 피해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이런 그 피해 입을 때마다 이 피해 복구에 힘써주시는 분들 항상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월이면 하반기 새로운 2막이 열리는 기분인데 뭐 그렇다고 해도 별다를 건 없죠. 맨날 똑같은 일상 같고. 네, 그런데 그럴 때 내 시선만 살짝 바꿔주고 또 삶의 새로움을 하나만 더해줘도 훨씬 활력이 넘친다고 하니까 올 가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활력 넘치는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펄킴의 찬란한 계절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저품 가족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뭐 고흥미역, 유자 등이 가득가득 담긴 1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한 주 또 우리 음자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죠. 바로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봄소리의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거든요.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만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신청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개혜정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9월 1일 첫 출첵합니다. 중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음자풍 인사드립니다. 혜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김명숙님께서 9월의 첫날이네요. 9월엔 가을가을한 날씨만큼이나 더 포근하게 위로가 되어줄 쫑디 미리 감사합니다. 크크. 명숙님 말씀대로 이 사연대로 정말 오늘은 비가 싹 내려줘서 그런지 바람이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우, 너무 시원한 바람 때문에 저는 이 방송하러 오는 길이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김상은님께서 비가 안 오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안타까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쪼록 그 비 피해 좀 많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박진경님께서 광주는 비 안 왔어요라고. 이게 예전에 서울 쪽에 비 안 올 때는 또 광주 쪽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좀 골고루 적당히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 자연은 어떻게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지영님께서 여기 아산도 비가 꾸준히 내렸어요. 지영님 어서 오세요.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오늘 회식이었지만 6시에 끝나서 지금 집 도착 쉬며 쉿고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이야, 요즘 회식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회식한다 그러면 회사 끝나고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진짜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에서 빡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회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술을 막 마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참 너무 좋네요. 회식까지 했는데 6시에 끝났다니. 푹 쉬시길 바랍니다. 박효진님께서 중디, 저 오늘 아침에 16분 지각해서 16분 더 근무하고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묵은지 등갈비찜 꺼내서 김치 자르고 들기름 뿌려서 비벼먹는 중인데 너무 맛있어요. 등갈비는 다 먹고 없는 건 안 비밀. 중디는 오늘 맛좋아하고 오셨나요? 야, 묵은지 등갈비찜. 아우, 침이 나오네요. 정말 너무 맛있었겠다. 여기에 들기름까지. 아유, 정말. 저는 사과 반쪽하고 샌드위치 먹고 왔어요. 에, 괜찮았어요. 류영진님께서 중디 오늘은 아무도 없는 적막한 사무실에서 출첵합니다. 늘 업무에 치여 바쁘던 사무실에서 스피커 짱짱하게 틀고 음자풍 들으니 또 새롭네요. 후딱 일 처리하고 8시 퇴근 예정입니다. 네, 영진님 8시까지 음자풍 함께 하시면서 근무 잘 하시길 바랍니다. 1573님께서 정대 안녕하세요. 방금 설거지 거의 다 했어요. 편히 앉아 문자 띄웁니다. 김광석 사랑했지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인 주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두 곡 들려드리잖아요.
1573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정준일 권진아가 함께 부른 우리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으시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990년대 안방극장에서 사랑받았던 항공 드라마의 주제가 두 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해외여행이나 비행기가 누구에게나 익숙한 풍경은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하늘을 날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설렘과 동경을 안겨줬습니다. 자, 먼저 1993년 방영된 국내 최초의 항공 드라마 파일럿의 주제가 정연준의 파일럿입니다. 드라마는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그린 드라마였는데요. 당시 청춘스타였던 최수종과 최시라를 비롯해서 한석규, 김혜수, 이재룡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최고 시청률 46%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었죠. 그리고 정연준의 주제가 역시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처럼 시원하게 펼쳐지는 멜로디와 젊음, 꿈, 도전에 대한 또 설렘을 담고 있어서 드라마의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줬었죠.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입니다. 류시원과 김원준이 출연했던 드라마 창공의 주제가인데요. 공군 사관생도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김원준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록 제작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드라마 자체는 기대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김원준이 부른 주제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날의 고민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 당시 청춘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었죠. 자, 그럼 하늘 높이 비상하는 느낌을 전해주는 항공 드라마의 주제가 두 곡 함께 볼까요? 정연준의 파일럿,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90년대 방영된 항공 드라마의 주제곡 두 곡 만나봤습니다. 김미라님께서 정디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파일럿 너무 가까 반갑네요. 미라님 어서오세요. 류영진님께서 창공 원준 오빠 팬이었던 언니 덕에 강제 시청했던 그래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두 노래 너무 좋아요. 전주만 나와도 떨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 텔레비전 앞에 있던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1500님께서 김원주님의 세상은 나에게 잘 듣는 노래인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수정님께서 어머 파일럿 윤상오빠 작곡 정디 9월 첫날 조신이 인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박진경님께서 창공 드라마 보면서 여자이지만 군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집 요강 팜플렛도 신청해서 받아도 봤지만 끝내 소풍 가신 아빠께서 넌 체력이 약해 힘들어 안 돼 다른 거 한다면 응원해 줄게 해서 공군사관학교를 포기한 중1 진경이었습니다. 아 이때 진짜 이 드라마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이 공군 사관학교를 꿈꾸던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김명숙님께서 정디 오늘 유리상자 데뷔 29주년 기념일이에요. 더 건강히 지금처럼만 음악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축하의 마음 담아 노래 신청합니다. 유리상자의 가을하늘. 네, 아유 참 유리상자 두 분 아, 저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명숙님이 신청해 주신 유리상자의 가을하늘 듣고 갈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67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저 오늘 아이들 학교 간 동안 책을 읽고 싶어서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요. 안내 데스크 근처 2인 테이블에서 책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 이러면서 얼떨떨한 상태로 따라갔더니 안내 데스크 뒤편으로 계속 가셨는데요. 거기서 저에게 책에 라벨 붙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쉽죠? 이해하셨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이해는 했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몇 분 정도 일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그 여성분에게 저 이거 왜 해야 해요? 그랬더니 도서관 아르바이트 아니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테이블엔 왜 앉았냐고 하네요. 거기 아르바이트생 앉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잠깐이지만 도서관에서 무료 근로해주고 나왔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679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하셨네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다들 모를 것 같은데 아무도? 근데 만약에 그 대화 중에 그 저 이거 왜 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원래 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 도서관에 책 보러 오면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품어 비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3679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477님께서 정디 퇴근하고 성당에 와서 아이들 복사복 다림질하며 라디오 빵 켭니다. 귀로는 힐링하면서 몸으로 노동할게요. 이런 봉사도 있군요. 어쩐지. 저는 그 성당 가면은 복사들이 입는 그 옷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저는 그 복사하는 아이들 집에서 그걸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성당에 또 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군요. 아유. 이미애님께서 정디 5월에 산 전기차가 달리는 중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오전에 비 억수같이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해서 수리 맡기고 4시쯤 찾으러 갔는데 이상이 없다네요. 유유. 업데이트가 길어져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또 퇴근 시간이 길 막혀서 힘든 하루였네요. 집 지하주차장에서 남편 만나 들어오자마자 카레 데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설거지 타임. 네. 이상이 없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달리는 중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글쎄 계속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내 차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의 차들이 AS가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참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박효진님께서 정디 사과 반쪽이랑 샌드위치는 간식인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제가 저녁으로 사과 반쪽이랑 샌드위치 먹었다니까. 전 저녁에는 많이 안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으면 부담되기도 하고 속이.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면 진짜 딱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그 배가 고플 때 뭘 안 먹고 이 공복인 상태로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배고플 때 딱 먹는 아침 식사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약간 그 습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틴을 지키는 편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보는 친구들, 뭐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다들 저를 보자마자 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다 놀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던데? 네,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공유로비 그리고 심규선이 함께한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식당에 가면 대부분 주문한 음식이 완성되어 등장하고 손님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만 때론 메뉴에 따라 직접 테이블에서 조리를 해 먹는 경우도 있죠. 그 경험을 현재 20대, 10대들이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기가 많아진 메뉴가 바로 훠궈입니다. 한때 마라탕이 열풍이었잖아요. 마라탕은 재료와 맵기를 선택하면 주방에서 완성된 뒤 나오는 한 그릇이었거든요. 이와 달리 훠궈는 아예 테이블에서 국물을 선택해서 끓이고 채소, 고기를 넣었다가 건져 먹는 중국식 샤브샤브인데 소스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게에 가도 내 그릇은 옆 테이블과 달라서 취향의 증명이 중요한 MZ세대에겐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수십 가지인데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만들어 먹었다는 장원영 소스, 또 최화정 씨가 만들었다는 최화정 소스를 땅콩, 간장, 버섯, 마늘, 고춧가루, 고수 등을 조합하면서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뭘 섞어야 할지 헷갈릴 것 같은데 10대, 20대들은 뚝딱뚝딱 이렇게 소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 신기합니다. 또 블랙핑크의 지수가 생일 파티를 훠궈 매장에서 열기도 했고 K-POP 콘서트 뒤풀이 메뉴는 대부분 훠궈라네요. 어떤 매장은 혼밥 손님에게 인형을 주기도 하고 워낙 대기줄이 기니까 무료 간식과 손톱 관리 서비스까지 받도록 마련했다니 10대, 20대들에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게 많은 만큼 아무래도 자꾸 찾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얼마 전 방송에서 탁재훈 씨는 훠궈 매장 갔다가 낯선 재료와 복잡한 조합 때문에 힘들어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정도였거든요. 유행하는 음식 문화를 따라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MZ세대들이 뭘 재밌어하는지 알아가다 보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1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더니 양수정님께서 역시 9월이면 이 노래 들어야죠. 자, 오늘 내 마음의 풍경, 아니야 내 마음의 풍경이래. 하루 끝 언박싱 훠궈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훠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훠궈라든가 그 마라탕 이런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글쎄 저는 훠궈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제가 홍콩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먹어본 게 훠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서 그 다음에는 잘 찾아 먹게 되지 않는 메뉴거든요. 야, 근데 아이들은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입맛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녀들이 가자고 그러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훠궈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그 조카들이 지난 주말에 뭐 먹고 싶은 거 사줄게 그랬더니 마라탕 훠궈 막 이래가지고 좀 곤란했어요. 다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골라야 돼서 그날 그거는 먹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참 좋아하는 메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매장에 가면 또 재밌는 이벤트들도 또 있나 보더라고요. 10대 20대들 사이에 그렇게 인기라는데 거기서 뭘 골라서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헷갈려서 진짜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왜 이 매장을 잘 안 가는지 조금 알 것 같다는. 우리는 왜 뭐 주문할 때 조금만 복잡해도 아 복잡해서 싫어 복잡해서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너튜브에서 최화정 씨는 뭐 혼자 가서도 드시고 소스도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 소스도 또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아, 이렇게 유행하는 거 도전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카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어른이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아이들하고 이 매장 가서 좀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뭐 애들이 만들어주는 대로 먹으면 되죠 뭐. 박진경님께서 전 매운 거 싫어서 훠궈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집은 마라탕 여태 입문 안 했는데 70 넘으신 친정엄마랑 새아버지는 마라탕 너무 좋아하신다고 자주 드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뭐 어르신들 중에도 진짜 이 맛 이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류영진님께서 샤브샤브는 싫다면서 훠궈는 좋아하는 건 우리 아들 뭐죠? 아 참 이런 건가? 딱 저하고 반대네요. 훠궈는 싫은데 저는 샤브샤브는 너무 좋거든요. 딱 반대인 거 보니까 제가 노땅인가? 박효진님께서 음저풍 들으며 맞춰하던 첫째 레아가 한마디 하네요. 중디는 엄마랑 완전 다르다. 저는 배고프면 잠이 안 와서 뭐 꼭 먹거든요.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 배고픔을 이겨볼랍니다. 효진님 제 말 믿으시고 이거 꼭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밤에 배고플 때 뭘 이렇게 조금이라도 먹어버릇하던 분들은 안 먹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견디면 한 1, 2주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밤의 그 공복감과 다음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이거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될 겁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바쁘시죠?
1: 네, 아니 바쁘지 않습니다.
0: 9월에는 뭐 어떤 또 특별한 계획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뭐 재즈 공연들 있고요. 바로 네. 9월 첫째 주부터 공연이 있고 셋째 주에 또 인천에서도 페스티벌 있고요. 아마 그래서 아유. 이번 주말은 네. 이제 토요일 날 지방에서 이제 공연이 있어서요. 지리산에. 네. 와. 아마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뭐 끝나면 일요일 날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0: 지리산에서 예. 재즈 페스티벌?
1: 지리산에 그 천년 고찰 그 천운사라고 있습니다. 네. 통일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인데요. 거기서 봄, 가을 이렇게 재즈 공연이 있어요. 네. 올 봄에는 거기서 나윤선 씨 공연도 사찰에서 와. 뭐 이제 야외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금요일, 토요일. 이번에 재즈 페스티벌 있습니다.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좀 다른 공연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고요. 토요일에는 가서 이제 뭐 응원들도 하고요. 보러 내려갑니다.
0: 와, 진짜 너무 좋겠다.
1: 네, 그 느낌.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네. 재즈 선율이 흐르는.
1: 그렇죠. 예. 사찰 문을 뒤에 하고 그 앞에 이제 약간 그 이제 주차장 같은 공간에서 네. 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뭐 화려한 조명이 막 그 요란하잖아요. 페스티벌. 네. 그렇지도 않아요. 딱 약간 사찰에서 있는 음악회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0: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네. 너무 좋은 네.
1: 몇 분들 오시더라고요. 예, 네, 오시면 되게 좋아하시죠.
0: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들 준비해 네, 주셨나요?
1: 뭐 재즈 공연은 또 한번 묶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0: 오늘은 9월을 맞아서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의도는 이제 지역이 들어간 노래들을 예전에 한번 선곡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을 노래한 곡들이 아무래도 많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서울을 노래한, 물론 이제 노랫말 안에 서울을 한 것도 많은데요. 노래 제목에도 서울이 들어가고 당연히 그 내용에도 서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서울을 노래한 재즈 명곡. 아, 재즈가 아니죠. 서울을 노래한 명곡들을 골라봤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재즈 한 장르에 국한하면 곡이 참 쉽진 않을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재즈로만 고른다면은 물론 뭐 해외 도시들은 꽤 있죠.
1: 네.
0: 파리를 노래한 재즈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서울을 노래한 재즈곡은 뭐 조금 이런 오늘 소개할 노래를
1: 그렇겠네요.
0: 커버한 경우는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80년대, 90년대 많이 들었던 대중가요인데요. 뭐 이제 그중에 서울을 주제로 한 곡을
1: 네,
0: 골랐습니다.
1: 아, 좋네요. 지금 뭐 사실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핫한
0: 그럼요.
1: 관광지 중에 하나가
0: 네,
1: 서울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럼 첫곡 소개시켜 주시죠.
0: 네. 서울을 노래한 가장 대표적인 곡이죠. 얼마나 서울을 사랑했으면 노래 제목이 세 번이나 거론되어 있는 조용필이 부른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곡입니다. 1988년에 발표된 조용필의 10집에 실린 노래입니다. 1988년이면 뭐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올림픽 있었던 해이죠.
1: 네.
0: 그래서 이 노래가 물론 이제 올림픽을 대표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노래로 주목을 받았죠.
1: 네.
0: 이 앨범은 이제 조용필의 10집인데요. 이 10번째 음반이 독특하게 파트 1과 파트 2가 나눠져서 발매가 됐어요.
1: 네.
0: 원래는 이제 더블 음반, 그러니까 두 장의 LP가 실려 있는 걸로 발매하려다가 나눠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집 파트 1, 10집 파트 2 내용인데요. 예, 서울 서울 서울은 파트 1에 실려 있고요. 이 파트 1에 실려 있어서 가장 히트한 곡은 뭐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뭐
1: 네.
0: 그 당시 뭐 80대 후반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아닐까 한다. 그 음반에 같이 실렸던 서울 서울 서울인데요.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게 올림픽 노래니까 뭐 응원가는 아니더라도 막 힘차고 응원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박진감 넘치는 리듬감과 있어야 되는데 약간 노래는 약간 단조풍의 슬픈 멜로디가 있습니다.
1: 네.
0: 노랫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뭔가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허탈감도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우울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조용필 씨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1: 네.
0: 작사는 양인자 작사고요. 작곡은 조용필 씨가 직접 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아, 진짜 참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정말 들을 때마다 좋은 곡이에요. 저는 당시 이 조용필 선배님 이 앨범 속에 다른 히트곡들보다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따라 불렀고 지금도 진짜 엄청 오랜만에 듣는데 가사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익숙하네요. 0808님께서 안녕하세요. 역시 가왕 조용필로 노래는 전부 좋아요. 멋짐 폭발. 김지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편집장님. 요즘 계속 바빴는데 오늘은 9월 첫날이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역시 용필 오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한강 고수부지도 생각나고 강변북로도 떠오르고 명곡이에요. 진짜 엄지척. 네. 한강 고수부지라는
1: 옛날
0: 말을
1: 말
0: 쓰시는
1: 아닙니까?
0: 겁니까?
1: 요즘은 안 쓰는 것
0: 지원님.
1: 같은데.
0: 지원님 옛날 사람. 요즘 한강 둔치라고
1: 네.
0: 하잖아요. 그죠? 한강 공원, 한강 둔치. 옛날 사람. 박진경님께서 서울은 자주 가고 싶은 나의 고향. 편집장님 말씀대로 파트 1, 파트 2엔 정말 어마무시한 곡이 있는 거 아시나요? 무려 노래가 20여 분다 돼가는 10차 간주까지 나온다는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 라디오에선 절대 못 들을 노래 득득득이라고. 어허. 진경님은 또 앨범 전체를 또 이렇게 다 꿰고 계실 정도로 팬이신가 봐요.
1: 네, 박진경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이제 파트 2에 비면에 이한 곡만 있어요. 곡이 기니까. 그래서
0: 네.
1: 파트 2

0: 투가 아마 처음 의도대로 더블 LP로 나왔으면은 되게 굉장한 대작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파트 2는 11집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12집이 되고 파트 2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트곡은 큐. 큐란 노래가 이 파트 2의 A면에 실린 곡이기도 합니다.
1: 아유, 참.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서울이 등장하는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네. 요즘 이제 서울을 선곡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사투리에 대한 예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도 있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데뷔할 때 아이돌들도 요새 이제 뭐 노래로도 사랑받지만 이제 사투리 쓰는 걸로 많이 이슈가 되면서 재미를 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또 비교되는 게 이제 이 서울말. 서울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도권의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서울 사투리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독특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투리 쓰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하는 예능들 보면요. 일부러 찾아보게도 되고 굉장히 배꼽 잡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서울 제가 하는 말이 뭐 어디 사투리 어디 가서 흉내 내는데요. 어디 욕만 먹고 흉내 하나도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서울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아마 그 드라마 주제곡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투리가 사용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 물론 서울 태생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지역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분들은 다 모여서 사는 데가 또 서울입니다. 그런 서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던 90년대 MBC 드라마 서울의 달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용된 곡이 서울 이곳은 장철웅 씨가 불렀던 노래죠. 드라마의 히트는 어마어마했고요. 이 주제곡도 사랑을 많이 받고 TV에도 많이 장철웅 씨가 나와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 주제가 됐던 배경이 그 성동구의 옥수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수동은 지금 산동네가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다 거의 다
1: 맞아요.
0: 올라섰죠. 옥수동, 행당동 그런 산동네는 지금 다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나왔던 90년대, 뭐 80년대는 진짜 그산 비탈길에 다 집이 있어서 산동네 집 안에는 뭐 네다섯 구가 가구가 같이 사는 집으로 되어 있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철웅 씨는 이제 영남대 재학 중에 1983년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활동을 거의 못하다가 서울 이곳은 서울의 달 주제가를 부르면서 단번에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 자, 그러면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드라마 서울의 달 OST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정말 당시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어요. 서울의 달 주제곡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함께 들었습니다. 7559님께서 친정 엄마가 예전에 좋아했던 곡이에요. 이용의 서울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저번 주에 종로 성당 라티너 미사 갔는데 진짜 가로수가 사과나무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 진짜? 진짜로 사과나무가 가로수로 있군요. 와, 그럼 열매도 맺히면 누군가는 먹을 수도 있겠네. 주로
1: 아니,
0: 새들이 자꾸 그거
1: 그렇겠죠.
0: 먹으러 오고
1: 예,
0: 그러니까.
1: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맛이 있을지는 또 모르겠네요. 사과가.
0: 아, 어쨌든 참 사과나무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1: 예.
0: 예, 김지호님께서 잊고 있었는데 들으니 딱 기억이 나네요. 서울의 달 인기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달 동네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서울이 이제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1: 네.
0: 사람 집들이 이렇게 많고
1: 맞아요. 네.
0: 그런데도 살 집이
1: 모자라죠, 또. 맞아요. 예.
0: 모자라니까.
1: 이렇게 서울 그 강변북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한남동 뒤쪽에 또 산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0: 맞아요.
1: 다뭐 지금 짓고 있죠.
0: 지금 다
1: 맞아요.
0: 밀어버렸더라고요.
1: 대건축 재개발하느라고 지금 다
0: 네.
1: 이제 다 허물어지고 이제 또 높은 건물이 또 지어지겠죠. 네.
0: 그러니까요. 참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서울의 모습.
1: 네.
0: 나중에는 어떻게 완성이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6366님께서 하하하 지방러들은 이 노래 너무 공감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택시 기사님이 엎어지면 코다울 곳을 돌아돌아 하시면서 서울 참 넓죠. 도라를 당해본 1인이라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알랑가 몰라용. 아, 요즘에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1: 요즘은 다
0: 택시.
1: 이제
0: 그럼요.
1: 내비 핸드폰 보고
0: 내비게이션
1: 하니까요.
0: 다 키고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죠. 예전에는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하고 승객들하고의 그 다툼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1: 가면은 그 지역 사투리를 쓰라고도 하는데 뭐 흉내 냈다는 단번에
0: 더
1: 들통이 나죠,
0: 어색해.
1: 저처럼.
0: 더 어색해. 박진경님께서 광주 처음 와서 사투리 몰라서 신랑이 그렇게 번역 많이 해줬던 기억이 뭐, 뭐 사투리를 뒤에도 써주셨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전라도 사투리가 이렇게 낯설진 않은데 와, 진경님이 써주신 이 사투리는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포도씨 그것뿐이냐? 허무지게 암시롱 아니야잉?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좀 어색한데? 와, 이게 전라도도 북도와
1: 그럼
0: 남도가
1: 예,
0: 너무 또 차이가
1: 다르죠.
0: 나서 참 1735님께서 편집장님 언제 한번 제가 2m쯤 떨어진 옆에서 사투리로 쫑알쫑알 해드릴까요? 저는 나긋나긋 다정한 서울말 쓰는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편집장님과 쭝디 서울에 추억이 많은데 서울의 달을 언제 가만히 바라봤는지 괜히 서울이 그리워지네요. 네. 서울 사투리라는 게 사실 서울 살다 보면은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지방 사시는 분들은 그게 강하게
1: 그렇지.
0: 느껴지시나
1: 맞아요. 예.
0: 봐요.
1: 그 음의 고조가 조금 불명확하고 별로
0: 아하.
1: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자주 쓰는 단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서울 분들이 지방 말 들으면 이제 어색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겠죠.
0: 네. 제가 그 10살 때 서울을 올라왔는데
1: 네.
0: 아, 그때는 완전 그 전라도 사투리 쓰던 아이였잖아요.
1: 네.
0: 서울말 쓰는 애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막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 서울말 따라하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세계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 서울이 등장하는 노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지금 이제 70년대 아니 80년대 90년대 노래를 들었는데요. 2020년대에도 서울을 제목으로 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약간 쓸쓸함을 담은 감성적인 노래인데요. 10cm와 악뮤의 이수연이 같이 부른 노래입니다.
0: 네.
1: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인데요.
0: 네.
1: 2021년에 발표된 싱글 앨범에 실려 있는 곡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른 것이 아마 이 노래가 뭐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따로 녹음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이제 듀오곡으로 나오는 곡들이 많이 있었죠.
0: 네.
1: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약간 감성적인 멜로디, 21년에도 이렇게 남녀 듀의 곡이 멋지게 불려질 수 있다는 거 아마 코로나 시기여서 조금 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수연 씨가 피처링한 10cm의 노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노래 들을 텐데 이 노래 듣기 전에
1: 네.
0: 또 오늘 퀴즈 내드려야죠.
1: 네.
0: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1: 네,
0: 내주시죠.
1: 네. 네, 퀴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대한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이며 바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평화방송이 있는 그리고 성당이 있는 동네 어디일까요? 지명을
0: 네.
1: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한국 관광객의 성지이고 거리 가판대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요. 음식 정말 많죠. 그래서 SNS 같은 데 보면은 이곳에서 음식 먹방하는 외국인들 영상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1: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오답 보내셔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동네 이름. 예.
0: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
1: 그렇죠.
0: 이 지명을 딴 성당이죠. 땡땡 성당.
1: 네.
0: 네. 이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수연이 함께한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함께 들을까요?

0: 네.
1: 악뮤의 이수연 씨가 함께한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깜짝 퀴즈의 정답, 오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이재진 님께서 명동, 저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가톨릭 회관 자리 명동 성모병원. 6366님께서 저요 명동, 명동 아닙니까. 0808님께서 명동 예전에 나름 멋진 곳이었는데 요즘은 온통 화장품 가게가 밀집되어 살짝 안타까워요. 며칠 전 서울광장에서 경북 영양고추 축제가 있어서 고추 구입하고 명동교자에서 칼국수도 먹고 왔어요. 아, 이런 축제를 서울광장에서도 하는군요. 아 참. 양수정님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답이네요. 네, 양수정님 안타깝네요. 오늘 오답자의 주인공은 양수정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답을 보내주셨는지는 좀 이따 공개해드리기로 하고요. 0124님께서도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기발해요. 기발한데 오늘의 오답자는 양수정님의 오답이니까 0124님은 오답! 명당! 좋았어요. 아이디어 좋았어요. 759님께서 정답 명동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문자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선물 받으실 정답자와 오답자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죠. 먼저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2: 예, 7559님 새싹님인데요. 명동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의 정답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오답자는 양수정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오답 보내주셨냐면요. 정답 맹동. 맹동. 네,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그래도 귀여워서 오늘 오답자는 양수정님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을 테마로 한 명곡들 네. 만나고 있는 우리 노래 전시회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2: 네, 김수희가 부른 서울여자 골랐습니다. 서울여자라는 앨범, 1990년에 발표된 앨범에 실렸는데요. 이 앨범의 이제 타이틀로 서울여자가 선택이 돼서 이 노래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보다 조금 나중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같은 앨범에 실렸던 곡이 대박 히트를 치는데요. 바로 그 노래가 MO라는 노래가 됩니다. 네. 90년에 같이 나왔는데요. 나왔을 때는 사랑을 못 받다가 나중에 작사 작곡 했던 분이 다시 어떻게든 이 노래를 좀 살려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MO가 93년 정도에 큰 히트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같은 앨범에 실렸던 타이틀은 앨범명이기도 했던 서울여자인데요. 작사는 김수희 씨가 직접 했고요. 네. 작곡은 김기표 선생님이 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김수희 씨의 서울여자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김수희 선생님이 불러주신 서울여자 네. 네,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네. 그 왜 옛날에는 진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눈 뜨고 코베 가는 도시고 네. 굉장히 차갑고 매정한 도시의 맞아요.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 이 노래 속의 가사도 그런 사랑은 그 서울 사람들이 하는 네. 그런 매정하고 차가운 그런 사랑 인 것 같은
1: 그 노랫말에 사랑을 사고파는
0: 그러니까 서울이 미워진 막 네. 예전에 서울이 진짜 그런 느낌 네. 제, 아, 이미지였던 것 같아
1: 듣고 있는데 제 가슴이 막 아파지더라고요.
0: 박진경님께서 김수희 선생님 노래는 다 좋음 나 서울 여자였다가 광주 여자 된 지 11년 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진한 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시는 거겠죠? 김주원님께서 서울이 싫어진, 미워진 그녀는 경기도 신도시로 떠나는데 저도 이제 도민이에요. 지원님, 서울이 왜 싫어져서 신도시로 떠나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네. 지원님도 혹시 사랑에 상처받으셨나? 서울 남자한테 상처받으셨어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손꼽히게 된 서울을 테마로 한 우리 가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1: 네, 뭐 오늘 퀴즈로도 드렸던 명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요. 요즘은 또 이렇게 잘 영상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유명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고 곳곳에 네. 정말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5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저도 안 가봤던 네. 곳을 어떻게 그렇게 외국인들이 잘 찾아서 가서 그러니까. 안내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지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0: 아 저는 살짝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외국인들이 우리 저 서울에 와서 산에 등산하러 간다.
1: 아 맞아요, 네네.
0: 서울에 그 높 큰 작은 산들,
1: 있고 북한산 많죠.
0: 거기 네. 등산하러 관광객들이 간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띵하면서 와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관광지의 어떤 느낌일 네. 수 있겠구나.
1: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 보고 가장 놀라는 게요. 그 고궁 옆에 바로 고층 빌딩이 있는 거. 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산이 있는 거. 그래서 동네 이렇게 야산 그리고 등산도 충분히 가능한 그죠. 그런 산이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의 도시들은.
0: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갔던 그 외국의 도시들도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1: 산이 없죠.
0: 진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산을 가려면 멀리 차를 타고 나가거나 네. 그랬어야 됐었어요.
1: 저희는 맛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곳곳에 산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게을러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진짜 그 요즘에 이 서울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작 살고 있는 저도 네, 몰랐던 맞아요. 그 서울의 네. 매력 네. 그런 걸 자꾸 하나씩 맞습니다.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 더 막 기분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게 자, 네. 무슨 마지막 곡을 한번 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마지막 곡은 김건모가 부른 서울의 달 이란 노래입니다. 앞서 들었던 드라마 서울의 달과 이제 제목은 같은데요. 네. 뭐 당연히 드라마에 사용됐던 곡은 아니고 2005년 김건모의 열 번째 음반에 실려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외로움, 상실감을 그려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리듬이 굉장히 R&B 약간 재즈풍도 느껴지고요. 네. 김건모 씨의 아주 그 아주 묘한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자 그럼 김건모의 서울의 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김광현 편집장님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자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그랬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덕 오래된 성당, 이름 없는 돌 하나에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목숨을 바친 신앙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지요. 아마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훗날 이렇게 기억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자신의 삶보다 더 소중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뿐이겠죠. 그래서 9월에는 우리도 보물을 찾아 나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성지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뭐 가능하겠죠. 9월의 첫날 순교자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작지만 단단한 믿음의 보물 하나를 발견하는 시간, 9월 첫날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강훈이 부른 꽃의 노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따른 건 뭐 어떤 걸까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누군가의 실수에 조금 덜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해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저마다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사랑으로 견디고 그 길에서 만나는 상황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게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네요. 여러분들의 9월의 시작은 어떤 마음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문자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가 예 부지런하신 분들이 벌써 올려주셨네요. 2037님, 네. 오늘은 9월의 첫날인데 오전에 가을비가 내린 흐린 화요일이네요. 그달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기도 요솔길은 그 누군가가 기도 신청해 주신 분 아닐까 생각되네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힐링 공간 기도의 요솔길. 와, 박수를 제가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누군가가 기도를 신청해 주신 분이 정말 행복해진다. 오늘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음성기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면서 문자 올려주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함께 나누는 어려움은 정말 다 조금씩 덜어진다고 하죠. 아우, 너무 좋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첫 번 문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큰 용기와 또 기도가 되는 좋은 글이었어요. 고맙습니다. 8966님, 햇빛이 뜨겁긴 해도 8월에 햇빛같이 뜨겁진 않네요. 와, 거기는 어딘데 햇빛이 뜨거운가요? 남쪽인가요? 이 북쪽,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그 북쪽으로는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서울은 또 잠시 멈췄어요. 비가 넘어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남쪽에서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쩍쩍 갈라진다고 해서 모두 다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는 뭐 많이 안 난 것 같지만 그만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 주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엄청난 비로 정말 다른 나라 정말 너무 고생하고 너무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지진도 그렇고요. 근데 참 우리나라 보호하사 하느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정말 유채칠리아님, 네, 순교자 성월, 9월의 첫날 오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입니다.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이 제게도 싹트길 청합니다. 아유, 너무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굳건한 믿음. 자, 우리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려면 뭐 아주 멀었죠. 정말 그 신으셨던 그 집세기 끝만큼이나 뭐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우리가 힘내고 또 한번 열심히 따라가 봐야죠.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노래는요, 김동숙 모라님이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이재석 신부님의 너는 나의 사랑이다 함께 들어요.

모란과 이재석 신부님이 부른 너는 나의 사랑이다. 김동숙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아이고, 지니 클라라님, 어서 오세요. 예, 요즘 그래도 기도의 오솔길에 이렇게 발길을 해주시니 너무 반갑고 좋으네요. 예. 너는 나의 사랑이다. 와, 안드레아 신부님 음성. 아이고, 하트 날려주셨네.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아우, 저도 들을 때마다 아우 너무 편안하고 포근포근한 뭐라 그럴까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신부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네. 하하대사님, 네, 9월의 첫날 기도의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크크, 당진은 오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오해 웬일로, 아우, 그 정도로요. 근데 지금은 비도 그치고 하늘도 조금 맑아지고 있네요. 내 마음속에 성스러운 보물이 무엇일까? 점점점. 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나다, 나.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예, 그분 꼭 보자고 가셨잖아요. 또 앞으로도 걸어가실 거고요. 네. 예, 그분께 좀 잘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 황님. 9월 순교자 성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유,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달 여러분들 청취를 해주시는 그 덕분에 정말 문자도 꼬박꼬박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기도의 오솔길은 풍요로워지고 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아름다운 네,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순교자 성월의 시작이자 9월의 시작인 오늘 이렇게 오솔길을 천천히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마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가끔은 많은 부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또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와,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가끔 많은 부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와, 이 말은 뭐 어디 뭐 잘 예쁘게 써가지고요. 어디 저 벽에다 붙여놓고 싶은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부를 쫓아가다 보면 정말 정말 행복할까요? 점점 더 갈증은 더 심해져서 점점 더 올라가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허무한 세상이긴 하지만 하느님은 그걸 통해서도 당신을 더 알아보라고 초대하는 순간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뭐 마음으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사무엘 형제님. 꼬박꼬박 정말 주어진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7278님. 수녀님,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오전에 비가 뿌리더니 오후에는 가을 날씨 같아요. 촉촉한 멜로디 분위기 너무 좋으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저도 그러네요. 날씨가 약간 흐리고 비 뿌리면 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차분해지지 않나요? 어떤 수녀님은 비가 막 쏟아지는 게 너무 멋있고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큰 우산을 들고 수녀원 마당을 일부러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날구지 않은 것도 가지가지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막 웃으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은 정말 뭔가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그 비 오는 그 가운데에 서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래요. 그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511님, 12님 네,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희 엄마는 올해 92살이세요. 엄마는 너무 오래 살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식사는 제가 챙겨드려도 되니까요. 막내딸 힘들다고 안쓰러워하시는데 그래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젠마 여사님, 같이 사시는 동안 함께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7512님 안녕하세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 정과 뭔가 모르게 마음에 외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래 사셔서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님은 더 오래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그 마음이 어쩌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사랑, 큰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미안해하고 또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아유, 부모님이신 제마 어머님께서는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제마 어머님께서 오래 사셔서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 참, 곁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막 눈물이 날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잠깐 들었어요. 마음도 아프셨겠지만 따님에게는 사실 뭐 결코 짐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뭐 아시겠죠.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애들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네.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함께 살아내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선물일 거예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입니다. 7512님, 네, 그 마음 꼭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어머니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시간들이 예, 7512님에게 훗날 참 소중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예,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변제마 어머니 위해서 그리고 가족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 92회의 긴 세월을 살아오신 변제마 어머니를 기억해 주소서.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미안함 대신 평화를, 외로움 대신 따뜻한 위로를 가득 채워 주소서. 주님, 오래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당신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임을 어머니께서 느끼게 해 주소서.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싶은 따님의 마음과 가족의 사랑도 축복해 주시고, 돌봄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힘을 더해 주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식사하시고, 햇볕을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매일을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축복해 주소서.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 노래입니다. 어머니.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언제나 들어주시죠. 그리고 은총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별빛사랑 안젤라님 예 모녀의 사랑 너무 돈독합니다. 부럽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음성기도로 신청할 만큼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또 마음속으로

진짜는 그렇지 않을 텐데 겉으로 표현하는 건 또 따님들 부담될까 봐 더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이 엄마들의 레퍼토리 같은데 그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네. 아, 하하대사님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천주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어 젬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주소서. 하하. 하하하.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이신가 보네요. 이 프로그램 전에 93세 되신 루시아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호호하하 하셨네요. 어머 그러셨군요. 또 어떻게 마침 장모 되시는 분 루시아 장모님 아이고 거기도 93시면 연세가 드셨는데 오래 살아서 미안하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어르신들은 다 비슷한 말씀을 정말 하는데 그게 진짜 아니죠. 오래오래 곁에서 따님과 아드님 또 손주들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 마음을 이제 잘 읽어드리는 게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재밌네요. 이렇게 어른들의 생각과 또 자녀들의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기도로 또 함께한다는 게 아름답군요. 네. 지니 글라라님, 네, 사연의 주인공 예쁜 자매님, 어머니와 딸들,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요. 사랑이 느껴지는 마음. 아멘 하셨어요. 아유, 또 이쁘게도 표현하셨네요. 네,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와, 지니 글라라님, 뭐 오랜만에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오셔도 이렇게 멋진 글 남겨주시는 게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죠.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7855님, 네, A037님, 자매님 참 고운 분이시네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힘들까 항상 걱정을 하신답니다.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패기칠까 힘들까 그게 괜히 걱정을 하시죠.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정말 아름다운 문자들을 읽다 보니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런 말씀을 문득문득 하셔서 기억이 나네요. 네. 1417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워내셨는데 이제 자식들도 알아갑니다.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막내따님 마음 헤아려 주세요. 변젠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 너무나 고맙고 또 여기도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정말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애지중지 몸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뭐 정말 나중에는 정말 매미껍질 마냥 정말 그렇게 남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 바치고 가시잖아요. 네. 어머니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홀로 남은 곰님. 저는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 자국. 자매님의 어머니 사시는 동안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눈물 나죠. 뭐 눈물 나면 흘려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교회와 함께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도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네, 가자 갈릴레아로 권성일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727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연이 또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4340님, 제마 어머니 오래 살아서 미안해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막내 따님하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보다 고맙다 하세요. 8개월 전에 주님 나라 이민 가신 이은희 유한나 울엄니 보고 싶네요. 유유유 하셨어요. 아이고, 다른 분 어머니 얘기를 하면 8개월 전이니까 1년도 안 됐으니 얼마나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이은희 유한나 울엄니 참 많이 보고 싶겠죠. 예, 그 마음을 알겠네요. 다 어머니들이 예, 그런 마음으로 따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게 마음에 오래오래 남죠. 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네, 6551님, 네, 봉담성당 교우 황성자 세레나 자매님 췌장암 4기로 힘들어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소연 페르페뚜아 친정어머니, 아유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신청하셨나요? 예, 췌장 4기 정말 힘든 시기네요. 어렵죠. 저희 수녀님도 지금 많이 아프셔서 이젠 수녀원에서 떠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예, 김소영 우리 도메니카 수녀님, 예, 많이 기도 특별히 해주세요. 황성자 세레나 자매님도요. 그리고 우리 도메니카 수녀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5599님 오늘은 꼭 인사드리고 수녀님께 기도 부탁도 드릴 겸 해서 일선 멈추고 몇 자 올립니다. 우리 이도엽 토마스 신부님께서 인사 이동하셨어요. 아우 가셨군요. 어디로 가셨나요? 네, 노래도 그렇게 멋지게 잘 부르고 뭐 한복에 열심히셨었을 텐데 굳이 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뭐 좀 아프셨던 분 아닌가요? 그래서 건강이 이제 좋아지셔서 기쁘게 다들 좋아하셨었던 분 같은데 예, 아무튼 뭐 시부님하고 계실 땐 즐겁고 좋았고 또 인사이동하시면 또 거기 가서 또 재미있게 잘 사목하시라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보고 싶으면 뭐 멀리 아니신 분 당이면 찾아가 뵙기도 하면 좋겠네요. 네. 예. 9334님, 네. 친구 박정복, 원래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지난 봄에 교리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더니 지난 30일 주일에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와, 이분도 또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네요. 우린 모두 화성시 출신인데 수원 친구 3명과 강화, 서울 친구 2명이 축하해 주려고 모여서 간만에 나들이 겸 처음 가보는 김포 통진성당에 간신히 미사 직전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정말 좋았고 만난 점심과 수다. 그렇죠. 수다 해야죠. 수다 떨어야죠.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한 친구 김복자, 가타리나도 1년 전 수원 고등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서 신났었는데 요즘 늦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 신앙생활 52년 차인 저는 정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저도 아멘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친구분들이 조금 반신반의 하면서 뭐 개신교 다니면서 조금 어렵겠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보겠다 생각하시고 교리반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셨군요. 정말 안나라는 이름으로 네, 세례를 받으셔서 정말 축하 많이 받으시고 이 방송 낮에 못 들으셨으면 11시에 밤중에라도 예, 꼭 들으시라고 좀 전화라도 하시죠. 축하 많이 제가 해드린다고요. 그리고 예, 1년 전에 또 하신 김복자 카타리나님도
정말 축하 많이 드리고요. 다 같이 모이면 또 한번 수다 떨어보시죠. 또 다른 날 잡아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더 돈독해요. 또 대화하는 게 또 그 급이 달라져요. 영적인 얘기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시간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걷고 또 걷던 추억. 성지순례를 가면 마음은 참 거룩한데 발은 전혀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하고요. 몇 년 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또 걷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숙연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숙연한 건 마음이고 비명을 지르는 건 발바닥이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걷는 이 길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걸으셨겠구나. 그러니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마음이 조금씩 부끄러워졌습니다. 성지순례는 어쩌면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순례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은 아프고 다리는 무거워도 그 길에서 만난 순교자들의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비록 발걸음은 느려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길 자체가 이미 성지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잠시 걸어본 오솔길에서 순교자들의 믿음이 한 걸음씩 새겨지셨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삶의 성지가 있죠. 가족이 기다리는 집, 내가 지켜야 할 일터,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자국들이 주님께 다다르게 되는 신앙의 걸음말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지치지 않는 순례길이라는 거 아시죠? 예, 끝곡으로 김구환이 부르는 사랑 하리 하여라, 네,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의 모습을 살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더러운 영은 안식일에, 다시 말해, 하느님을 기억하는 날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며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영의 말 속에 더러운 영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알고 있지만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하는 더러운 영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할 때 죄는 늘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하게 모르는 채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못본채 하고 눈을 감아 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채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의 특징과 같습니다. 더러운 영과는 반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무관심함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의 특징은 하느님의 특성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위와 힘은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웃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무관심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무조건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기분부터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달콤한 바나나 맛 우유 하나를 마시는 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거나 잠깐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기분이 나아졌는지, 누구와 웃으며 이야기해서 마음이 풀렸는지, 이런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기록해두면 힘든 날 다시 꺼내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특별하고 큰 행복은 잘 기억하며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간 순간들을 기억하려면 무언가 기록에 남겨져야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벽화에서부터 기억하는 것처럼 무언가 흔적을 남겼을 때 단순히 그것이 그 문자나 그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어떤 느낌들이 다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기록하고 남기는 게 또 우리의 본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를 좀 썼던 것 같고 시를 쓰다가 이제 그 시상이 날아가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실 신학교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훈련되도록 하는데 사실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매일의 어떤 순간들을 조금이라도 적성한다면 우리가 지나가서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아, 이럴 땐 이렇게 힘들었지만 또 괜찮아졌고 또 이럴 때는 너무나 좋았구나 하면서 아, 지난 내가 낯설어지지 않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또 더 큰 행복을 찾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또 하느님 안에서 경험했던 것을 적어둘 때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왔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시 한번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1년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일주일만 아니면 오늘 하루만 글을 적어보자 아니면 무언가를 남겨보자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소중하게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적어두지 않아도 특별하고 큰 행복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먹었던 맛있는 것, 누군가와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 우연히 들은 좋은 노래처럼 작지만 기분 좋았던 순간들은 적어두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짧게나마 행복했던 순간들을 글로, 사진으로 함께 남겨보세요. 나중에 마음이 조금 힘든 날, 그때의 작은 행복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9월 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 래빗의 기분 좋은 느낌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3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사정상 언니네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부는 평소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문제는 술만 들어가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취해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예민해지고 제가 보기엔 다소 난폭해지기까지 합니다. 저도 술을 꽤 좋아하고 소주 두세 병 정도는 마시는 편이지만 취한다고 해서 성격이 변하거나 필름이 끊기는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형부의 그런 모습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 새벽에도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업자를 불러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형부가 새벽에 깨서는 갑자기 본인이 직접 고쳐보겠다며 우당탕탕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말리는데도 화를 내며 계속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어찌저찌 형부를 말려서 재운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또 지난번 가족여행 때는 대낮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길래 술은 저녁에 하자고 했더니 술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냐며 결국 혼자 한 병을 다 비우고는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그날도 크게 싸워서 형부는 카페에 혼자 두고 저희끼리만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형부 얼굴 보는 것조차 불편한데 한 집에 살다 보니 안 볼 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형부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술을 종종 마시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되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너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 때 술을 마시면 뭔가 더 감정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어떤 나 자신이 그게 일상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듣게 되기도 하고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 괜찮은 분들이 많죠. 문제는 술이 들어간 뒤 가족들이 함께 말려야 할 정도로 통제를 잃고 또 화와 소란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사람마다 술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사연자님은 두세 병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죠. 형부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센터나 병원을 통해서 내 음주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대신 치료밖에 할 수 없다는 거겠죠. 뭐 그 정도로 우리도 엄청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긴 있는 거니까요. 술이 깬 뒤 자신의 잘못을 만약에 인정할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술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돌리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자극해서 화를 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말보다 그 이후의 행동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면 때로는 술을 줄이거나 때로는 잠시 술을 끊거나 무언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술이 깬 뒤에는 우리가 왜 그랬느냐고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새벽에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소란을 피웠고 여행에서도 술 때문에 일정이 무너졌고 그 일로 가족들이 두렵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한번 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형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설득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통제가 어려워진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감정만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주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음주 문제를 고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우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정상 당장 집을 나가기 어렵더라도 형부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면 직접 말리고 설득하는 역할에서 빠지는 게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안전한 어떤 자리로 옮길 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형부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더라도 직접 말리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먼저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라는 구절이 있네요. 참 가족의 문제는 어렵죠. 참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로써 설득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선은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거나 내 어떤 가슴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204님, 오늘 오랜 친구에게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1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구인데 같이 하는 친구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요. 서로 지난 세월 얘기하다 보니 웃음도 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다들 나이 먹었나 싶고 그랬네요. 다음에 만나서 차 한잔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가끔 정말 오랜만에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과거의 어떤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의 소식, 그런 우리의 대화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알게 된 친구와 함께 또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9052님, 요즘 건강을 위해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고 있어요. 동네 산책로를 가볍게 걷는 동안 차를 타고 오갈 땐 보이지 않던 동네 풍경과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처럼 후덥지근할 땐 땀이 많이 나지만 샤워하고 나면 개운해서 좋아요. 네, 우리가 차를 타지 않았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천천히 걷고 또 천천히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둘 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비단 동네 풍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멈춰서 조금 천천히 볼 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93님, 동네 도서관에서 좋은 기회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게 됐어요. 나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가는데 빠지지 않고 늘 출석해 주시는 몇몇 분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루시드 풀의 고등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수업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열심히 또 오시는 분,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 분들을 볼 때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이 열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조금은 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드 폴의 고등어.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BTS의 Life Goes On 듣고 올게요.

5910님, 샵인샵으로 운영하던 가게에서 작지만 드디어 번듯한 저만의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축하해주는 주위 분들과 고객님이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0309님,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조금 난감했는데요. 마침 딱 맞는 단기 알바 자리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7166님, 20대 중반이 되도록 남자한테 관심 없던 큰딸이 드디어 모쏠 탈출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좀 난감했던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염원했던 일이 또 해결될 때 우리는 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참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왔구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었긴 하지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마무리했구나 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샤니아 차와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4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지 이틀 차입니다. 새로 개원한 병원에 처음으로 취업이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경력도 많고 용어도 능숙하게 쓰는데 저는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용어조차 알아듣지 못해서 혼자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눈치만 보게 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계속 일을 다녀도 되는 건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저는 신경과 소속인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재활의학과라 과가 달라서 제 업무를 옆에서 봐주며 챙겨줄 사람이 마땅치 않고 사실상 혼자 일을 배우고 혼자 부딪히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호조무 실장님이 도와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실장님도 워낙 바쁘셔서 저까지 챙기실 상황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대체 경력도 없는 저를 왜 뽑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자신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버티며 일을 해나가도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첫 취업을 했는데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예전에 병원에서 처음 일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한 BMT 병동, 그 골수이식 병동에서 일해본 적이 있고 또 다른 휴학 기간에는 응급실에서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참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태가 떠오르네요. 몇 층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CSR이라던가 뭐 NICU 뭐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뭘까? 그리고 또 수액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주일 정도 어떤 실습 기간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중간에 동원 예비군을 가게 되면서 앞에 이틀 다니고 또 3일 예비군 갔다 와서 또 다음 주에 3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연속도 안 돼서 이게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용어도 낯설고 어디에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때로는 급하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해줬는데 또 급하지 않은 것들도 또 마주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난감했던 기억이 정말 잘 생각이 나네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일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연자님께서 이제 취업한 지 이틀째라고 하셨잖아요. 그 업무가 이틀 만에 무언가 내가 알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좀 업무긴 한 것 같아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배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업무의 흐름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죠. 또 새로 개원한 병원이면 또 맞춰가는 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것들이 내가 혼자 판단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 보이더라도 내가 정말 모르면 주변에 누군가한테 물어보긴 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게 혼자서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움만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긴 하는데 또 내 일만 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도우려고 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알려주게 되고 또 그렇게 질문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은 더 관계가 좋아졌던 기억이 나요. 사연자님을 뽑은 사람들도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가 그런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배워나가는 자세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함께 하는 일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이거를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도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일이 아니어도 도움을 준다면 그게 또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은 더 호의를 가지고 분명히 내가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긴 할 텐데 그 순간을 이겨나가면 더 크게 감사하고 또 함께 또 내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출근한 뒤에 실장님이나 동료에게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지금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면 또 내가 도울 일이 있는지 또 주변을 한번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일은 혼자 완성된 사람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One more chance에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Dire Straits의 Why Worry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마이 파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습관처럼 이 말을 해서 그런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죠. 9월에는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씩씩하게 새로운 것도 마주하면서 보내는 색다른 시간이길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1일 그들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재치현과 권기현이 함께한 두려워하지 마라 띄워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두렵고 조금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또 오늘 여는 말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겠구나. 이 무슨 말이었죠? 마이 파우라, 마이 파우라. 이것처럼, 이 얘기처럼 좀 용기를 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인데요. 이첫 곡도 좀 신나게 보내드렸어요. 9월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저도 추석 때 어디를 다녀올까 하는 작은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9월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가 좀 내리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9월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시간이죠. 문자메시지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입니다. 특별한 날, 또 신청하고 싶은 사연이나 신청곡이 있는 날, 네. 참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골라서 바로바로 못 들려 드릴지라도 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사랑 작업의 주님 닮은 당신 듣고요. 이어서 이형진 내 생의 모든 것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모든 시간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과 마음으로 품은 희망도 당신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쉬움과 후회는 지나간 계절과 함께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십시오. 빠르게 걷는 대신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만의 속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내와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계절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변화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뭔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잠깐씩 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 시간이 가는 게 뭐? 시간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계절이 지나가면은 언뜻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내가 편한 나만의 속도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또 오늘 기도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9223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물도 바치시군요. 오피시움 디비눔을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시면서 라틴어로 막 써주셨어요. 시간절레 리투르지아 오라룸. 이라 해서 아침, 새벽, 낮, 저녁, 잠들기 전 시간에 수도승 성직자들이 바쳐야 할 의무인 교회 공적 찬미 청원기도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빼먹을 때가 부지 기수예요. 새벽 2시에 깨면 다윗처럼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느님께 올려야 하는데 잠을 잡니다. 지금 성물도 끝내고 듣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왕니다요 하셨어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고 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수녀님들은 수도회에 계시면은 이렇게 시간 맞춰서 시간절레 다 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고 보통 수련으로는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약간 꿈은 있어요. 언젠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니까 이렇게 성무일도를 쭉 하기는 힘들지만 직장을 나중에 안 다니게 되면은 꼭 받쳐봐야겠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9223님께 바구건에 다윗처럼 띄워드리려고 해요.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1573님은 슬디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가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띄워드립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선물로, 네, 노래 선물도 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223님께 바구고운의 다윗처럼 띄워드리고요. 1573님

노래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바구고운 난 다윗처럼 이어서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이자 구약 여호수아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모세는 광야 여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정복한 후에는 열두지파에게 영토를 나눠준 다음에 율법을 명심해서 지킬 걸 약속받았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은 성 기드온, 성 안나 등 39분입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또 여호수아, 기드온, 안나가 계시다면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저희한테 또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화살기도 바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축일 맞이하신 분들은 또 주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최준익 막시모 주님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 막시모의 목소리였죠. 주님과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주님께는 우리 삶에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들 내보낼 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통해서 주님의 말씀 깊이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의 담깨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입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0: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스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0: 부르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1: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0: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1: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0: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1: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주님 이 복음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예,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열을 꾸짖으시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복음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복음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저는 보고 좀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너무나 기쁘고 뭔가 해방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증이나 어떤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떠나가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간절히 찾게 될 때는 뭐 이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기적의 힘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좀 기적의 힘에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좀 가리워지게 하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는 어릴 적에는 굉장히 강하시고 저의 바람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제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단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나의 이런 바람을 들어주셨는가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이런 거에만 좀 집중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할머니께서 굉장히 약해지시고 요양병원에 가셔서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질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우리 신앙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만약 고통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아마 매일 미사에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빌고 치유 예식을 하고 아마 그런 것에 중점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실 종교는 고통을 배제하려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을 품어안고 고통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상처 사실 고통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처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죠. 상처에 사실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막 필요한 것이 교회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언제 하게 되는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들은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장 약하고 사실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로소 타인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 그들과 관계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 근데 저는 사실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통각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함께 은총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0: 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여기 하나 되는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0: 피멘트로 시켜주셔요. 원하세요. 명으로 이끌어주셔서. 네.
1: 그리스도의 몸.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 교회는 9월 한 달을 순교자 성월로 보냅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 선조들의 삶과 영성을 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죠. 박해시대 때는 사제를 만나서 성사를 드리는 게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사제를 만나지 못하고 선종한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 신앙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교자 성월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첫 곡으로 김태진 신부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띄워드렸어요. 그렇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월에 가족 행사나 어떤 이벤트들이 9월에 많이 있어서 순교자 성월이라는 걸좀 잊고 기분 좋게 어떤 생일 잔치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천주교인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함께 들으니까 그래 순교자 성원이라는 걸꼭 기억해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분위기 나도록 음악들도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은 좀 순교자 성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죠. 샵 105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한국 가톨릭 청령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듣고요. 위드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들려드립니다.

0: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순진 요한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천주교는 1784년 이승훈이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와 관련된 문물을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비신자들께서 빠지지 않고 받는 교육 내용 중 하나일 겁니다.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 선교사의 파견으로 가톨릭이 전파되고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가톨릭의 핵심에 접근한 것이죠. 외교 사절로 중국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갈 형편이 되었던 이승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다산 정약용의 집안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부인이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네 형제의 누이였으므로 이들은 천남매부지간이 됩니다. 이 당시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은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을 당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기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가족 중심으로 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승훈에게 중국에 가서 천주교와 관련된 책을 가져오도록 부탁한 인물은 정씨 형제의 맏형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습니다. 이벽의 비극적인 죽음과 정씨 형제들의 갈라진 신앙의 길을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민심서와 방대한 저술 여유당 전설을 남긴 다산 정약용의 편지를 읽어본 감상을 말씀드리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유당은 다산 정약용의 집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읍 능내리에 있습니다. 마제성지를 찾아 그의 자취를 찾는다면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다산은 1801년 신유박해를 기해 모진 문촉 끝에 결국 배교를 하고 경상도 장기를 거쳐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의 배교가 진정 하느님을 끝내 저버린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과 교회사학자들 간에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두 아들과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느님의 구원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세상 사는 도리와 선비로서 군자가 갖추어야 할 품격과 덕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으로 내려간 때가 그의 나이 40살이었는데 새벽부터 의관을 갖추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의 책을 집필하는 틈틈이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이름으로 박성무 편역으로 2025년 친근하고도 쉽게 재탄생했죠. 원래는 197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던 책을 더 다듬어서 낸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라고 당부하며 부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염려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오직 열심히 독서하는 일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책을 읽어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어깨가 저려서 다 쓰지 못하고 이만 줄인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공부, 말조심, 근검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저작을 아들들이 후세에 전하기를 기대하는 희망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배지에서의 처지를 나는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지라 마음 붙여 살아갈 것이라고는 글과 붓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이를 매개로 고관 대작들과 접촉해 아버지의 유배를 풀어드릴까 궁리하던 큰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편지 또한 다산의 울고든 면모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가 오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여유당으로 돌아와 비교적 편안한 말년을 보내다가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식 당일에 세상을 떠난 사실도 매우 극적입니다.

네, 마음 깃는 두레박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사제중 창단 위로의 노래였어요.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네, 김순진 요하나 선생님은 이 시간에 항상 편지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편지 얘기였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공부, 말조심, 근검을 강조하고 있다. 여느 부모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되게 저는 정약용 선생님 멀고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는데 자녀들에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부해라, 말조심해라, 그리고 아껴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문자메시지 좀 살펴볼게요. 2848님이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며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딸 덕에 같이 뒤척였더니요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와, 이렇게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데 또 따님이 늦게 주무셔가지고 많이 못 주무셨겠어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셔서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신청해 주셨네요. 아, 요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278님은요. 참미예수님 9월의 첫째 날이네요. 수능 보는 전국의 손주들 위해서 응원하고 싶어요. 너의 존재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수험생들 엄청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들 응원하시면서 보내주신 너의 존재가도 들려드릴게요. 자,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어주사의 꽃 7278님께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모란과 에스텔이 함께한 너의 존재가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노주사의 꽃 그리고 모란과 에스텔이 함께한 너의 존재가 였어요.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테오도타가 있습니다. 테오도타는 니케아 지역의 귀족 부인인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세 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며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아주 경건하게 생활한 성녀인데요. 테오도타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고발했고요. 결국 세 아들과 함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안토니노, 성 갈리스토 등 26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J-Pam의 저는 민나이다 듣고 올게요.

JFM 저는 민나이다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해진 거죠. 그런 예수님만의 공평한 사랑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 마음 안에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은 노비스 꿈 내가 보내니 띄워드려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내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름도 배경도 없이 단지 익명의 3인칭 복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지나치기 쉽지만 오늘 복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익명의 사람들은 먼저 열병으로 안식일에 회당조차 가지 못하던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마친 이 익명의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까지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과 마귀 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묘사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활동이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시자 복음에는 군중이라는 또 다른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을을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청을 거절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떠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익명이지만 자신들만을 위해 예수님을 소유하려 했던 군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청했던 이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 전체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 역시 한 사람의 익명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익명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군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됩시다.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폭비의 강아지 사랑. 두 번 하면 잔소리고 세 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그런데 강아지 사진만 봐도 마음이 풀린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 한 연구에서 직장인들에게 강아지 영상을 15분 정도 보여줬더니 혈압과 맥박이 내려가고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기분도 좋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았던 사람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약속 하나 해보면 어때요? 귀여운 강아지 영상 15분 보기. 바로 댕댕이 테라피요. 세상은 귀여운 것들 덕분에 돌아간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나 봐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리 모두의 몸에 긴장까지 풀어주나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날 쉬는 시간에 너무 힘들어. 자, 한번 켜볼까? 댕댕이 테라피. 우리 너튜브에 댕댕이 영상들 진짜 많고 SNS 보면은 내 댕댕이 귀엽지? 하는 그런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댕댕이로 바뀌면서 알고리즘이 귀여운 걸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테라피.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처방이 아닐까 싶네요. 허수진님, 저도 키우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댕댕이 테라피하고 있습니다. 복디가 돋보기가 온통 댕댕이에요. 지금 복디가 모르는 댕댕이 팔로우하고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종류별로 막 비숑, 말티즈. 근데 주로 하얀 강아지기는 해요. 그 하얀 털뭉탱이 막 만지고 싶고 언제 한번 안 지나가나 맨날. 그리고 막 한강 공원 같은데 산책하다 보면 우리 댕댕이가 뽀짝뽀짝뽀짝뽀짝 하면서 산책들 많이 하잖아요. 좀 사람 좋아하는 댕댕이는 저기서부터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디는 바로 그냥 앉습니다. 그 자리에 딱 쭈그리고 앉아요. 그럼 댕댕이가 어김없이 와서 저의 냄새를 맡고 막 애교를 부리는데 주인한테 만져도 되나요? 물어보고 만지면은 진짜 그것이야말로 테라피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게 화가 막 나서 막 달리기를 씩씩 하다가도 그 댕댕이 만지면은 그냥 저절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최정희님께서는 저희 집 망고입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댕댕이 이번에는 약간 그 푸들이에요. 푸들인데 아주 고급진 금발의 푸들이에요. 너무 귀엽다. 어머, 눈도 땡글, 코도 땡글. 심지어 해벌레 하고 웃고 있습니다. 망고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동우님, 전 행여하면 들어도 기분 좋아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이런 문자 받으면 또 복디까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서로서로 행복하세요 라는 단어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냥 행복하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말에 힘이 있어서 점점 이 행복이 전염되는 느낌? 5529님, 오늘 퇴근하고 뭐 볼지 갑자기 설레는 마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퇴근하고 꼭 댕댕이 테라피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 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이죠. 감정식당도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 모셔서 감정식당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9시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다짐, 송도 좋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복디와 소통하는 문자도 좋고요. 신청곡도 받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요일은 인기 코너 이서원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주시니까요. 샵 1053 언제든지 방송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언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정체전선이 물러가면서 강한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충청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 서부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의 비도 그치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2.1도, 대구는 24.7도, 광주는 25.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의 낮 기온 32도, 경북 김천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아침 저녁으로 점차 선선해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있는 복띠는 오늘 모처럼 햇살을 좀 볼 수 있으려나요? 비는 그치고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방 구석에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어요. 집을 나설 때 날씨 이야기해주면서 우산 챙겨라, 겉옷 챙겨라 해주는 거 되게 센스 있는 행동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센스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시간 커피 한잔 마셔 하면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아주 그냥 척척 숟가락 젓가락 세팅해주는 친구, 또 주변 사람들 생일을 잊지 않고 잘 챙겨주는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최고의 센스쟁이를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그 센스쟁이에요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센스, 여러분들 친구들의 센스를 보여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센스 있는 친구들 꼭 하나쯤 있으시잖아요. 그 친구들의 센스를 자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센스 샵 1053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조정석의 좋아 좋아.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된 친구. 계좌로 축의금을 송금했습니다. 근데 아뿔싸. 20만 원을 보낸다는 것이 200만 원을 보내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틀 뒤에야 알게 된 친구. 아,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또 며칠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축의금을 받은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180만 원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잘못 보낸 거 맞제? 난 10년 전에 네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5만 원밖에 못 보냈는데 20만 원이나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농담까지 덧붙였습니다. 180만 원에 대한 예금 이자는 없대. 실수로 보낸 180만 원과 함께 그보다 더 따뜻한 마음, 뜨거운 우정이 남게 됐습니다. 센스 있는 이 친구 덕분에 아마 이 두 분에게 이번 일은 오래도록 웃으며 꺼내볼 재미난 추억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20만 원을 보낸다는 걸 축의로 200만 원을 보냈으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걸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 너무 난감해. 막 결혼한 친구한테 아, 내가 축의를 잘못 보냈으니까 좀 돌려줄 수 있어? 라고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180만 원은 사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결혼한 친구가 센스 있게 돈도 돌려주고 또 실수한 친구도 무안하지 않게 대처를 해줬습니다. 이거야말로 센스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센스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센스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터보의 회상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센스쟁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살 한 줌 사연 듣고 이분이 1214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만 원이 송금될 잔액이 통장에 남아있다니 부럽당. 아, 여윳돈으로 친구에게 축의할 수 있는 통장, 그 통장에 200만 원이 있는 것 자체가 더 부럽다. 친구도 친구지만, 센스 있는 친구도 친구지만 통장 잔액도 부럽다고. 박양희님, 아, 한센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힘에 부치네요. 저 스스로나 잘 돌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내가 중요하죠. 내가 사랑이 가득해야지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일단 나를 향한 사랑을 가득 채워줘야지 그 센스도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황상현님, 북디, 제가 오지랖이 있어서 저는 제가 사람들 축일과 생일을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진짜 생일 잘 챙겨주는 친구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센스, 그 센스에 감동하죠. 그냥 내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기뻐해주고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다니. 가족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상현님 친구들은. 정배님, 김정배님은 밥 먹을 때 직원들은 수저 세트를 저에게 챙겨줍니다. 저는 항상 한 박자 늦고요. 물도 다른 직원들이 먼저 따라줘요. 하지만 계산할 때는 제가 빨리 합니다. 이 센스가 가장 중요한 거 맞죠? 암요, 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젓가락, 숟가락 내가 하면 돼. 계산 빨리 해주는 친구. 아, 이 센스. 크, 이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이, 정배님 센스쟁이네요. 2373님. 비 온대 우산 챙겨. 바람 차대 겉옷 챙겨. 날씨가 추워지면 머그잔에 따뜻한 물까지 담아서 뚜껑까지 덮어주는 가슴이 따뜻한 이가 있어서 행복하네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뭐 그 친구예요? 안 친구자 친구예요? 배우자예요? 너무 센스 있다. 추위 많이 타는 거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일상을 살려 보면 이런 거 사소한 것들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막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신경 쓸 때가 많은데 곁에 있는 누군가가 뭐 추위를 많이 타는지 더위를 많이 타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센스죠. 와. 2900님, 복디, 성양희 마르가르따 추천합니다. 톡방에 굿모닝 인사와 날씨를 매일 전해주는 착한 천사 자매예요. 그리고 저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떠나요 제주도 노래 신청해요. 떠나요 이 노래, 제주도 이 노래를 떠나요 제주도 노래 신청하신다고.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어떤 분인지 한번 뽑아볼게요. 사람들 축일 생일 잘 챙겨주는 편 황상현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님은 친구들 챙기시고 복디는 상현님을 챙기도록 할게요. 상현님께서는 샵 1053으로 성함이랑 주소 연락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2900님 휴가시라고 그 휴가 기분 더욱더 만끽하시라고 떠나요 제주도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226님, 오늘도 웃어볼 지니. 다른 사람 말로 주눅 들고 있는다. 햇살안 좀 들으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은다. 웃는 하루 보내자. 나야, 사랑해. 아, 맞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꼭 웃으세요.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 어머나, 말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출근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저기 인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친구인지 아는 분을 바라보고, 어떤 좀 나이가 있으신, 연배가 좀 있으신 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살짝 춤을 추면서 그렇게 다가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짝 몸을 흔들어가며 춤까지 추고 받는 그 인사를 받는 그분은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료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면 어때요? 간단한 허그도 좋고요. 포옹도 좋고요.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오늘 아침 너무 행복해 라고 인사를 해주면 그 행복 바이러스가 나도 받고 상대방도 받고 같이 행복하게 아침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나야 사랑해. 그거 중요하고요. 1104님, 다음 주가 대입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저도 수험생 학부모가 처음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휴, 고3 수험생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조마조마 하시겠어요.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1104님을 비롯해 복디까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너무너무 화이팅! 자, 3368님, 오늘은 둘째 딸 전국 모의고사 보는 날, 어떠한 점수가 나와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얼른 행복의 주문 틀어드려야죠. 3368님, 잘 들으세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 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0991님. 오늘 76번째 맞는 생일이시래요. 복디님이 축하해 주시면 더 행복하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9월 2일. 아, 이제 오늘 날도 갤 텐데, 오늘 날씨도 좋아지고, 76번째 맞는 생일. 아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복디가 제일 먼저 축하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벌써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또 복디가 처음으로 생일 축하 인사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꼭 행복하게 보내세요. 3435님. 복디, 오늘은 15살 밴댕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센스 있는 사랑하는 딸 안미정 미카엘라의 53번째 생일이에요. 복디의 목소리로 축하해 주세요. 이 밴댕이가 댕댕인가요? 정말 밴댕인가요? 아니겠지? 밴댕이는 아니겠지? 댕댕이겠지? 아, 사랑하는 딸 안미정 미카엘라님 듣고 계신가요? 3435님께서 댕댕이와 함께 보내는 우리 미정 미카엘라 생일 축하 문자를 이렇게 라디오로 문자 보내줬어요. 3435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정 미카엘라님의 생신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1226님 웃어볼 지니 따뜻하게 미소 지은 나 웃는 하루 보내자 나야 사랑해. 이렇게 억지로라도 입술을 올리면서 웃으면은 뇌가 속는데요. 행복한가 보다 하고 그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1226님의 다짐처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모두 씩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이때 딱 맞춰서 갑중님께서 서영은의 웃는 거야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께 듣고 올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웃으셨나요? 갑중님께서 신청하신 서영은의 웃는 거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류하느님도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아침, 복디님과 복이님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류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하트 같이 받고 우리 같이 웃어요. 김형중, 우리 쭝디의 그녀가 웃잖아 마지막 곡으로 선곡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저희는 2부 8시에 이어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0: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4: 폴!
5: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9: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FM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5: 가톨릭 평화방송.
1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3530님 하루만 행여화를 안 들으면 아침 병이 돋는다?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아니 복대 앞에서 아픈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같이 듣자고요. 오래오래 같이 하자고요. 최윤철님 광주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변함없이 병아리 천사들 등교시키려고 출근 준비하면서 애청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천사들 안전하게 무사하게 데려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윤철님.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이어서 공감 맛집이죠. 감정식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서원 교수님 모셔서 감정식당 함께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서원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고민 상담 있으시면 샵 1053으로 문자 미리미리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누구랑 함께 하게요? 한바이오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으로 바꿔봅니다.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볼게요. 복작복작!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서 새롭게 가사를 완성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다비치의 8282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님이 이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리버브가 있으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날 기다려. 자, 지금 바로 받고 싶은 전화. 매일매일 기다리는 전화가 우리 보기들은 있으신가요? 저 대학교 때는요. 오늘 휴강이라는 문자가 그렇게나 기다려졌고요. 또 기다리던 택배가 오늘 도착한다는 전화나 문자도 너무너무 반갑고 또 시험 결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합격 소식만큼 행복한 연락도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보기들이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받고 싶은 전화 혹은 문자는 무엇인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복디가 지금 당장 받고 싶은 문자는 여러분들의 문자입니다. 자,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올게요.

콜 베이비 베이비. 자, 다비치 파리파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이 지금 당장 받고 싶은 전화는 무엇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나, 아유 감사해라. 1214님, 복디에 책이 온다는 소식 너무 듣고 싶네요. 오늘이 배송 예정이던데. 3972님도 택배 연락이요. 택배. 어떤 택배? 오수진 작가님의 내 심장을 줄게. 저 예약도 서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1일부터 배송이라 해서 하루하루가 왜 이리 긴 것 같죠? 얼른 읽고 싶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이렇게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택배 물량도 막 늘어나가지고 그렇다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로 저도 제 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누군가가 제 책을 기다려준다니 진짜 이거야말로 감동이자 나 눈물 날라 그래. 너무 감사해요. 오늘부터 택배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제 책 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영훈님, 행여와 청취자 참여 당첨 문자 받고 싶어요. 크크크크. 0563님, 저 내일 1박 2일 경주 가거든요.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하는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어렵겠죠? 아, 이거 조금 어렵다. 경주? 어디 사시는데요? 서울에서 경주를 차를 타고? KTX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근방에 계신 분이라면 2차 이런 문자 너무 기다려지기는 하겠네요. 5597님, 8살 진이가 기다리는 전화는 사랑하는 외할머니 전화를 기다려요. 내리사랑의 힘은 너무 크네요. 이사구 하나님, 오늘 받고 싶은 연락은 아니었는데 6년 전에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아침 8시 6분에 아파트 청약 당첨 문자 받은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얼마나 신났을까. 헉, 내가 당첨이 됐다고? 어떤 당첨이든. 뭐 우리 뭐 그냥 행여와 당첨 문자만 해도 기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파트 청약 당첨 문자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서 행여와 선물 당첨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내일 1박 2일 경주 가는데 내 차 타고 가자는 전화 기다리는데 어렵겠지요? 그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행여와 당첨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0563님 축하드립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듣고 얼른 이서원 교수님 모셔서 감정식당 넘어갈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0: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실물 영접.
0: 아하하하.
1: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온 내 심장을 줄게.
0: 아, 감사합니다.
1: 목자를 펴는 순간 두 번째 암.
0: 네네.
1: 그 다음에 심장병과 심장이식.
0: 네.
1: 야, 네 번째 부활하신 거.
0: 아하하하, 그러게요.
1: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
0: 네.
1: 먹먹함. 그리고 뭉클함. 중간에 수진아 수술 잘 끝났대.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하는 아버님의 인형 문구를 보는데 네. 울컥 눈물이 나.
0: 그 감정은 정상이다.
1: 이 책이 100만 부.
0: 어휴.
1: 정말 전 국민께 읽혀지기를.
0: 100부만 읽혀도
1: 빌겠습니다.
0: 좋겠네요.
1: 아, 저도 기쁘게
0: 네?
1: 큰 오프라인 서점에서
0: 네.
1: 사겠습니다.
0: 아유, 네. 아닙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은 또 책 내신 거 아니었어요?
1: 저도 한 열흘 뒤쯤
0: 와.
1: 16번째 책이나.
0: 16번째.
1: 네네.
0: 저 이번에 첫 책 내보니까 아니, 쉽지 않아요. 저는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16권이나?
1: 우리 동생이 설악산 종주를 했거든요.
0: 네.
1: 형 어디가 제일 먼지 알아?
0: 뭐요?
1: 설악산 입구까지.
0: 아, 그것도 공감되네요.
1: 그렇죠. 첫 번째 책 낼 때가 제일 힘들어요.
0: 그
1: 뒤에 일단 산봉우리 하나 올라가면 그 다음 네. 산봉우리는 쉽게 갑니다.
0: 그럴까요? 과연?
1: 네. 그래서 이 뒤에 뭐 한 20권을 내신다면 첫 번째 책과 나머지 20권의 책의 비중이 같을 겁니다.

0: 그만큼 소중한 책이에요. 아오. 모든 작가에게는 첫 번째 책이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1: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이 책을 뭐 10권 사는 게 아니라 네. 한 권씩 10명이 사는 게 네. 포인트가 훨씬 세일 포인트가 높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한 권씩 사주세요. 여러분이.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1: 아, 교수님, 교수님 책 이야기부터 해야죠. 네네. 교수님이 열흘 뒤에 내놓으신다는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그 책은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과
1: 우와, CBBC 그, 평화방송이랑도 친하시잖아요.
0: 그렇죠. 우연히 2024년에 알게 됐는데 네. 제가 아들로 삼았거든요.
1: 오! 오,
0: 나이는 30대인데 네. 생각하는 깊이는 70대더라고요.
1: 어머나.
0: 교수님 훨씬, 예, 스승이에요. 그래서 아드님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로 한번 써보냈는데 글이 답장이 오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글보다 훨씬 풍성한 글을 만나니까 저도 또 약간 건강한 경쟁 있잖아요.
1: 우와.
0: 그러면서 뭐 너그러움에 대하여 그다음에 노림수에 대하여 열심히에 대하여 커피에 대하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1: 어머나.
0: 그랬더니 그게 한 34통이 됐더라고요.
1: 어머.
0: 그래 그것을 다 모아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바로 책으로 냅시다. 이렇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1: 우와.
0: 이번에 책 나오는 거 보니까 한 400페이지 정도가 돼요.
1: 400페이지?
0: 네. 요즘 드물게 굉장히 두꺼운
1: 그러네요.
0: 책이죠. 저희도 그 정도 두께가 나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서평을 하죠. 이전에 15권의 책은 잊어버려도 좋다. 이 책의 깊은 그 지적인 그 공감, 그다음에 영적인 나눔이 들어있으니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1: 우와.
0: 하는 마음으로 아주 소중하게 이 책을 냈고 디자인을 공부한 제 아들이 1년 동안 디자인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1: 우와!
0: 표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1: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0: 네,
1: 책이네요.
0: 네.
1: 그만큼 소중한 책인데 저도 꼭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책 당하겠습니까?
1: 아유.
0: 여기는 심장을 주신다는데요.
1: 고맙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특히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비밀글 기능으로 교수님께 말 못할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0: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친구들 엄마분들보다는 10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갖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어렵게 만난 아이라서 임신했을 때부터 늘 마음속으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딱 이 한 가지만 빌었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네요. 요즘 부쩍 아이가 저를 보면서 엄마는 이것도 몰라? 아 요즘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인데 엄마 때는 이런 거 없었지 이런 말 자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다른 엄마들과 저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입니다. 딸이 좋아한다는 아이돌 노래도 찾아 듣고 요즘 유행하는 것도 검색해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물어보면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유 봐도 뭐가 좋은지 뭐가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딸이 좋아하니까 좋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죠. 요즘은 좋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지칩니다. 아이가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이 늙은 엄마의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엄마가 좋은 네.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서원 교수님께 SOS를 주셨습니다.
1: 네, 이런 사연은 저는 되게 죄송한데 이것도 고민이라고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처음부터 세요?
1: 너무 세죠. 네. 19의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다고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아이를 낳은 게 19살이에요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말 못하겠죠.
1: 언니 아니야?
0: 그 정도로 어려 보이니까.
1: 예,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어디 나가면 언니가 더 예쁘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아이를 내가 19에 낳았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그리고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분이 사연을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혹은 제가 54세 아이를 낳았어요.
0: 아니,
1: 아니요.
0: 아니, 아니죠. 네.
1: 가상에. 그래서 아이하고 54살 차이가 나요. 늘 하얀 머리로 학교를 갔더니 또 할머니 오셨다. 이런 분이 사연을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네. 그렇다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극히 68.6%인가 66.8%인가 정규 분포의 정상에 속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일단 고민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잘 키워서 가장 10살 다른 엄마보다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가 철이 없던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모였을 때
0: 네.
1: 저 엄마는 고모가 오셨나? 뭐 이렇게 수근거릴 때 그때 그 눈빛 엄마 학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느끼는 당혹감
0: 네.
1: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아이 나이 숫자가 한 자리일 때는
0: 네.
1: 인간이 아니거든요.
0: 그쵸.
1: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런 때를 다 지나서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면 무사히 통과 의례를 이미 다 끝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엄마는 그것도 모르지 라는 말에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면 이것도 보낼 사연인가 싶은 거죠.
0: 이미 맞아.
1: 고개를 힘든 거는 다 건너오셨다. 축하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빠밤으로 이제 한번 처방 들어가 본다면
0: 네.
1: 우리 속담에 이런 사연 주신 어머님한테 딱 맞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0: 뭘까요?
1: 애 말 듣고 뱃다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애 말을 듣고 뱃다랴.
1: 네, 철없는 애가 뱃다 그런다고 알았어 하고 배를 가르면 되겠어요?
0: 안 되죠.
1: 안 되죠. 다 철없는 애 소리거든요. 그냥 그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거 모르지 이랬을 때 이것을 엄마에 대한 공격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철없는 애가 뱉다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발끈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 아유, 엄마가 이건 모르네. 한번 이번 참에 배워볼까 하는 거는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답게, 엄마답게 아이가 그럴 때, 아유, 엄마가 또 이것도 모르네. 그거 말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아유, 너 너무 고맙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요거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이 참 엄마는. 그러면 엄마가 노력해볼게. 화이팅!
0: 화이팅!
1: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시궂게 된다는 거죠.
0: 그쵸.
1: 근데 아이가 엄마 이것도 몰라 그러는데 아니야 모르기는 그러면서 몰래 찾아보고 어설프게 아는 척 하다가 엄마 어제 찾아봤지 이러면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알아 안다니까 고집 부리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그래서 빠밤에 아이 말 듣고 뱃다랴 라는 것을 어머니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다음은 두 번째 빠밤 또 나갈까요?
0: 빠밤?
1: 네. 내 나이가 어때서
0: 그럼
1: 아이 키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혜가 더 있잖아요.
0: 그쵸.
1: 그만큼 살아온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나이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면 딸도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래서 맹자님이 하신 말씀이
0: 네.
1: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자신을 멸시한 이유다. 그래서 암의 연후에 탐에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럼 맷자가 멸시하다, 무시할 맷자거든. 스스로 왔자 내가 나를 멸시한 후에 연후에 탐에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나이가 10살 많은 엄마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연으로 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던 이혼한 엄마에게도 해당하죠. 이혼한

0: 게 어디가 어때서 각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갔을 뿐인데 그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잘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나를 만났고 나 또한 나에게 더 맞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힘들게 살다가 서로의 행복을 찾아서 떠났을 뿐이다. 그러니 이혼은 내 잘못도 그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엄마에게 그 왜 아빠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너도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안 맞아서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른 친구랑 놀 수도 있고 혼자 놀 수도 있잖아. 엄마도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엄마하고 아빠 미국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갔어 할 때는 이미 스스로의 처지를 멸시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엄마 유아원에서 가족 사진 가져오래 라고 얘기할 때 이미 헤어진 아빠 사진을 억지로 갖다가 아이 손에 들려주면 아빠 지금 안 살잖아. 근데 갖다 줘.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이미 이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딸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스스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때서
1: 네.
0: 내가 어때서 이혼한 내가 어때서 10살 많은 내가 어때서 뚱뚱한 내가 어때서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때 자식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전혀 엄마의 이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 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이
1: 네.
0: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머리를 빡빡 깎아서 동자승으로 사찰 체험을 하는 게 있었대요.
1: 네.
0: 한 달 동안 아이가 머리를 깎고 갔더니 까까머리, 중대머리 애들이 다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일 놀리는 애한테 애가 다가가서 그랬다는 거죠. 나 놀리려면 너도 머리 깎고 와서 놀려. 얼마나 대단한 아이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거든요.
1: 그쵸.
0: 내가 어때서 머리 깎은 내가 어때서 죄 지은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나는 사찰 체험하러 갔는데 그걸 가지고 놀리는 네가 웃기니까
1: 그래.
0: 나를 놀리려면 네 대가리는 얼마나 예쁜지 머리 한번 깎고 와봐라 하고 나 놀리면 너도 머리 깎고 와서 놀려 하는 것이 자존감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엄마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아이도 그런 거거든요. 네 머리 짧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고 엄마 나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엄마가 이혼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엄마가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고 스스로가 먼저 당당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빠밤이다. 저는 이렇게 빠밤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빠밤.
0: 빠밤.
1: 사실 나이 많은 엄마든 나이 적은 엄마든 그냥 사춘기 때 엄마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때잖아요. 사실.
0: 그럼요.
1: 가족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0: 이게 정확하게 저희 집이거든요.
1: 아오.
0: 아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10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내 일부러 머리 검게 염색하지 않았어요. 그 10살 어린 분들한테 경험 많은 언니 역할을 해준 거죠.
1: 오.
0: 그럼 뭐 초록 어머니에
1: 네.
0: 이렇게 교통신호도 하고 똑같이 활동하면서 한 번도 자기 나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엄마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빠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아내와 제가 아이 키울 때 노산의 아내와 그다음에 더 나이 많은 5살 더 많은 제가 했던 것은 우리가 어때서
1: 그러니까요.
0: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죠.
1: 네. 또 경험에서 나오시는 게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 좋은 언니가 되면
1: 그러니까.
0: 그 젊은 엄마들이 언니 언니 하면서 지금도
1: 맞아요.
0: 친하게 지내거든요.
1: 그쵸.
0: 바꿀 수 없는 것은 활용하라. 저는 이것을 빠밤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 빠밤.
0: 네.
1: 엄마 입장에서 아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
0: 네네.
1: 그럼 어디까지 맞춰주는 게 좋을지
0: 네네.
1: 팁 있으실까요?
0: 네. 있죠.
1: 네.
0: 일단 솔직히 해야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1: 엄마가 몰라서 미안.
0: 엄마도 좀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세대차도 안 나고 잘 알았을 텐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할 때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저는 열등감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1: 네.
0: 나는 그래 이 정도야 하고 인정하는데 배째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아나 무인인 것이고
1: 네.
0: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1: 네.
0: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네.
0: 내가 그 노래 별로 흥미가 가지지 않고 나는 자꾸 트롯이 관심 있는데 아이 엄마 진짜 구닥다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구닥다리네 근데 우리 딸이 또 그거 좋아하니까 엄마도 궁금해지는데 몇 곡 좀 좋은 곡 좀 알려줘 볼래? 라고 얘기하면 알려준 들 알겠어 그러니까 몇 곡만 알려줘 그거 듣고 이거는 이런 창법이 되게 좋더라 그러면 그치 그치 더 들어볼래 그럼 그럼 고맙지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게
1: 그쵸.
0: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1: 그렇다
0: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척척척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빠밤
0: 빠밤 네.
1: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 식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드릴 감정 퀴즈를 내드릴까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문제 내주실까요?
0: 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살피는 미묘한 기술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딱 어렵네요. 네.
1: 1번
0: 눈치
1: 2번
0: 호치
1: 3번
0: 염치
1: 자,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채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0: 눈치
1: 2번
0: 호치
1: 3번
0: 염치
1: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방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 힌트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샘킴 노 눈치

0: 즉흥적인 팀장님 때문에 고민이라 사연 남깁니다. 회의할 때는 분명히 이런 이런 계획으로 가자, 이런 이런 기획으로 가자 결정이 나서 저는 회의 끝내자마자 자료 찾아보고 기획안 쓰고 야근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기획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처음에야 뭐 더 좋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네,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겼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회식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공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오후쯤에 갑자기 오늘 소고기 콜? 이렇게 단체방에 올라와요. 누군가가 저 오늘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면은 당시에는 웃으면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다가도 그 뒤로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팀장님이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자기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면 삐치는 성격이거든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말투가 확실히 달라지고 괜히 저한테만 딱딱하게 대하는 것 같고, 단톡방에서 티나게, 아주 티나게 제 말에만 답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기는 합니다. 뭐 사실 팀장님이라고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팀장님 기분을 살피는데 에너지를 더 쓰는 느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회의가 있는 날마다 출근할 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어느 날에는 팀장님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니까요. 직장 상사니까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상대의 기분까지 살피면서 눈치를 봐가며 일하는 게 맞는 건지 요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 눈치 보는데 너무 에너지가 쓰인다. 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회사 가는 거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데 가서 상사의 눈치까지 봐야 되고 이 눈치 보는 것도 제 업무에 해당되는 건가요? 하는 그런 그 사연이었어요.
1: 이거 복디가 풀어주시죠. 복디님.
0: 네.
1: 그 기상캐스터 하실 때 네. 이런 상사 본 적 있죠?
0: 왜 없겠어요?
1: 왜 없겠어요?
0: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어딜 가나 네. 있지요.
1: 이게 포인트예요. 어딜 가나 이런 상사 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세상을 크게 보면 F가 절반, T가 절반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 대문자 F가 상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다음에 이 사연 보낸 분은 대문자 T 같은 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연은 기업누.
0: 기업누. 이것도 정상이다.
1: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고
0: 네.
1: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인수분해하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죠. 내가 커지면 문제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0: 그렇죠.
1: 네, 이 상사를 귀엽게 바라보면 네. 한없이 귀여운 사람이에요. 네. 개구장이거든.
0: 네.
1: 개구장이. 남으로 얘기하면 수양버들 아세요?
0: 그 수양버들, 이렇게 살랑살랑.
1: 살랑살랑 하면서 축축 늘어지는 수양버들. 네네. 수양버들은 눈에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0: 오.
1: 수양버들은 왜 눈에 부러지지 않아요?
0: 유연하니까.
1: 유연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상사는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눈이 오면 꺾여지고 그죠?
0: 네.
1: 비가 오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0: 네.
1: 자기를 상하지 않죠.
0: 그쵸.
1: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는 그래서 수양버들을 보고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죠.
0: 그렇죠.
1: 바람 불면 일렁이고 비 오면 조용하고 눈 오면 또 다소곳이 떨구니까 계속 변화무쌍하잖아요. 수양버들은 변화무쌍의 아이콘이다. 근데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0: 오, 너무 멋있는 길이 있죠.
1: 너무 멋있는 길이 있죠. 네. 메타세콰이어 보시면 그게 축축 늘어지나요? 위로 쭉 곱게 뻗나요?
0: 쭉쭉

0: 꽤 뻗지 않나요?
1: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상사죠. 메타세콰이아처럼 쭉쭉 바르게 뻗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메타세콰이아라고 스스로를 별명 지으면 되고 음흠. 상사는 수양버들이라고 오. 별칭을 붙이면 되죠. 복디님과 제가 여기서 방송한 지도 언 2년.
0: 네,
1: 2년 그렇죠. 동안 깨달은
0: 이제 3년이 채워져가요?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정상이다
0: 네.
1: 라고 얘기하고 우리 모든 사연에서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복디님 혹시 아시나요?
0: 공통점?
1: 네, 모든 사연은 사연의 특수함을 다 벗겨내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0: 정상이다?
1: 그렇죠. 정상이다인데 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게 공통점인 거예요. 이 사연도 이전의 사연도 전부 그래요. 그건 뭐냐면 I'm okay, you are not okay.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상사가 문제예요. 우리 상사는 okay가 아니에요. 라고 사연을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해요. 왜야? 제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okay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이 패턴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이 말은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제가 고통을 받아요. 아이가 저를 무시해요. 네. 아이가 문제예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I'm okay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예요. 네. 라는 사연이 3년 동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뭐라 그래요? 그도 okay예요. 나도 오케이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네요. 근데 문제 있다고 하는 당신도 문제 있네요. 이렇게 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아이도 귀엽누. 나는 또 이쁜누. 그래서 귀엽누와 이쁜누로 둘 다 살리는 거지. 하나를 죽여서 하나가 살 수는 없거든요.
0: 없다.
1: 이게 관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수양버들 같은 상사도 문제가 없어요. He has no problem. He has no problem. I have no problem. 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상사가 메타세콰이아야.
0: 네.
1: 그다음에 밑에 부하가 수양버들이야.
0: 네.
1: 수양버들이 여기에 사연 보내지 않았겠어요? 융통성이었는 우리 상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일을 추진시켜버려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술 좌석에서 한 얘기를 그 다음날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보고하는데 제가 미치고 폴딱했어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매사 하나 꽂히면 그대로 가는 걸까요? 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융통성 키워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할수록 보조하는 게 아랫사람의 역할이고 아랫사람이 가진 걸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윗사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는 제가 만든 법칙.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만 가꿀 뿐이다.
0: 가꿀 뿐이다.
1: 예, 사람은 바꿈의 대상이 아니라 가꿈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상사도 가꿔야 된다.
0: 가꿔야 된다. 예,
1: 그런데 자기가 무슨 상사의 상사도 아니고 어떻게 가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팁을 드리고 있잖아요. 느티나무와 메타세콰이아. 그러면서 상사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 내린 대화라는 대화법이 있어요.
0: 오.
1: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팀장님 제가 좀 모난 사람 같아요 하고 먼저 내리라는 거죠.
0: 나를 먼저 좀 내린다.
1: 네네. 모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옆도 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암 걸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고 저희 가족들도 이런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쩍 운을 띄우면
0: 네.
1: 아이고 김 대리 그런 것 좀 있긴 해. 그렇죠. 그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너무 또 원칙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힘든 것도 있어요 하면서 살짝 상사를 공격할 그 빌미를 마련한 뒤에 제가 참 부러운 게 융통성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꼭 수영버들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좀 그런 것이지. 그래서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시고 너무 즐거운데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엉뚱한 걸 매진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갈 줄 알고 했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살짝 더 원망될 때도 있고 제가 진짜 부족하죠. 팀장님 그러면 그러면서 아이고 얘가 나 때문에 힘들 때가 있구나. 메타세카의 같은 애구나 하고 자기 스타일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상사를 욕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런 건 조금 고려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100%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협상의 전략.
0: 협상의 전략.
1: 아,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리고 시작할 때는 나를 살짝 내려서 아 이거 너무 고급 노하우를 방송에서 대량 유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그러니까요. 네. 와, 상사에게 일단은 나를 먼저 낮추고 네. 이러이러한데 그리고 살짝 포인트 한 방울만.
1: 네네 한 방울만.
0: 그래서 조금 네. 제가 힘든 편이에요.
1: 저희 집안에도 고모님이 좀 그러셔서 뭐 이러면서 살짝
0: 한 방울만.
1: 아, 못 느끼게 공격하고
0: 네.
1: 그 뒤에는 또 좋게 해주고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 분위기 메이커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융통성 많은 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끔 곤란을 겪을 때가 있다는 말을 살짝 피자에 토핑하듯이 얹어주면
0: 네.
1: 상사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런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
0: 그러니까
1: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솜사탕 대화라고 부르거든요.
0: 솜사탕 대화.
1: 솜사탕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0: 공기.
1: 그렇죠. 당황했어요. 공기가 들어있고 그 공기 안에는 막대기가 들어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바깥에 솜사탕이 없는 채로 막대기만 콕 찌르면
0: 아파요.
1: 아프잖아요. 그런 걸 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하거든요. 지읒자 들어간 게 별로 안 좋아. 근데 솜사탕 있는 걸로 툭 치면 안 아파요.
0: 그렇죠.
1: 물컹하고 달콤하거든.
0: 그렇죠.
1: 근데 돌아올 때는 그 막대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부드럽게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랍니다. 노하우. 그리고요. 밖에 이제 다음 방송을 위해서 수녀님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은빛 수녀님이
1: 예,
0: 벌써 와 계십니다.
1: 은빛 수녀님을 제가 방송을 한 1년 넘게 하면서 네. 느낀 게 뭐냐면 참 배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배웠다는 게 뭐냐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고 경우가 있다는 건 앞뒤가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쵸.
1: 우리가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도 전체 요리가 나오고
0: 그쵸.
1: 메인이 나오고 후식이 나오잖아요.
0: 순서가 있죠.
1: 근데 배운 게 없는 사람은 본론부터 쑥 막대기부터 쑥 저지르는
0: 그쵸,
1: 거죠.
0: 그쵸, 그쵸.
1: 근데 뭐 은빛수녀님 이런 거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유 우리 달빛 소장님 얼굴이 조금 걱정 있어 보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때문에 좀 아이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체 요리를 주신 후에 오늘 방송에서 뭐 할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메인을 얘기하시고 그 뒤에는 또 아드님하고 잘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엔 또 회복하시길 빌고 오늘 좋았어요 하면서 뒤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돌봄 수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메타세카이어 그다음에 이게 수양버들 이야기를 해주고 본론을 얘기한 뒤에 다시 한번 싹 감싸주는 디저트까지 주게 되면 고급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빠밤입니다.
0: 빠밤. 네. 오늘 은빛 수녀님까지 비유를 들어서 아, 네. 이렇게
1: 마침
0: 빠밤.
1: 계시니까요.
0: 네, 처방을 네. 해 주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1: 정말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이것은 바로
1: 네, 바로 1번 눈치입니다.
0: 네. 눈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나눠주세요.
1: 여러분 내 심장을 줄게 책 베스트셀러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0: 아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책 신간도 열흘 뒤에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 어때입니다.
0: 요즘 네. 어때. 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의 끝곡은 한경일의 내 삶의 반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1: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0: 는 이유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3: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100점 맞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0점 맞기가 더 어려울까요? 물론 100점도 쉽지 않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객관식에서 0점 맞는 것도 참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몇 문제쯤은 맞을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가을이라는 문제지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무더운 여름을 보내느라 별다른 준비 없이 9월을 맞이하셨다 하더라도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을이라는 문제지에서 몇 문제는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이 가을만큼 강력한 동기 부여템도 없으니까요. 어서 오세요.